0: 할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5번째 시간입니다.

점금산 아래에 이르러 보니 여기저기 붉은 핏자국이 보이었고 새로운 무덤이 적지 않았다. 새로 파올린 흙을 부어 금방 만든 것이 틀림이 없었다. 이런 전경이야 여러 번 보아왔지만은 볼 때마다 마음이 쓰려났다. 세 사람은 무덤 앞에 서서 강서와 복건, 호남의 손 농민의 아들 딸들의 죽음을 묵묵히 슬퍼하였다. 산호귀에는 초가집 세채와 루산관이라고 쓴 돌비석이 덩그렇게 서 있었다. 그 앞 산비탈은 온통 귀주군대 병사들의 시체로 빼고 가였다. 군용 물자들도 여기저기 나뒹굴었다. 비탈에는 군관의 가마가 찌그러진

0: 채 버려져 회색 문빨만 바람에 이리저리 펄럭거리고 있었다. 곁으로 들 것 하나가 지나갔다. 부상병은 회색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 지나간 들 것이 갑자기 뚝 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모주석 동지, 주부주석 동지, 주총사령 동지.
0: 다가가 보니 3군단의 젊은사 정치위원 주병이었다. 그는 사정치위원으로 있다가 부대를 개편한 뒤부터 团정치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지 얼굴이 백지장 같았다.
1: 주병이로군.
0: 모 대동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1: 상처는 좀 어때요?
2: 괜찮습니다.
0: 주병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1: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너무 앞장섰던 모양이군. 그렇지?
0: 주병의 성품을 잘 아는 주울래가 다정하게 물었다.
1: 버릇이란 말이야.
0: 주덕의 타박에도 주병은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 뒤를 따르던 호위병이 속상한 듯 입을 열었다.
3: 오늘 아침 오른다리가 총에 맞아 모수게 되는 바람에 제가 들 것을 분류하는데도 한사고 들 것 신세를 지지 않고 흑심여에 엎드려 그냥 전투를 지휘하지 않겠습니까?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적을 다 물리친 다음에야 들 것에 올랐죠. 아무래도 다리를 부린 것 같습니다.
1: 적들의 반격이 그처는 뜻인데 내가 어떻게 물려선단 말입니까?
0: 조병이 눈을 흘기야 한다. 왕가리는 이번 싸움에 가진 것을 다 밀어넣었다. 은전이나 아편, 쉰양으로 돌격에 참간 병사들을 독려하였고 기관총으로 병사들 뒤를 겨눈 채 전투를 지휘하였다. 백군 영장 한 사람은 한 손에는 권총을, 다른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병사들을 내몰았다. 다행히 홍군 특등 사수가 적의 지휘관만 골라 쏘아 눕힌 덕분에 손쉽게 적을 무찌를 수가 있었다. 호위병은 흥분해서 산안의 웅댕이를 가리키었다.
3: 저기 보십시오. 채찍을 휘두르던 자식이 지금 저기 누워있지 않습니까?
0: 그 손가락 방향을 따라 내려다보니 웅댕이에 정말 웬 뚱뚱한 놈 하나가 사지를 쫙 벌리고 너부러져 있었다. 들 것이 다시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은 주병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자꾸만 주울래 쪽을 힐끔거리었다. 주울래가 눈치를 채고 다가갔다.
1: 주부주석 동지, 지난번 상강에서 동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리등한테 갇혔을 겁니다. 이번 싸움은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동지들한테 짐만 지우게 됐습니다.
2: 그런 생각 많아요. 어찌됐든 우린 동지를 꼭 데리고 갈 겁니다.
0: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은 들 것이 산 오기를 지날 때까지 눈으로 바랬다. 멀리 바라보니 푸른 산들은 겹겹이 물결치고 있었고 가물가물 지는 태양은 마치 전사들이 흘린 붉은 피마냥 무산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주덕은 모대똥이 생각에 잠긴 채 꼼짝 않고 앉아있자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었다.
2: 연지, 시를 짓고 있는가 보군.
0: 모대똥이 고개를 돌리고 웃었다.
2: 그래요, 몇 구절 지어보았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읊어보십시오.
0: 주올레가 부축해왔다. 때마침 기르기가 떼를 지어 기룩기룩 울면서 루산관 하늘을 날았다. 모태똥은 마음을 가다듬고 짙은 호남 사투리로 시를 읊었다. 서풍이 맵잔데 먼 하늘에 기러기 우러예고 새벽달 차갑구나. 새벽달은 차가운데 말바꾸 소리 차지러지고 나팔 소리 목매여라. 험난한 루상관 절벽 같다.

말라. 오늘 성큼성큼 다시 넘노라. 다시 넘노니 푸른산 바다 같고 지는 해 피 같구나. 주덕이 뜻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푸른산 바다 같고 지는 해 피 같구나 라는 두 구절이 아주 처량하고 비장하군. 그래요, 기대기 살아있는 시입니다. 졸래도 맞장구를 쳤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이 쪽에서 전동소리 같은 포성이 아스란히 들려왔다. 어서 산을 내려갑시다. 모 대똥이 일행을 다그치며 일어섰다. 장군은 장군으로서 어려움이 있다. 한 장군은 가진 수단으로도 배전의 국면을 만회하지 못하고 다른 장군은 함정에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함정에 빠진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마다 쓰라림이 있다. 조리성에서 북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동공사와 비례석 일대에 보성이 쿵쿵 울리었다. 귀족 군대 배잔병들이 꾸역꾸역 밀려오는 통에 준희성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몸집이 큰 왕가렬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넓적한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초조한 나머지 방안을 서성거리었다. 군장님, 지킬지 퇴각할지 어서 결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신복인 백사장이 곁에서 자꾸만 재촉을 했다. 이 죽일 놈들. 왕가렐이 화를 내며 욕을 퍼부었다. 온다고 해놓고서는 안 오다니. 그가 말하는 죽일 놈들이란 가치 동지를 빼앗은 비둘기, 서락이라는 걸 백사장은 잘 알고 있었다. 백사장도 한창 귀양에서 세도를 부리며 한바탕 생활하고 있을 서락을 생각하면 분을 참을 수 없어 금붕어눈을 희번덕거리었다. 자식들이 우릴 제국주의가 식민지 다루듯 한단 말입니다. 왕가렐은 백사장의 비호가 너무 무른 것 같아서 못마땅해했다. 제국주의라면 가끔 웃어줄 때라도 있어야지. 이 자식들은 마치 하늘의 선택이라도 받은 놈들처럼 언제마나 도깨비 상판이란 말이야. 귀양이 온 지 이틀도 안 돼 경비사령을 갈아버려가지고 이 왕가렐이 성문을 들어가려 해도 검문을 받아야 한다고. 제에게 어디 제명이 죽는지 두고 볼 테다. 백사장도 악담을 퍼부었다. 권장님, 도대체 어쩔 겁니까? 이까지 병사를 가지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은가? 왕가렐은 화가 치밀어 마구 짓거리었다. 하지만 곧다시 말을 거두고는 순순히 되물었다. 몰려서 자니 곁에 개 두 마리가 지키고 있으니 어찌 해야 하겠나? 그러야 했다.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고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도 없으니 난감한 일이었다. 그야말로 속이 다 들어갔다. 서락이 귀양에 온 뒤 제법 황제 노릇을 하면서 귀주의 군대와 정부, 재정 권한을 몽땅 앗아갔다. 자기 병력을 누리고 실력을 기르는 한편 왕가렐의 재정 수입을 차단한 것이다. 이제는 군비마저 주지 않았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왕가렐은 부랴부랴 신복을 모아 귀양에서 머리를 맞댔다. 왕가렐은 절박했다. 지금 귀양의 주한군이 다 해먹고 있는 동에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공상군의 손에서 준이와 같은 옛곳을 되찾아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만약 자네들이 준이를 공격하려 한다면 물자는 내가 대주겠어. 이건 홍군이 처음으로 준이를 점령했을 때의 일이었다. 얼마 뒤 홍군이 서쪽으로 진격을 하자 왕가렐도 준이를 되찾았다.
그런데 홍군이 다시 머리를 돌려 동쪽으로 진

공격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홍군이 이번에 또 준위로 쳐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일곱 개 단으로 홍군을 막는다는 건 달갈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 그렇다고 겨우 남은 지역마저 포기를 한다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될 텐데 말이야. 왕가리는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다. 루산관에서 돈으로 병사들을 구슬리는 한편 채찍과 총탄으로 병사들을 위협해가면서 거듭 반격을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방법도 별 효과가 없었다. 루산관을 이틀도 지켜내지 못한 데다가 이제는 홍군이 준위성 코밑에 이른 것이다. 물러서자니 장계석이 보낸 군관 두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지키자니 병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설악이 보내기로 한 증원 부대 모든 희망을 걸었다. 설악은 전하로 오기위에게 세계사를 맡겨 보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원 부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갑자기 설악이 전하를 걸어와 오기위가 두 개 살을 거느리고 준이 남쪽에 있는 총장포에 이르렀다고 알려주었다. 왕가리는 대뜸 얼굴이 환해져서 송수화기를 들고는 연신사의를 표하였다. 군장님, 다행입니다. 다행이요. 백사장도 힘이 났다. 갑자기 성 북쪽에서 총소리가 자지러지더니 마치 성 밑까지 쳐들어온 듯 점점 가깝게 들리었다. 왕가리는 금세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었다. 동생, 자네는 군대를 돌려서 이 성을 지키게. 나는 당장 오위기를 찾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오라고 하겠네. 그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 승용차를 타고 호위병들을 데리고 송동쪽으로 향했다. 거리는 패잔병과 피난민들로 넘쳐났다. 승용차는 가다가 자주 막히곤 했다. 그래도 한 시간도 안 돼서 총장포에 이르렀다. 그는 널찍한 지주집들에서 오기위를 만났다. 오기위는 온갖 시련을 다 겪은 노련한 군인이었다. 46살밖에 안 되었지만 광대뼈가 높이 솟은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였다. 잇따른 전쟁과 만만치 않은 벼슬살이로 몹시 늙고 지쳐 보이었다. 주황군 군관들을 더러 만나보았지만 오기위는 그래도 설악처럼 오만하지 않고 점잖은 편이었다. 왕갈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오사령관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왕가리는 자리에 앉기 전부터 비위를 맞추느라 바빴다. 요 며칠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 사령관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노형께서 공을 세울 기회가 왔지요. 공을 세워? 오기비는 스겁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아도 큰 득인 줄 아네. 왕가렐은 루산관을 잃게 된 까닭을 주워대기 시작하였다. 홍군이 이러저러하게 갑자기 들이닥쳤다느니 부대의 사상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느니 지금 상황이 무척 엄중하다느니 하면서 오기위가 어서 부대를 이끌고 홍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형, 내가 경험이 좀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은 홍군과 싸우려면 서둘러서는 안 돼요. 오기비가 한수 가르치듯 말했다. 지금 주훈은 종대가 아직 오지 않았네. 그리고 내가 거느린 세 개사 가운데 한 개사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 부대를 다 집결시키지도 못했는데 어찌 바로 싸우러 나선단 말인가. 왕가리는 속이 달았지만 애써 웃었다. 제가 올 때 보니 공산군이 벌써 성 밑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성 안에 들어왔을지도 모르는데 로형께서 아무래도... 왕가리는 오기비가 얼른 부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기를 바랐다. 하지만 왕가렬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내세울수록 오기비는 걱정이 커갔다.

0: 도깨비는 아무 내색 없이 참모를 불렀다. 이 참모, 나가서 공산군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나 좀 보고해 오지.
1: 네, 알겠습니다.
0: 오기위는 참모의 뒷꼭지에 대고 광동 사투리로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하네라고 나직하게 속삭이었다. 그 말 한마디면은 참모가 상관의 뜻을 헤아리고도 남을 터이었다. 오기위는 확실히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신중해지었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한때는 가게에서 잡부로 일을 하기도 했다. 남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마치고 보정군관학교에 들어갔고 북벌전쟁 때는 장발규가 거느린 사군의 한탄에서 중좌 참모로 있으면서 정사교 전투에도 나갔다. 얼마 뒤 단장으로 승진했는데 한창 젊은 때라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다가 하남에서 봉계 군벌과 싸울 때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남창 봉기 때는 구강 사진 방어를 맡았는데 자신을 승급시켜준 장발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하지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반공진흥에 가담하였다. 얼마 뒤 사장으로 올라갔지만은 군벌들끼리 혼전을 벌이는 동에 앞길이 순탄치가 않았다. 장발규가 광서의 리종인 백숭이와 손을 잡고 광동을 빼앗으려다가 진재당에게 크게 패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계사를 한 개로 줄이는 바람에 오기위는 다시 탄장으로 내려갔다. 나중에 장발규와 오기위는 다시 이종인 백숭이와 함께 호남으로 진격했지만은 또 참패를 하여 겨우 두 개 탄만 남게 되었다.
2: 장편 소설 대장정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조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0: 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여덟 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자체는 그 공농 수치가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또 심장병 치료약품인데 심폐 폐경락까지 함께 이야기하는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경락은 폐경락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된다는 것은 바로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에 갔던 혈액이 끝까지 갔다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힘을 바로 여기서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뜻이겠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기침을 잘 짓고 그리고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그기 힘든 이런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하는데요. 림상표는 그런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구체 증상입니다. 기침을 잘 짓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네. 가래 색깔이 진하고
1: 네, 그래요.
0: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폐혈이 심한 이런 증상 자체는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범하는 종합증상 가운데서 중요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기본으로 심장병과 연계시키지 않고 단순한 뭐 이런 치료에 매달리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바로 상술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구가 심장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쿡쿡쿡 이렇게 심장 박동이 시작되게 되며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 때도 일해야 되고 자지 않아도 일해야 되고 생명이 시작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으로는 하는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혈액량은 내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내가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7근 내지 8근밖에 되지 않습니다.
1: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2: 이 초음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이 걸리는 거 안에서 그래 병원이 입원돼 두 번이나 입원했댔습니다. 그러던 게 중간인 게 아니라 그 심장병 그런 거 모르고 소리 이때까지 그저 감기 땐디 청약을 이렇게 먹었는데 아이디입니다. 그래 선생님 감기 누벌 구불다가 선생님 감기 듣고 소리 초음 청심환이 생각에 한각 더 줍니다. 그래서 먹어 한 달 먹어보이 이봐이 그렇게 초하고 이빨이 그렇게 아파 몸살이 나고 앞뒤 가슴에 그저 바늘 쏙쏙 찌르는 것 같고 누워도 뭐 있고 하던 게 하나하나 소실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한숨이 나옵니다. 가슴이 헐떡헐떡 감기 와도 헐떡헐떡헐떡하고 그래서 쿵쿵쿵 하고 저리고 저쪽만 피기력이고 온 것처럼.
0: 아, 예, 허겁게 등의 문제가.
2: 예. 예. 아, 그러던 게 이거 먹구나. 하나하나 잃어봐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거. 밤잠 잘 자고 몸이 헷갈아지고 식사를 잘 안 하고 몸이 부드러워 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0: 아, 그럼요.
2: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예.

0: 뭔가, 예, 그래, 예, 활동이 있을 때도 아까 배달받아서 장기 작업 시작하고, 그래고 전화드린 겁니다.
1: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병 환자들이 견제에 쓰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 료정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저도 참 정신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 고소에 답답함에 두근거리는 게 지금 답답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육이 돼서 떨군 것처럼 떨린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도 계속 떨린다.
1: 예.
3: 예, 떨리지 않습니다.
1: 그렇죠.
3: 또 심혈이 일별 30개씩 뛰는 게 지금 80개씩 뛴다.
1: 위험 심혈로부터 정상 심혈로 돌아오셨네요.
3: 예. 그리고 얘고도 계속 얘 밖에서 누기에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자꾸 무서운 감이 납니다.
1: 예예.
3: 예, 그래서 지금 부정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예, 그렇죠.
3: 그리고 얘고 좀 그땀 숨이 어찌 찼는데 예, 그땀에 숨이 차는 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심장량 지금은 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써보면.
1: 알아주죠. 예예. 예.
3: 그리고 이빨도 난 싹 그저 위에 이빨은 다 뽑아댔습니다.
1: 심장병으로 해서 치아통이 생겨 예, 예. 치아가 흔드는데 예예. 예.
3: 이 약순이 지금 이빨 아이 뽑습니다, 선생님 말씀.
1: 그렇죠.
3: 자, 약순 게.
1: 예, 그렇죠.
3: 예, 예. 진짜 좋은 약인데, 나는 많이 배달받는데, 한국에서도 얘네 말이 여러 사람 쓰는데, 한국에서 두집에서 또 보내달래. 다음에 와서 내 부채소자 그랍니다.
1: 그렇게 하셔. 335번 연락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예, 우대정책을 이용하며, 얼마라도 여러분들한테, 편리한 조건으로서 본 제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3: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정신만 먹는 환갑한다.
1: 예.
4: 어제는 석달 새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4: 좀 재밌었단 예. 말입니다. 그, 어제서 싸우다가 뭐, 아이, 신발 닦고 이래, 지침하고 예. 전문가 뭐, 어떠지가 신다, 그저, 두근두근두근, 그리고, 좀, 황황황황, 그저, 그렇고, 예. 그 다음에, 그, 기침이 자꾸 났습니다.
1: 예.
4: 아, 그래, 나, 이거, 피부인가, 무슨,
1: 예, 예.
4: 그래, 뭐, 토수도 해보고, 그래, 뭐, 이렇다, 뭐, 이랬대.
1: 예.
4: 그 다음에, 내 선생님 강의를 했죠. 그래서, 예, 신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따오고, 저 먹은 게 지금, 많이 저 호전되고 있습니다.
1: 심폐혈이 심한 구체 증상이 바로 그러한 증상을 동반하는 걸 이 제품을 드시면 확실하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 통해 충분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예.
4: 예, 정말 확실히 정말 그래서 이상합니다.
1: 예.
4: 심장약 먹었는데 폐가 저 기침도 아니다.
1: 예.
4: 그래서 가래도 저 목에 또 붙었던 게 다 떨어졌습니다.
1: 예.
4: 그래요. 기침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찌 좋은데 원래 먹은 게도 저, 내 지금 그 중앙반을 노년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4: 예. 기침하니까 나 제가 가기 전에 도달아.
1: 그렇죠. 지금 기침하면 남의 눈치가 보이죠. 예, 예.
4: 예, 보여서 그래서 이게 어서 이분이 개학하게 되면 가겠습니다.
1: 완전히 예. 가능하죠. 예, 예.
4: 예, 그래서 좀 뭔가 뭐 오늘 좀 뭔가 뭐서 아까부터 네. 또 주문에 계속 먹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시오. 이 제품 자체는 예, 견지가 필요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4: 감사합니다.
1: 예.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지금 심장이 대단히, 옛날부터 대단히 나빠서 그래서 약은 이날 때가 계속 보충을 하지 않을까 하네. 그래도 이 이럭저럭 지냈는데 어제는 나이가 자꾸 뭘까 이제 심장이 자꾸 도산다만 한다. 그래서
1: 그렇죠.
5: 고온 청심환이 나온 다음부터 이거 썼는데, 야, 이게 약은 말 잘 된다만 한다.
1: 예.
5: 얼마 안 썼는데, 예, 벌써 이게 예, 가슴과 편안한 감이 되면서 벌써 이 호흡이가 예,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만 한다.
1: 그러면. 예.
5: 그래서 내 이래, 나도 심장에 대해서 이래, 여러 사람들과 물어보고, 심장이 전문의 저 약한 사람들과 물어볼까니. 다, 예, 증상이 다 따더라만 한다. 근데 이 약 쓰니까니 다 말 듣더라만 한다.
1: 예.
5: 근데 지금 우리 노인들이, 내 가서 노인들이 가서 앉아서 같이 놓으면서 내가 많이 공부했는데 지금 세 분 쓰는데 세 분이 다 지금

0: 더 탐합니다.
1: 그럼요. 예, 예.
0: 예. 그니까 이야기 좀 묘하다만합니다.
1: 예.
0: 이번에 우리 그 노원들 같이 이번에 27국가가 또 배달을 받자고 그랬어요.
1: 어, 그렇게 하셔. 기회입니다. 예.
0: 많이 예. 싸서 유리하다만.
1: 그렇죠. 예, 예.
0: 예. 예. 수고하시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심장이 나빠서 좋은 정신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서 계속 매겼고, 예. 그렇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간 게 혈관에 무슨 70%에서 주자를 넣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두 개 넣었습니다.
1: 어, 그래서 예.
3: 안 살면 이렇습니다. 근데 한 몇 년이 되니까 예, 또 다시 이거 가슴 치고 숨이 차고 예, 맥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전시관을 쓰니까 오늘은 이런 수단이 또 없어졌습니다.
1: 예.
3: 난 또 다시 주자를 해야 되겠다는 데서 주자를 생각이 없습니다.
1: 예.
3: 아니어도 이렇게 된다. 좋은 전시관을 좀 꾸준히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됩니다. 예, 보조 제품에다 좋은 정신만 드시겠다면 그딴 문제이실 것 같지 않습니다. 예.
3: 네, 좋은 이야기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지도 나오십니까?
2: 네.
1: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네.
4: 예. 저는 저도 예, 저희 정신만 쓰고서 정말 많은 병이 해결돼서 아주 기쁩니다. 예, 이것을 이전에는 예, 정말 예, 저도 예, 심장 나빠서 예, 아주 예, 고통 많은 고통 받다가 예, 병원에서 많은 좋은 약이라면 다 갖다 먹어도 어찌 해결 안 되고 예, 그냥 고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도 자지 못하고 위도 나쁘고 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예, 정말 다 나쁜 게 많았습니다. 그래 고통받다가서 선생님 강의 듣고 예전에 이 약을 선택했었습니다. 굉장히 정말 예, 영 좋습니다. 이 약이 정말 최고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전에 먹다가 예, 끊었습니다. 끊었던 게 예, 저 어제 예, 또 어제 저기 막 예, 땀이 막 내려오고 예, 심장 발열이 예, 뛰지 않는지 어제 막 사람이 못 살겠습니다. 이 약을 먹으니까 인사에 일 없습니다. 이런 좋습니다.
1: 예,
4: 예. 예. 그랬네. 그래서 예, 이 약 끊지 않고 예, 이 병이 났더라도 내 이 약을 한 1년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차수를 예. 조절하지 단판에 또 끊지 마셔. 두 번 드시던가 예. 한 번 드셨다 두 번 드셨다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해도 알수를 내려오거나 완전히 갑자기 훌 끊거나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닙니다. 예.
4: 어, 그렇습니까? 예. 그래, 나 이게 약, 저기, 이 약을 그냥 끊지 않고, 예, 그냥 멀리서입니다. 저, 이, 병이 났더라도 나는 이거 계속 먹겠습니다.
1: 예, 예.
4: 선생님의 좋은 약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은 우리 순회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배달 전화를 이용하며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35개 오버인데요. 본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치료가 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환은 지금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확실한 뭐 해결을 가져오는 데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줄을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뇌에 5초 내지 10초 길어서 10개 보통 5개 내지 10개를 하는 사이에 머리에 피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쓰러집니다. 하나도 이거 해보세요. 여간에 머리에 피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게 다음에 5개 내지 10개를 하는 사이에 올라가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훈제가 옵니다. 그리고 만약 1분 동안만 올라가지 못한다면 대사변이 막 새는 걸 모르고 동공이 또 고정됩니다. 그리고 4분 내지 6분 동안 뇌에

0: 그 피가 제대로 산소를 실은 피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뇌 세포는 불가역적인 사망을 많은 면적이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아무리 과학기관이 자기 공능이 우쭐한다 할지라도 심장 공능에 이상이 생긴 걸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모든 기관은 뭐 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위태로운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원 청심환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 보조 제품 제가 늘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죠. 이건 뭐 누구든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보조 제품은 늘 견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보온 제품 초음원 청심환을 견지해서 복용하시겠다면 근본으로서 심장병 때문에 큰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걸 거의 기본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고혈압이었는데, 고혈압 약을 지금 적게 먹거나 안 먹어도 혈압이 정상으로 되더라.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심장병이 100분의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돼 있겠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공능의 약화가 직접 고혈압을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에 되면 높은 혈압, 확장해서 원 상태로 돌아갈 때면 낮은 혈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그 고혈압은 넉달 동안 연속 평온하게 지나간다면 약을 고혈압 약을 끊어도 됩니다. 이래서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심장병이 100분의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지금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병원에 가 검사받아 볼 필요성. 어떤 분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에 눈방울이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 여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목 밑에 그 오목하게 들어간 거기에 갑상선이라는 나비 모양으로 된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너무 많이 분비하거나 너무 적게 분비하거나 항진과 저하 이게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심장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하고 심장병은 아주 가까운 사이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초원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욕도구, 복사삼 등 진균축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지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능 과정에서 엉뚱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심장병 치료 초음원 청심환을 견제했더니까 기본으로 증상이 개선을 가져왔다. 다시 말하자면 쉽게 놀라고 그리고 반드시 누워자기 힘들고 악몽이 시달리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견제음처럼 띄엄띄엄 아프거나 소화가 슬대거나 어떤 분들은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치아가 흔드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치아가 흔드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100% 이건 등호다 이렇게 니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해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치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병 환자

0: 들 가운데서 치아 문제를 피해가는 분들이 비례가 많이 적습니다. 들리려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같은 친구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똑같은 친구가 심장병 때문에 힘들었는데 한 분은 밤에 밤중에 갑자기 그 병원에 실려가서 지자했습니다. 반년 후에 흔들던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실례를 봐서라도 주의하기 바랍니다. 주의해서 관리하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우리 심장에 지금 새로운 혈액이 보충되는 이 속도가 많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혈 功能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이럴 때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서 다른 병 때문에 입원했는데 수혈을 권연받았습니다. 그 혈액의 조성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적혈구의 생명주기는 적혈구가 주약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적혈구의 생명주기는 12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혈구, 혈소판의 생명주기는 야들에 내지 열하루입니다. 와, 요만한 시간밖에 혈액이 내 몸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피가 내 종생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피는 부단히 소실되고 생성되고 소실되고 생성되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혈 공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피가 돌아서는 방법이 물론 평소에 뭐 단백질을 많이 보충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청단백 도타이라는 걸 기본으로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공복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손을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전증이라 하죠. 손을 떠는 분들인데 심장으로 손을 떠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백자양심환이라고 이런 걸 결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손 떠는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부차적으로서 보충할 제품들을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어져서 보온 제품 좋은 청심환을 드시고 나서 기본으로서 좋은 수면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완고성 불면증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에 노황진으로 불리우는 이런 투이헤이수라는 이 제품이 있을 겁니다. 신약대학방에 가면 이제 몇 가지 제품이 있으니까 이걸 자기 주무시기 딱 한 시간 전에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것이 수면을 보증하는 데는 완가성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많이 그 호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들어서서 어쩔 수 없이 뭐 숨이 너무 차가지고 헐떡거리고 오진간한 전화벨 소리에도 자기 전화벨 소리에도 다 놀라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등이거나 발목이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바로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자에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배가 강단심으로 아픈데 기계 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다른 오장에는 다른 문제를 찾기 힘든데 내가 강단심으로 배가 아픕니다. 똑같은 친구가 있어서 한 분이 병원에 실려가서 주사를 했는데 그후부터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바로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집이라는 팡자에 찬이라는 것은 뜬단 말이겠습니다. 바로 심방세동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심방에 그 판막이 있는데요. 이 판막이 보도도 떨기면서 완전히 열렸다 닫겠다 이걸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계속 열려있지 않으면 약간 찜이나 있지만 않으면 이게 제대로 정상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 팡찬이란 심방세동이란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꼭 이 제품을 명심해서 25알씩 드시기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총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오늘 저희가 함께 할 이야기는 바로 국밥입니다. 네, 국밥 이름 그대로 국에 밥을 말아먹는 음식이 되겠죠. 네, 언뜻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 한그릇 속에는 우리의 수백 년 역사와 지혜 그리고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국밥은 아주 오래전 양반의 정찬이 아닌 길 가는 나그네와 시장을 오가던 보부상들이 허기를 채우던 서민의 음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뿌리 덕분에 국밥은 우리의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한 음식의 하나로 될 수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우려낸 소고기 국밥 한 그릇에는 고향의 정과 가족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에 담긴 깊고 풍성한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네, 국밥.
1: 예, 그래요.
0: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1: 뭐 지금도 우리 민족 밥상에는 국밥은
0: 네.
1: 뭐 늘 생각 나면은 만들 수 있는 게 또 간단하면서도
0: 네.
1: 속이 또 후련해지는 그런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국과 밥을 합친 음식이 바로 국밥이죠.
0: 네, 국밥은 축도 아니에요.
1: 예.
0: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밥과 국을 따로 먹는 것과도 좀 다릅니다. 익힌 밥을 뜨거운 국물에 말아서 한 그릇에 담아내는 그것이 바로 국밥입니다. 자주 드시잖아요.
1: 그 사실 뭐 외국에 여러 가지 뭐 차즈시처럼 가볍게 물을 부어 먹는 방식도 또 서양의 수프처럼 국물이 메인이 되는 방식도 아니고요.
0: 네.
1: 국밥에서는 국물과 밥이 완전히 하나가 돼 숟가락 한

0: 바로 모든 맛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국밥의 가장 큰 매력이자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이렇게 밥과 국을 한 그릇에 담아내는 방식은 우리의 식사 문화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원래 밥과 국을 따로 담아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밥은 이러한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바로 이 허물기 속에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조들의 기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0: 사실 이 국밥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것은 시장과 길목에서 생겨난 주막에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조리가 빠르고 미리 가공된 재료로 만들어 판매하는 간편음식과 같은 개념이었던 셈이죠. 사실 길을 가던 보부상들이나 손님들은 값싸고 든든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국밥을 많이 애용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근데 국밥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이름 또한 각자의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밥 중에 하나는 바로 설렁탕. 우리 염견이 분들은 그 음주하고 다음날 많이 찾으십니다.
0: 맞아요.
1: 네. 설렁탕의 어원은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것은 선농탕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신농 씨와 후직 씨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농제에서 일꾼들에게 나눠주던 국물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네, 또 다른 설로는 소뼈를 오래 푹 구워서 우유처럼 하얀 국물을 만들기 때문에 설렁, 그냥 쉐농, 네. 눈처럼 하얗고 진하다는 뜻에서 붙여졌다고도 합니다.
0: 그 벼다귀 해장국 들어보셨죠?
1: 네.
0: 예, 벼다귀 해장국이라는 이 독특한 명칭의 국밥이 유명한데요. 사실 뭐 전날에 마신 술을 깨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에 먹는 음식이란 뜻인데 옛날 서민들이 잔뼈와 잡뼈를 모아 푹 구워서 허기를 달랬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밥 하나에도 그 시대의 고난과 지혜 그리고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1: 네, 국밥이 어떤 것이 특징일까요? 그 맑고 예. 시원한 감입니다. 그래서 그 맑고 시원한데 또 국물이 일품이라고 하죠.
0: 담백하죠.
1: 예. 소뼈를 푹 구워낸 국물은 깊고 담백하고 또 여기에 부드러운 고기와 밥을 함께 말아 먹습니다. 거기에 매콤 아삭한 김치를 곁들이면 그 맛은 가히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이 소고기 탕밥 역시 진한 육수와 고기의 풍미가 일품이죠.
1: 네.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고기 국밥이라고 하죠.
1: 그렇습니다. 예.
0: 이런 국밥들은 단순히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합니다.
1: 이처럼 우리 음식 국밥은 아침 식사 문화로서 실용성과 영양을 동시에 추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습관은 건강과 효율을 중시하는 우리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다민족 공동체 속에서 우리 조선족은 독특한 음식 문화를 형성하며 생활해왔습니다. 네, 1990년대 후 많은 조선족 분들이 대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음식 문화는 변화를 겪었지만 국밥만큼은 여전히 우리 조선족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 사실 연길 아침 시장 여러분들도 가보셨죠?
0: 네.
1: 예, 정말 연길의 아침은 이런 시간부터 활기를 띱니다. 특히 아침 5시면은 북적이는 수상시장, 연길 사람들의 하루를 여는 중요한 공간으로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가득한 떡과 순대, 그리고 김밥, 김치, 된장국, 온면 등 다양한 아침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국밥인데요. 연길의 국밥은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식재료를 활용하고 동북 지역의 기후와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형되어 온 것입니다. 연길의 국밥은 고기량이 푸짐하고 국물이 더 진한 편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하는 동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또한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닭곰이라는 독특한 국밥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국밥이 될까요? 네, 닭곰은 찹쌀을 뱃속에 채워서 복고하는 보양식이지 않습니까? 더위에 지친 여름철이나 기온이 필요할 때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밥은 재료와 지역에 따라서 이름과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단연 돼지국밥입니다. 네, 돼지뼈를 푹 구워낸 국물에 돼지고기 수육을 얹어서 먹는 것이 바로 이 음식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순대국밥 또한 빼놓을 수가 없죠. 돼지 곰탕 국물에 순대와 각종 내장, 머리고기를 함께 넣어 끓여내는 음식으로 얼큰한 맛이 일품입니다. 근데 이제 순대국밥은 조선족의 그 예전의 순대국밥은 정말 그냥 순대에 국물을
0: 네.
1: 예, 얹어서 먹는 게 순대국밥이었죠.
0: 그렇죠.
1: 예, 음식 위에 얹어 맛과 모양을 더하는 토핑으로 솔솔 뿌려지는 들깨 가루와 대파 향이 어우러져 그 맛.

0: 맛을 한층 더 살려줍니다.
1: 네, 국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국물에 있습니다. 네, 국밥의 국물은 대개 뼈를 오랜 시간 푹 구워서 만듭니다. 소나 돼지의 뼈, 사골, 잡뼈 등뼈 등을 가마솥에 넣고요. 하루 종일 끓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끓여내게 되면 뼈 속에 칼슘, 린, 마그네슘 등 각종 미네랄이 국물로 녹아내려옵니다. 특히 콜라겐 성분이 풍부하게 우러나와서 피부 건강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뼈에 붙은 걸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좋은 지방 성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이러한 뼈 우림 문화는 서양의 뼈 수프 문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국밥 문화가 특별한 점은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국물에 밥을 말아 한끼 식사로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즉 영양가 높은 국물에 탄수화물까지 함께 섭취함으로써 균형 잡힌 식사를 해결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1: 아침도 국밥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때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먹는 국밥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왜 다들 사람들이 수상시장에 가서 아침시장에 가서 국밥을 드시는가 했더니 그 바로 그 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0: 든든하죠.
1: 든든합니다.
0: 네, 사실 뭐 우리가 분주하게 뭐 어떤 큰 밥상을 차리는 것보다도
1: 거창하지 않고
0: 예, 네. 간단하면서도 우리의 그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1: 또 한 끼 영양을 네. 꼭꼭 챙겨서 드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국밥 생각이 나네요. 근데 연변에는 국밥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0: 많죠.
1: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0: 근데 국밥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가 간단해 보이지만은 여기에는 정말 그 장인들의 또 음식 대가들의 정성과 그 노하우 여러 가지가 많이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맛있는 국밥 국물이 우러나오고 네. 그런 한 끼 따뜻한 식사를 우리 손님들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정말 지금도 국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
1: 네.
0: 정말 고생 많습니다.
1: 네, 예. 한 그릇에 담아낸 정성과 맛과 영양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아 있어서
0: 그렇죠.
1: 국밥 한 그릇 먹고 나게 되면 배가 두둑한 것이 단지 음식 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0: 거기에 정말 우리 사장님들 손수 만든 밑반찬까지 얹어주시면
1: 네.
0: 정말 금상첨화죠.

0: 네, 아까 해장국 얘기 나오다 말까 하다가
1: 해장국
0: 얘기 못했습니다. 예. 해장국
1: 보통 이제 술 뭐 전날 마시고 다음날 예. 정말 이걸 이 해장국 하나면은 속이 확 뚫리죠.
0: 저는 좀 맨정신에도 예. 해장국을 잘 먹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술을 안 드시고
0: 안 먹고. 예. 예.
1: 근데 해장국은 사실 그냥 정말 우리가 밤 입맛이 없을 때 이 해장국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야채나 네. 고기 여러 가지가 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뭐 평소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해장국은 말 그대로 술을 푼다 이런 의미로 전날 마신 술을 깨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먹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말합니다. 네, 대표적인 해장국으로는 뼈 해장국. 돼지 등뼈에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넣고 얼큰하게 끓여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매콤한 국물에 들어있는 무, 콩나물, 우거지 등은요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선지 해장국이나 콩나물 해장국 등도 술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매우 사랑받는 해장 음식이 되겠습니다.
1: 과학적으로 보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두통과 피로의 원인이 되는데요. 해장국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이 물질을 빠르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따뜻한 국물은 탈수 현상으로 지친 몸의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는데요. 이처럼 해장국 문화는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간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술자리 문화가 발달한 우리 조선족들이 자연스럽게 터득한 건강관리법인 셈이죠.
0: 아까 앞에서 잠시 언급한 닭곰이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족의 독특한 보양국밥 문화를 대표합니다. 닭곰은 뼈탁 뱃속에 잡살과 대추, 인삼, 마늘, 생강 등을 채워넣고 고아내는 음식인데 이름 그대로 닭과 찹쌀이 만난 요리인 셈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미식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될 만큼 연변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닭곰은요.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전형적인 국밥의 형태를 띠면서도 또 약선의 개념이 더해진 독특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닭곰을 먹으며 건강을 챙깁니다. 이처럼 국밥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전통 의학적 지식과 일상 건강 관리가 결합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어느 집에는 아무리 못 먹어도 우리가 국밥 같은 거는 다 드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밥이 그렇게 가볍은 것 같으면서도 그 한 그릇에 담아내는 영양이 많이 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국밥 한 그릇으로도 뭐 잘 못 먹었네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1: 사실 국밥은 여러 가지 집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드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뭐 소고기 부위를 뭐 조금씩 싸서 우려낸 뼈와 우려낸 그런

0: 국물에 따뜻한 밥을 얹어서 말아서 드시면 그게 또 맛있는 국밥이 될 수 있고.
1: 그럼요.
0: 또 이제 집에 토장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장을 그려서 거기에 또 이제 밥을 말하면 뭐 토장 국밥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1: 저는요, 얼린 배추에 삼겹살을 넣어서 푹 꼬아낸 국밥도 잘 먹습니다.
0: 아, 좋죠.
1: 좋죠. 네.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언제 어디서 먹어서도 시원하게 내려갈 수 있는 좋은 국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0: 국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밥 한 그릇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뼈를 씻고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데친 후 다시 맑은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우려내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1: 네, 이런 정성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가족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죠. 국밥은 이제 일상의 식사를 넘어 축제와 나눔의 문화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와 관광은 단순한 음식 소비를 넘어 조선족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밥은 이제 맛있는 한끼 식사를 넘어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살아있는 전시품이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끈입니다.
1: 네, 타향살이를 하는 분들한테 국밥은 때로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해외 나가 있는 조선족 분들한테 국밥 한 그릇은 생생한 고향의 그 맛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겨울철 눈 내리는 연변의 풍경을 떠올리면서 또 아스라이 피오르는 묘탕의 김은 그리움을 더욱 짙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하나의 향수와 정체성 소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국밥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저염 국밥, 채식주의자를 위한 버섯이나 두부를 활용한 국밥, 곡물을 다양하게 활용한 잡곡 국밥 등 다양한 변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을 무조건 고수하기보다 시대와 요구에 맞게 진화시키려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연변 지역의 주부들 사이에서는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설날, 추석, 정월보름 등 동지, 단오 같은 전통 명절에는요, 집에서 직접 떡국, 만둣국 등을 만들어 먹는 아주 좋은 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정성이 담긴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0: 그래요. 어느덧 저희 또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1: 네, 아, 예. 오늘 점심은 또 이열치열이라고 국밥 한 그릇 어떻게 만들어서 드실지 아니면 사서 드실지 궁금합니다.
0: 뭐 정말 하기 불편하시다면은 요즘 뭐 배달로도 쉽게 드실 수 있으니까.
1: 가능하죠.
0: 예. 그래서 항상 정말 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그런 추억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 정말 따뜻한 한 끼 식사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1: 그렇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우리의 인심도 담아보고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좋은 정도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밥 이야기로 후끈후끈하게 또 달아오르고 있는데 국밥으로 마음을 더 따뜻하게 덮여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0: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잠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158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립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0: 사지은행과 더불어 그리고 참남성 구복의 새 제품입니다. 더불어서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게 가격이 158원인데요. 30가게 30각을 드리는 우대활동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70가게 100각을 드리는 우대활동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특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인데요. 6가게 내가 12가게 12각을 드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때 눈에 붙이는 고약도 두 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중점적으로 새 제품 참남성 구복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참남성 구복액은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놀랄 정도로 세상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우리에게 소개되는구나 이런 감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할빈 제4 중약창에서 제조되는 우수한 이 공장 자체가 역사가 유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제품 자체가 598원인데 5각을 싸면 3각,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리는 우대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5각이 3각이기다며 한각은 보름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으면서 식전에 복행합니다. 식전에 복행한다는 건 간, 비위 모두 자극이 없고 보호작용이 충실하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5각이 3각이 되다며 한각에 373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10각의 야드각을 받게 되면 300원 남짓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제품 자체는 올리 또주는 쌍후싱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열을 제거하는 것은 천장 내 내리 누르는 약요. 이 제품 자체는 기혈을 보충해줘서 맥이 나고 모든 공능이 노인성 공능이 약화를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구복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각은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10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한 가지 자문하십니다. 선생님, 지금 새약을 선전하는데 그 간염에 그 약이 좋습니까?
0: 간염에 너무 좋습니다. 간, 비장, 위장.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순환장애를 풀어주고 불면증을 해결해주게 되어있고 사유가 밝아지게 되어있고 모든 공능을 회복해주는 건망증이 해결받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게 되어있으니까 간염이 있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2: 예. 네, 네, 선생님 지금 이제 들어보고 약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네, 먼저 한 서너 토 싸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먹어보고 좀 계속 쓰겠습니다.
0: 예, 전화번호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는 첫날에 선생님이 계속 이 참남성 구복에 그게 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네 들었습니다.
0: 참가한다는 참자에 남쪽이란 예, 남자에 참남산, 별이란 예. 성점 참남성 예. 발음이 준확합니다.
3: 예, 참남성 구복에 그게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들어봤는데 어느 선생님이 강의한 지 한 사날 됩니다.
0: 예. 예.
3: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게 별로 영 좋은 것 같습니다.
0: 흡인력이 있죠. 예, 예. 예.
3: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다른 약을 강구하는 것도 먹어보니까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다 정말 강의도 재밌게 하고 약이 다 효과 보는 거 한단 말입니다.
0: 믿음성 그래, 있는 거 합니다. 그러자면 예, 저는 배제합니다. 난 못하겠다 예, 이렇게 합니다.
3: 예. 이거 나는 첫날에 들어보고서 여기 내게 딱 맞는 것 같다. 내가 요거 얘 아래 무릎이 딱 걸자면 맥이 없단 말입니다.
0: 예.
3: 예. 요거 늙음하게 요거 원기도 봐주는 데는 최고 같겠다. 나는 또 간다 아이도 구해 예. 그래놓고 이게 내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첫날에 들어보고 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쐈는데 예. 나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민감합니다.
0: 예.
3: 한번 먹으면 한 번만 먹어봐.

0: 가서 이야기 좋고 나쁜 거 안다 말인가. 나는 이 첨약수 이사인대가 졌다 한천 먹어봤다. 내게 아이 맞으면 이사인대를 간다. 여기다 무슨 약도 더 이어달라고. 근데 아 이거 먹었는데 아 이게 아 구복액이 돼 그러는지 효과 요원 좋습니다. 이제 한 날 먹었는데 여기 아랫다리 자꾸 호도도 하고 맥이 없어요. 아 그참 요원 그랬던 게 여기 맥이 좀 오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밤에 자무 입이 자꾸 썩어봤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게 내 담낭도 나쁘고 간도 안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썼는데, 요거 입이 썩었던 게 오늘 아침에 이렇지니까.
1: 그렇죠.
0: 먹은 게.
1: 예, 예. 빠릅니다.
0: 예. 예. 예. 예. 이게 구복약이 돼. 효과 영 빠릅니다. 결국에 예, 밥도 맛있고.
1: 예.
0: 예. 그 다음에 밤에 꿈이 많던 것도 이렇고, 예. 그 다음에 목이 자꾸 마릅니다. 그런 게 목이 마르던 것도 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이게 어떻게 했는가 안 해서, 아이, 그래도 여기 들어간 약도 영 좋고 구복액이 있거라 예, 내가 그래서, 다섯 값을 샀습니다.
1: 예.
0: 처음에.
1: 예, 다섯 값을 사면 세 값 줍니다. 그렇죠.
0: 예, 예.
1: 예.
0: 내 사지원액도 먹어보니 너무 좋으니까 선생님 딱 믿는단 말입니다.
1: 예, 믿어도 됩니다.
0: 그랬는데, 예. 이게 원기를 사람이 이렇습니다. 늙으면 예, 한 살 더 먹으면 또 장염만 오래 못해지는 게 상하죠.
1: 그렇죠. 예.
0: 그래 병원이 조언하면 아무리 보셔 해준다도 지도 얼마 더 들어갑니다.
1: 그렇죠. 예예.
0: 걔 이거 내 예, 우선은 계속 먹으려 합니다.
1: 참여성 구박의 선택이 예, 잘 됐습니다. 예예. 예.
0: 그래서 예, 이게 내 좋다는 거 또 효과 빠릅니다. 구박이
1: 그렇죠. 예예. 예.
0: 예, 그래서 이렇게 내 철에 무릎이 딱 매겼고 호도도 떨기는 사람들이 싹싹 보셔 좋은 효과 봅니다.
1: 그렇죠. 예예.
0: 예. 예. 예,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아하, 예, 늘 건강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셀린한 약이 창남성 구복액.
1: 예, 참, 예, 참가한다는 남, 참, 남쪽이란 예, 남, 성, 별성, 예. 참남성 구복액 이렇습니다.
3: 옳습니다. 예, 예. 예. 이 맥이 없고 간이 허하고 신자라 하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데 그걸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이 그리고 장대기 약한데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나도 좀 이거 예 먹어보자 맥이 맨안에 맥이 없고 예 그리고 그런 소화가 안 되고 예 장이 자꾸만 나빠서 예 뚱뚱은 속에도 잘하고 이랜다 그래서 이 약을 좀 먹어볼까 다섯 각 싸서 먹어볼까 하네 전화드립니다.
1: 먼저 다섯 각이 세 각 주니까 시도해보세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맥이 나고 네. 그러니까 사유가 많이 이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추도 나고 그리고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늘 쉽게 빌라천이라도 쉽게 자극을 받게 돼 있고 건망증 있고 불면증 있고 인후가 많이 동탈생 귀에서 소리나고 눈이 아물거리고 식욕이 불진하고 근육과 관절통으로 해서 힘들고 간경락과 비위가 많이 상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종합면역계통을 개선해주는 데는 이런 좋은 중약제가 여기 들어간 건 드뭅니다. 그러니까 하얼빈 제4중약창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제4중약창이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문제약창에 속합니다. 이게 그 청조 때로부터 내려온 이런 첼룽4년부터 시작한 이런 약방인데 91년 9월 달에 현재 이름으로 돌아왔는데 이 제약창에서 만든 약품은 특수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새로운 약 참남성 구비약 이제서 전년 강의를 들었는데 문의하자고 그럽니다.
1: 예.
4: 예, 이게 어지럼증이 사건하고 예, 비늘도 있고 전화기는 예, 그 꿈이 많아 자기 힘들지 또 밥이 맛이 없고 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기를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도 이 약이 되겠는가 해서 문의합니다.
1: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따부 왼치 원기를 대량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피가 혈관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서쉐, 이치 서쉐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혈이 잘 소통되면서 피가 제 혈관을 따라서 마치 교통경찰이 차가 막 엇나가는 거 그거 그 조절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가 혈관을 따라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쉽게 갔다 왔다 하는 이런 작용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기본으로서 새로운

0: 세포가 생성되고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간 담낭이 좋아지고 비위가 좋아지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나이가 들면 관절통으로 힘들거나 뭐 근육과 관절통으로 인해서 바깥 나들이가 힘들 이런 분들한테 종합으로 좋아지는 10가지 우수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오늘 복용하면 오늘부터 벌써 편안한 감을 느끼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동통이 해결되는 좋은 효과를 거두는 특수한 제품이 바로 참남성 구복액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배달 받아가면 써보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복액 새롭게 설명드리는 우수한 제품 자체인데요.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본으로 시호, 자효라 합니다. 황계, 울금, 치자, 그리고 샹후, 원지, 청궁, 담남성, 여기에서 이름이 나온 게 참남성입니다. 그리고 사렌, 이런 여러 가지 성분 조합으로 되는데 여기 약재들 하나하나 분석해 보게 되면 기본으로 빨리 효과를 보는 특히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으로 사유가 둔해지고 여기 공동주체 이런 게 나옵니다. 사유가 둔해지고 머리가 늘 흐릿허분하고 쉽게 노하게 되어 있고 쉽게 화납니다. 별나치 않은 일도 평상시 같더라면 그런 거 얼마라도 내가 접수하고 새길 수 있는데 간 경락이 막히게 되면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는 간 경락을 풀어주는 그리고 불면증과 건망증이 심각하고 인후동통이 있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아물거리고 그리고 식욕이 불진하고 근육과 관절 통통이 늘 따르게 돼 있고 비위가 허하고 쉽게 피로함을 느끼는 이러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 참남성 구복액은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왜 펜토리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백근이 천년약자에서 고르고 골라서 20근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선택해서 두 근을 선택해서 고순도 고농도 이런 약품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자주 지수 전체 지식 장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쫄리에 접근하는 이런 그 비즈노마가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식전에 하루에 세 번 복용합니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은 와 이렇게 좋은 제품 있는 거 내가 이제 선택했구나 이 정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쌍후싱 중요합니다. 올리 초주는 이런 중약에 속합니다. 천장래 제가 중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했지요. 쌍후싱하고 천장래 내리 누르는 것과 올리 떠주는 이 제품 자체는 올리 떠주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2: 혹시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 예, 그 새로 나냐 그 참남성이니까 이름.
0: 참남성 예.
1: 아, 참남성, 성은 무슨 성입니까?
0: 별성자입니다. 참은.
1: 아, 별성자입니까? 예,
0: 별성자입니다. 남쪽이란 나음에.
1: 제목이 예. 대단히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참남성 구박입니다.
1: 예, 별성대가나. 예. 예. 저기 비추대 구박입니까?
0: 그렇죠.
1: 예, 사람들 많이 도와준다, 그때.
0: 그렇죠.
1: 그래, 예. 조금 먹어보자, 좀 그랬는데, 두 사람씩 먹어보자 하겠는데, 다섯 각사 두 사람이 하태 다섯 각을 세 각 준다는데, 그래도 될까?
0: 아, 됩니다. 다섯 각사면 세 각 줍니다. 예, 예. 내간에 아, 함께 그래, 쓰시는 오케이. 분들 가운데 열 각사면 야득 각을 주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올리 그렇구나. 쳐주면서, 기본으로서 모든 기맥을 우리 기맥이 지금 떨어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네. 질병을 불렀는데, 이건, 기맥을 올리쳐주는 이런 성분 자체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시게 되면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쉽게 말하자면 아주 행동거지가 예전에 뭐 노인 그 답지 않게 씩씩해질 겁니다. 바람소리가
1: 몸이
0: 나게.
1: 몸이 무거운 데는 어떻습니까?
0: 예?
1: 몸이 무거운 데.
0: 몸이 무거운 거 그 몸 떠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무거워서 천근 네. 쇳돌을 내봐 다리에다 매달근 같은 이게 쇳돌을 다 부려준 이런 감 이제 드셔보시면 전세 이야기 확실하게
1: 하루에 한 번인가?
0: 하루에 세 번입니다.
2: 네, 예. 시간 상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평소 바쁜 일상에 갇혀 지내다 보면은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행을 떠나며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다면은 좋겠죠.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다 보면은 익숙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점차 사라집니다. 푸른 자연을 바라보고 낯선 바람을 맞으며 그것만의 향기와 풍경을 느끼는 순간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작은 카페에 따뜻한 커피 한 잔, 길가에 예쁜 꽃,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쉼을 선물합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짧은 여정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중국 서남부 사천성의 중심도시, 또한 미식의 도시, 마라맛의 도시,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천년 고도라 불릴 만큼 긴 세월의 역사와 깊이 있는 문화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참대곰의 고향으로도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도 여행의 진정한 황금 코스로 꼽히는 곳이 바로 도강안인데요. 청성산 참대곰 기지로 이어지는 성도 황금 삼각 코스입니다. 성도를 찾는 관광객

얘기라면은 누구나 꼭 거치는 필수 코스이자 이 도시가 가진 모든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동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나봐야 할 명소는 바로 도강문입니다. 도강문은 고대 시절에 건설돼서 오늘날까지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대형 수리시설로 세계 수리문화의 시조라고 불릴 만큼 인류 역사에 큰 의미를 남긴 건축물입니다.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강은이 가진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바로 댐을 만들지 않고 물기를 자연으로 분배하는 무제인수 시스템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이자 유일하게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고대 대규모 수리공정으로 인류 선조의 뛰어난 과학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성도 도강원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가을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가을의 성도는 하늘이 맑고 날씨가 적절해 여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청성산의 붉은 단풍이 물들 때 단풍과 어우러진 도강원의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또한 도강원 관광구역은 생각보다 관광코스가 길고 계단이 많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른 아침 비오르는 안개 속 고즈넉한 사찰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도강원의 아름다운 일출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시간대입니다. 계단이 많고 오르막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천천히 둘러보시면 더욱 즐거운 관람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성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찾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참되곰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공사육 참되곰 서식지 성도 참되곰 기지입니다. 이제 성도의 가장 사랑스러운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 시간입니다. 성도 참되곰 기지는 3570모, 약 238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자랑하며 현재 200여 마리의 귀여운 참되곰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완공된 확정구역은 야생 참되곰의 자연 서식지를 95% 가까이 재현해서 판다들이 자연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성도 참되곰 연구센터는 세계 최초로 참되곰 인공수정 성공률을 98%로 끌어올려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매년 20마리 이상의 건강한 새끼 참되곰이 태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쌍둥이 출산율이 60%를 넘어서면서 참되곰 가족들이 더욱 풍요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오전 9시 30분쯤 참되곰들의 아침 식사 타임을 가지는데요. 배고픈 참되곰들이 대나무를 먹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어 모든 관광객에게 최고의 추억을 선물합니다. 또한 참되곰 중에서도 왕홍 참되곰 화화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확정구역의 참되곰 스카이워크는 20m 높이에서 나무 위에 앉아 쉬거나 노는 참되곰들을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공간입니다. 일반 동물원과는 다른 시각에서 참되곰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곳 단순한 참되곰 관람 공간을 넘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생태보호의 중심지이자 참되곰 유전자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되곰의 유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되곰을 더

높이를 하고 싶다면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잠대곰 테마 박물관인 성도 잠대곰 박물관을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7개의 다채로운 테마 전시관으로 구성된 이곳은 단순한 유물 전시를 넘어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과학 체험관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영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천년 고도의 도시 성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곳을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성도 기차역에서 1시간 정도면은 락산시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이 락산시는 중국 4대 불산 중 하나로 세계 문화 자연이 세계 문화 자연 이중 유산으로 등재된 명산 하나가 있는데요. 해발 고봉인 금정봉은 3,079m에 달하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깊은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 아미산이 있습니다. 아미산은 사계절 각기 다른 매력을 보입니다. 봄에는 산 전체에 야생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이 무성해서 비서지로 최적입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산골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답고 겨울에는 두꺼운 눈이 덮여 설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 곳곳에 폭포, 계곡, 고목이 분포하며 희귀 동식물도 많습니다. 특히 아미산 원숭이가 유명한데 산 중턱 구간에서 자주 마주치니 먹이를 줄 때 가방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가장 유명한 자연 명소는 금정에서 보이는 금붕광으로 아침 해가 뜰 때 구름 위에 무지개 같은 광환이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또 운해, 일출, 설경, 야경까지 아미산 4대 절경으로 꼽힙니다. 산 아래 관광센터는 셔틀버스를 타고 중턱까지 간 뒤 케이블카로 고지대로 오르거나 등산로를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산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케이블카를 추천합니다. 고산지대라 기온이 낮으니 외투를 챙겨야 하고 비가 자주 내림으로 우산 또는 비옷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적합한 여행 시기는 4, 5월 꽃철, 9, 10월 단풍철이 관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락산시에는 아미산까지 둘러본다면 더욱더 가치가 높은 사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여행의 진정한 묘미, 성도의 미식 시간입니다. 사천요리의 중심지로 매운맛, 향신료 맛이 특장인 다양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맵고 얼얼한 마라 맛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도 미식 중 가장 대표적이고 사랑받는 메뉴, 바로 부부패편입니다. 부부패편은 1930년대에 탄생한 서민 음식입니다. 당시 가난했던 한 부부가 저렴한 소 내장 재료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이 음식의 시초입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부부의 반찬이라는 의미로 부부패편이라 불렸으며 서민들의 따뜻한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1996년에는 이 부부의 제자가 레시피를 정립하고 완성하면서 지금의 전국적인 인기 메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24가지의 정

정성스러운 향신료로 만든 홍유가 후부 패편의 핵심이자 령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식, 성도를 대표하는 최고 음식이죠. 사천하면은 매운 고추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성도 샤브샤브는 사천 지방 특유의 매콤한 맛과 푸짐한 식재료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추운 날은 물론 1년 4계절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일반적인 샤브샤브와 달리 사천 고추와 각종 향신료를 듬뿍 사용해 진하고 얼큰한 육수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홍탕 샤브샤브인데 붉은 고추와 마자, 산초를 넣어 만든 육수는 얼큰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일품입니다. 입안에 퍼지는 알싸한 맛이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따뜻한 국물이 몸 구석구석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매운맛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맑은 육수에 백탕도 함께 제공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념장도 성도 샤브샤브의 묘미입니다. 참깨소스, 다진 마늘, 파, 고추기름, 간장 등을 입맛에 맞게 직접 조합해 사용하는데 이 소스는 고소한 맛과 매콤한 육수와 조화를 이루며 풍부한 맛을 더해줍니다. 현지인들은 보통 차나 함께 곁들여 먹으면서 매운맛을 중화하고 식사의 즐거움을 높입니다. 성도 여행 중 하루의 피로를 풀고 싶으시다면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샤브샤브 식당에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얼큰하고 진한 국물과 신선한 재료가 만들어내는 성도 본연의 맛을 느끼며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데 이 여행에 더욱더 행복지수가 올라가겠죠. 성도 사람들에게 샤브샤브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 친구와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냄비를 사이에 두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은 성도의 여유로운 삶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천 전통 요리, 부드러운 연두부에 다진 소고기, 두반장, 고추, 산초를 넣고 볶아서 만든 마파두부죠. 밥 위에 얹어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라 불릴 만큼 감칠맛이 강하고 얼얼한 매운맛이 매력입니다. 또한 달콤 새콤하면서 살짝 매운맛의 볶음 요리, 닭가슴살, 땅콩, 말린 고추, 파를 함께 볶아 만들며 식감이 바삭하고 부드러운 닭고기가 어우러진 공보닭, 너무 맵지 않은 편이라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관광객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사천 요리의 대부분은 산초가 많이 사용돼서 얼얼한 마라 맛이 핵심이며, 단순히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달콤, 새콤, 감칠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길거리 간식부터 고급 식당 요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미식 여행지로 또 최고로 꼽힙니다.

오늘은 천년고도 성도를 걸으면서 2300년 역사를 품은 도강안의 위대한 수리문명, 사랑스러운 참대곰들의 천국, 그리고 소박하고 깊이 있는 성도 미식까지 만나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성도에 가서 또 다른 이 도시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각종 일과 업무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이럴 때 떠나는 여행은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곳의 공기를 마시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익숙한 일상을 넘어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여정이 끝나고 돌아온 뒤에는 삶에 대한 여유와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여행을 통해 세상의 넓음을 깨닫고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중국 여행 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유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꽃을 받은 듯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꿈을 키웠기에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고향이 아닐까요? 우리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꿈을 꾸던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저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고향이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룡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심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위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새로 승급한 황진수산타의 혈배강입니다. 약과계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황진수산타이고 하나는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혈배강은 원래 우리 경영하던 그 혈배강, 짧은 우리 심장 질환의 전기죠. 우리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될 때 가량에 쓰게 되면 혈압이 온정된다. 예, 그리고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는 분들, 일단 우리 혈관이 막혀서, 관상동맥이나 막혀서 쯤만 있게 되면, 조그마한 쯤이라도 있게 되면, 예, 그걸 몽땅 들어가서 녹여가지고서 예, 작은 분자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호평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쓰는 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황진수산타에 이거는 전문 중풍을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요 황진수산타에는 점심에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전문 심장만 치료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혈배강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혈배강은 한과기 398원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 번시니까 우리 10곽 쌈은 10곽 드리고 15곽 쌈은 25곽 드리고 30곽 쌈은 60곽을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1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딱 그 황진쌈타이 펜탄푸엔왈린 요것만 쓰겠다 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이 우리 그 쓰겠다 하는 분들은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그 황진쌈타이 요 한과거는 안에 모두 30알 들어있는 겁니다. 큰 깨거나 우리 그 안공안처럼 생긴 건데 그 엄청 큰 알입니다. 여기면 약재만 해도 35가지 약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이 많이 들어가서 알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딱 황진쌈타이만 쓰겠다는 분들 황진쌈타이는 한과기 698원을 우리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을 쓴다 할 때는 하루에 두 번 쓴다 할 때는 한과기가 반달치죠. 예?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쓴다 할 때는 한 달치 되게 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우대활동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지금 세트로 나가는 거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세트에는 3세트를 더 드리고 10세트부터는 공장 측에서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결정하는 분들 8세트를 더 드리면서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어째 혈배강 자꾸 많이 드리는가. 평상시 우리 혈배강을 좀 가량에 잡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혈압이 온정 안 돼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알씩 잡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온정 잘 되고 있습니다. 15세트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공장 측에서 또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꼭 구분기를 걷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한테 찾아온 분들이 사적 돌아다니면서 치료해서 안 돼서 마지막에 희망 걸어가지고서 저한테 와서 지금 치료하는데 제가 독특하게서 침구료법을 결합할까나 이 효과를 더 잘 보고 있고 예 그래서 효과 빨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진단도 영 중요합니다. 저도 이 양업에서 우선 20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환자들도 계속 20몇 년 동안 지금 환자를 보면서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 증상에 맞게 제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을 배합한다 할 때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한테 직접 진단 받고 싶다,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그 원래 기차역전 맞은캔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전화번호는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혈배강 황진쌈타이 이 두 가지 약 조합이가 모두 합해서 약재만 해도 45가지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기본상 우리 오장육부에 관한 질병 치료하는 약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거기에 생맥음의 처방입니다. 큰 글자로 관신성마이완 이렇게 썼습니다. 전문 심장을 치료해 주는 게죠. 예, 그리고 이쪽에 그 황진쌈타이는 그 옆팔에 큰 그 약 본명은 뭐인가? 기시로는 펜탄푸엔왈입니다. 모두 세 가지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발진탕. 이제 거기면 소개해드렸죠. 발진탕. 8가지 약재죠. 하나는 스균즈탕. 전문 기를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 경전방입니다. 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스우탕, 사물탕이라는 게 전문 피를 보충해준 처방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8가지 약재가 기혈을 보충해주는 제일 기초적인 경전방입니다. 예, 이걸 거기 다 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 뭐니까, 무양황우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로부터 내려올 때, 우리 당화에 왔거나, 반신을 못 쓰거나, 언어장애로 오거나, 이걸 전문 치료하는 이런 처방입니다. 이것도 경전방입니다. 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부양황우.

0: 당하게 되면 중위들이 다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첸정산이라는 겁니다. 첸정산의 첸이라는 거는 예, 이끈다는,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첸, 첸인. 그 다음에 정이란 거는 바로잡아준다 이런 뜻이죠. 뭐 끌어당겨 바로잡아주는가. 특히 이 손이라면 다 오그라들었거나
1: 되고 식욕 부진 밥을 못 먹던 게 밥을 잘 먹어서 미생이라고
0: 식사를 잘
1: 개선됐습니다.
0: 예.
1: 완고한 물이 흐릿흐분도 한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0: 예.
1: 예. 수면도 개선되고 웃음도 얻어는 마음속으로 솟아나는 웃음을 웃게 됩니다.
0: 아 그렇지. 옛날에 났을까.
1: 예. 사람만 하면 저기 몸이 불편하니까 나 귀찮아서 그것도 겨우 웃고 그래서 이렇게 대면했습니다.
0: 예.
1: 예.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0: 예.
1: 예. 예,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만 들어도 예, 저는 용예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내놓는 내 어떤 어느 이 이사를 얻은 멤버 온전히 찾았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0: 예, 예. 이번에 제대로 만났죠. 예,
1: 예 정말 제대로 만났는데 이것도 논의의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0: 네.
1: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예,
1: 예. 예. 예. 그래서 선생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시면서 인간이 아픔을 치유해주는 위대한 사업에서 네.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을 기원합니다.
0: 아,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같이 건강합시다. 예.
1: 예. 예 안녕히 예. 계세요.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0: 네.
3: 여보세요.
0: 예, 예. 말씀 주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3: 예. 예. 저도 설계강하고 건심과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3: 네네네. 저도 농공이 있으면서부터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 어지럼도 보통이 아닌 거거든요.
0: 맞습니다. 예.
3: 네. 그러니까 이 혈압이 반복 규칙적이고 소리
0: 예.
3: 막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이렇다.
0: 예.
3: 제일 높아서 막 200.3? 아니 혈압이 막 100.1 완전
0: 혈압 차이도 많죠.
3: 예, 저는 원래 머리 이렇게 혈압 상관도 아닌데 이렇게 혈압이 높더라고요. 이 노공이 오면서부터.
0: 맞습니다. 예.
3: 그래서 예, 예. 이게 머리하고 어지럼증이 너무 엄청 심해서. 그래서 그러던 중 방송 듣고 할 여러 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내기가 맞겠다 해서.
0: 네.
3: 그래서 직접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확실한 진단 받고.
0: 네. 예.
3: 설대강을 하고 건심과를 먹으니까. 많이 도와줬습니다. 내게 이런 약이 또 있냐 싶으시리 혈압이 언제 저기 올라갔나 싶으시리 현재는 지금 이게 정상으로 되다시피 위에 혈압이 136 아래 혈압이 83 될 정도로 지금 모두는 혈압이가 이렇게 정상으로 되어오니까 너무 기쁘고 아프지 않으니까 고통 속에서 빠져 나오니까 살 것 같을 때
0: 혈압약도 언년 끊었죠. 예.
3: 예, 예. 그래서 혈압약이라고 지금 와서 일절 안 먹고
0: 요즘 이
3: 그냥 저기 설대강이랑 건시보랑도 먹은 지 한 두 달 반 먹었는데
0: 네.
3: 그 먹는 도중에도 또 이 먹으면서도 이 친구가 같이 치료하니까
0: 네.
3: 친구 꼭 치료와 같이 합니다. 효과가 더 많이 저기 빨리 보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3: 예, 예, 예. 예. 저기 또 이때 침도 뭐 일반 침도 아니고 전신 치료로 전신 이렇게 치료를 해주니까 뭐 소소한 탑도까지도 치료되니까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니까 네. 행복합니다.
0: 그렇지. 예예.
3: 예. 예. 예. 확실히 이 우리 환자 입장 놓고 보면 좋은 선생님 만난 게 진짜 이제 앞에 분님 얘기하다시피 진짜 나도. 네, 돈 선생님 만난 게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우리 환자분들은 네네. 같이 치료하면서 다 서로 이렇게 알게 되고 서로 친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가.
3: 예. 네, 치마들라 반에도 보고 봤다나 가족 분위기 같고 아우스리.
0: 네.
3: 우리 가족처럼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진정을 이렇게 다 치료를 해주니까
0: 네.
3: 진짜 이 마음이 치유되는 건 맞습니다.
0: 우리 진심입니다.
3: 네. 네. 네. 네. 이 시간에 빌어서 선생님하고 박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3: 우리에게 이럴 건강을 저기 되돌려줘서
0: 예,
3: 진짜
0: 예.
3: 이거 환자가 약이 맞지 않으면 치료 안 돼서 너무
0: 치료
3: 힘들거든요.
0: 헛돈 팔고 예.
3: 예, 예. 이 설계강 먹고 나니까 이 저기 혈압도 조금 어떨 때는 170 얼마 됐다 해도 편안하지 그전에는 막 그때는 막 양 머리
0: 네.
3: 막 뻗쳐나고 어지럽고
0: 내들러도
3: 내 몸 어째 네.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모를 좀 힘들던 게
0: 네.
3: 설대강 먹은 다음에 확실히 편안한

0: 편하게 내려놓으니까
1: 그렇지.
0: 힘들지 않습니다.
1: 예. 그게 예. 특성입니다.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진짜 확실히 몸에 내 몸에 맞구나 해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1: 그래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중약이라는 거는 우리 이 처방은 사람을 건강 상태를 돌아가셔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셔가주는 게 목적이지 서약처럼 그래서 그 당시 정상만 자꾸 눌러놓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과 잘 보는 게.
0: 그렇죠. 예. 당장 여러분으로 박 선생님하고 전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0: 가족처럼 대해줘서 네.
1: 예, 예.
0: 감사합니다.
1: 예.
0: 수고하세요.
1: 예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예, 어머님. 예.
3: 나도 예, 예방 먹고 건신고를 먹고 이랬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3: 이래서 예, 혈압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 예, 예.
3: 그간에는 영통 밥만 했는데
1: 예.
3: 지금은 거의 돌아옵니다.
1: 그래.
3: 우리께 155에 아래께 85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정상에 다 돌아온 것과 한 가지.
1: 그렇죠. 예, 예.
3: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약을 선택한 게 내 잘했다고 생각한다.
1: 네.
3: 내 지금 혈액강을 먹으니까 19살 때 그때 시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신도 젊어지잖아요.
3: 예. 죽어서 신도 못 신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발바닥이 예. 너무 땀이 나.
1: 땀이 나서.
3: 그런 게
1: 예.
3: 지금 그때 힘셉니다.
1: 아.
3: 발바닥이 땀이 나고 덥고 이렇습니다.
1: 발바닥 땀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예.
3: 예, 그래, 영 좋습니다. 그래. 전번에 선생님 내가서 지금마다인데, 선생님이 정말 정사고도 박사고도 영해요. 그런 선생님.
1: 아, 예.
3: 이런 가짜입니다.
1: 예.
3: 내가 예, 발목이 좀 이래, 새콤새콤 하더라 말입니다.
1: 예.
3: 이랬는데 선생님이 그날에 오른 그 발목이 있느라, 심으놈이 어찌 시원하고 아프지 해야 됩니까?
1: 기다만 치고 나서니까. 예.
3: 선생님이 환자들이 속 내밀고 다 아는 것 같은데.
1: 네, 부단히 연구를 하죠. 환자분들마다 다 증상이 틀리기 때문에.
3: 예, 그래. 선생님께 영 감사를 드리고, 예.
1: 네, 예.
3: 앞으로 그 경제가 허락되면은 지금 새하고 싸운 거.
1: 황진수한테.
3: 나온 거. 예. 그거 내 10가루 싸먹으려 함.
1: 예. 예.
3: 그거 먹어도 좋겠지요.
1: 대단히 좋죠. 예.
3: 그래 뭐 늙음하게 먹을 게 있습니까?
1: 맞습니다.
3: 예, 뭐
1: 건강이 첫째.
3: 건강하면 최고지.
1: 그렇죠. 예.
3: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게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라 봤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대전합니까?
1: 네. 예.
4: 예. 또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신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4: 나는 혈배강하고 그 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4: 예, 나는 심장병이 엄청해가지고 그래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온 식구들이 나를 근심하는 이런 처지였습니다.
1: 네.
4: 그래서 한 해 막 세 번씩 입원하고 이래 어디로 가면 내 병 깨겠는가 나는 주제하면 오늘 내 심장병이 떨어졌는가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1: 아닙니다.
4: 또 오래 들어와야 계속 아프지 이러니까 그래도 차에 선생님 찾자고 애를 써도 못 찾다가 어느 기회에 여행매 방송을 듣지 않다 들으니까 선생님 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찾았는데 정말 내 이전이 그 신약대 선생님이 진단할 때 그때 선생님이 벌써 금년에 금년에 나타날 병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명년에 나타날 병을
1: 예,
4: 진단했어요.
1: 예.
4: 이래서 나는 그때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하는 선생님 난 처음 만났다. 이래서 선생님을 찾아 애를 썼는데 못 찾아가지고 이번에 이래 찾아가지고 혈배강하고 이거 지금 의식고를 쓰고 있는데 자꾸 용도 쓴다.
1: 네.
4: 예, 이 심장 연주는 후들거림이 아픈 것도 없고 이 심장이 또 반사통으로 이 막 왼쪽 팔이랑 못 쓰겠습니다.
1: 맞습니다. 어깨까지
4: 아픈. 예, 그래 왼쪽 팔도 쓰기 바빠서 그래서 이래고 예, 그리고 항상 숨이 차고 그래서 이전 주제하기 전 것 같고 이랬습니다. 그래 이 혈배강을 먹으면 지금 온전히 심장도 많이 나사지고 이 팔도 쓰게 되고 온전히 정말 내 생각에 온전 두 번 다시 주제할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우선 주제할 네. 필요 없습니다.
4: 그리고 네. 이 뭔가 또 고리는 다발생류경 세기 있어가지고
1: 네.
4: 한쪽이 항상 이 왼쪽 고리 아파가지고 흐리멍텅해서
1: 네.
4: 이래서 예, 이 정상으로도 또 병원에 입원했댔습니다. 이래다 보니 그래서 나는 병원을 사는

0: 환자가 되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은 그 혈방을 먹고 심장하고 이 뭡니까 다발성 노병세기 어디를 달아나는지 없습니다.
1: 지금 소화도 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그다음에는 이 선생님이 친구가 나는 확실히 좋다고 생각한다.
1: 네.
0: 예, 나는 위축성 위염이 돼가지고 항상 밥을 먹기 바빠가지고 배가 공감이 없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침 맞고 그 저기 위에다가 저기 있다며 침 놔주고 또 초약까지 주고 했는데 어제는 배고픈 감이 있습니다.
1: 네.
0: 이래 밥을 먹으니까 이래 신체가 약하니까 나는 피가 적어가지고 이 손가락 끝에하고 발뒤축이 항상 이렇게 저절로 떼개져서 골피용 네. 바빴어요.
1: 맞습니다. 피 적어서
0: 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아예 떼개지고 이 손꼽지도 1년 내내 고기를 떼개진 게 잘 아예 말고 그냥 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것도 아무로 붙습니다.
1: 예. 네,
0: 이래 놓으니까 걔도 맥도 좀 나고 그래서 예. 나는 이 치료에 대해서 신심이신다.
1: 예.
0: 그리고 우선은 정말 선생님께서 이 우리 환자들에 대해서 가족 같은 이런 대함이 있어서 우리는 그저 그 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심정이 용유쾌하고 자기 집으로 왔는가 하는 이런 감각이 있어 놓으니까
1: 네.
0: 더군다나 병도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이래서 정말 어찌다가 어서는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도 병을 떼고 나머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신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네.
0: 이래서 선생님 건강 항상 건강하세요.
1: 네.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황진수한테 처방하느니 라조종 옛날부터 전해온 이런 뇌병, 뇌에 대한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띠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조합이가 엄청 큽니다. 35가지 이런 명귀한 자연산 이런 중약자를 갖다가 서리 어떤 환자분들을 담이 우리 이 황진수한테 2년 전에 이거 잡수했습니다. 그때 잠깐 우리 돌아왔대는데 약이 팍 다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욕을 하자거나 공장에서 근본상 생산이 안 됩니다. 이 자연산 약재라는 건 아무래나 갖다가 그렇게 붙여가지고 뭐 재배란 약재를 갖다가 거기서 빨빨 팔아버리고 돈 벌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산 약재가 그마에 도달해야 다시 생산하는 겁니다. 2년 동안 때까지 생산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싸가느라고 소리. 그래서 우리 전문 뇌병을 치료하는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약재다 이런 게죠. 그래서 이药双方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런 35가지 이런 약재 안에 두 가지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처방은 통쑨방이란 겁니다. 혈전을 녹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혈관을 잘 통하게 한다 이런 게죠. 거기에 이뉴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뉴라는 거는 우스르란 말입니다. 우스르란 약재. 대단히 좋은 게죠. 그 다음에 알선, 당삼하고 단삼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을 치료한다 할 때는, 우리 그 수쇼주심활 있지 않습니까? 거기면은 생매금 처방입니다. 수쇼주심활 주요 처방이 뭐인가? 그 천궁하고 빙패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단선디왈. 보통 심장이 막 바쁠 때 단선디왈 혀 밑에도 딱 물죠. 그럼 인차 해결되죠. 단선디왈 주요 처방이가 단삼, 삼칠, 빙패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질환, 어차피 그 생매금 처방이가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젊은 이런 상태를 돌아가셔와주는 게 심장이 일단 먼저 좋아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뉴알선 이거는 통쑨방 혈전을 녹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잘 통하게 하고 대뇌혈관이란 것은 특히 인체 내에서 제일 약한 혈관들이 제일 많이 집중된 곳입니다. 제일 약한 혈관 얼마나 약한가? 머리카락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물 분자가 이렇게 작은 분자 돼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죠. 우리는 500돌든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700여 명 이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 림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곧 최첨단 이런 추출 작은 분자 예 이게 500돌든입니다. 홍혈구가 어느 마이크인가? 홍혈구는 6,000 돌돈에 속하는 겁니다. 500

0: 똘똘한 건 대단히 작은 개입니다. 그래서 침투 능력이 강하고 활성도가 높고 인체 대뇌에 이런 모세혈관을 몽땅 열어주고 그래서 무의가 같은가 이 혈관을 녹일 때 혈관이 혈전을 녹일 때 그 더우무리가 직접 이런 빙칼과 만났다. 이런 순간적으로 녹이는 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다 열어주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뭐 쯤밖에 없다. 이것도 몽땅 녹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인가 뭐인가? 통로방이라는 개입니다. 기시로는 신경을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개죠. 산총스건이라는 개입니다. 산총이라는 건 종은 그 벌레라는 총입니다. 세 가지 벌레에 속하는 이런 처방. 그러나 짱찬, 쥔쇠하고 띠롱입니다. 그래서 이 짱찬, 쥔쇠, 띠롱 이 세 가지 약재는 동물성 이런 수복 인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한 특징은 뭔가? 그 동의 충성이라는 겁니다. 꼬란대를 뚝 꺼내놔도 다시 임차 재생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건이란 거는 뿌리로 생긴 약재. 그러니까 황계, 삼칠, 테마하고 전장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재는 뿌리로 된 초약에 속하는 그러니까 植物 修复 인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이런 수복 인자. 그러니까 산총하고 스건 이것이 합하게 되면 예, 동물성 약재하고 식물성 약재가 强强 联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방조해 주면서 서로 효과를 보면서 효과가 고배를 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수복, 수순, 修复 이런 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의 신경세포를 몽땅 수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의 이런 신호 전달을 정확하게 해줘가지고서 반신이 잘 말아야 됐거나 닭발소에 됐거나 마목이 오거나 특히 언어장애 오거나 다 신경선 전달이 안 돼 그런 겁니다. 그건 런웰성 치매 증상 다 그런 게죠. 그래서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0도를 둔 작은 분자로 나와가지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효과 빨리 보는 겁니다. 괴물이 공능주치를 본다 할 때 엄청 좋은 겁니다. 우리처럼 공능주치가 풍부한 게 없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펜탄푸엔왈 공능주치는 중풍 탄환, 중풍의 탄환이 왔거나 소아마비증도 다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반신불수, 네. 그 다음에 코옌 와이시,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야임이 부칭, 말을 제대로 못한다. 그냥 주시 부종, 그 다음 그 무릎이나 그 다음에 또 발목이나 자꾸 붓기는 거, 신부젠난, 걸음이가 잘 안 된다. 진구통통, 이 근골이가 자꾸 아파나고 손발이 꾸꾸대나고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생매금 처방은 공능주치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그 관심병 신저통 가슴이 답답해나고 심줄이 고르지 못하고 예 이걸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이제는 모든 처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처방을 치료한다 할 때 오장육부에 대한 질병 심리혈관에 대한 질병 몽땅 치료하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는 최선숙 작사 엄밀한 작곡의 둥글둥글 살아갑시다입니다. 서로를 감싸 안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정곤 작사, 량성호 작곡의 꿈의 노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의 꿈에 귀 기울여 보실 바라는 응원의 노래입니다. 남녀 사연청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곡은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입니다. 누군가의 앞길에 그리고 레리 나 자신에게 환한 꽃길을 활짝 열어주고 싶은 마음, 그 설렘이 아름다운 선율에 담겼습니다. 최승화 방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관석 작사 최하산 작곡의 금수강산 장배산입니다. 비단의 술을 넣은 듯한 장배산의 절경, 그리고 그 깊은 산맥처럼 굳건한 기상을 그려낸 노래입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학중 작사, 백희남 작곡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로를 준비했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노래라는 하나의 언어로 통합니다. 문복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하나 작사 장기남 작곡의 내 안이 그대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내 안의 사람 숨쉬는 그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노래합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미안 작사 리하 작곡의 귀향길을 소개합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펼쳐진 익숙한 풍경,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누구나 품, 누구나 품고 살아가는 그리움을 잔잔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김목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별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0: 주현영입니다. 우리 주에서 내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한 데서 올 상반기 여러 소비 지표 증가 속도가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용정시에서는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향촌 자원을 활성화하며 대상을 통해 용정 문화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면서 향촌진흥과 흥변포민에 힘쓰고 있습니다.
0: 연글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습금형 총사계는 소비 능력을 증강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전경을 혁신해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전역 통괄, 다지점 배치를 도대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디지털, 전자상거래 발전, 해민 정책 락차, 소비 전경 승격 등 일련의 소비 촉진 종합 조치를 내와 내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 올 상반기 여러 소비 지표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뜨겁게 진행 중인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관광객 흐름의 새 명함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입장권 부분 경제를 확대하고 입장권 부분 련동 플랫폼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쿠폰 증정, 탑승권으로 할인권 받기 등 활동을 통해 한도액 이상 음식점 고객 흐름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시장과 특색 상권을 찾아 조선족 음식을 맛보고 특색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 민박과 음식점 주문량이 뚜렷하게 늘면서 체육 경기의 소비 견인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결 삼끝냉면 융성점 점장 조련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이번 활동 덕분에 삼끝냉면 브랜드가 연결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매장이 입소문을 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매장 손님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경기 관련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한 것은 문화관광, 체육으로 소비를 견인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기층 대중에게 직접 닿는 해민보조 정책은 가정용 전기 제품 시장을 기점으로 도시와 농촌 소비 장성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매장, 각종 제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고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 성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온라인 생방송 판매를 병행하는데 방송 진행자가 실시간으로 제품 모델, 공동구매 혜택 및 국가보조 정책을 소개합니다. 소비자들은 집을 나서지 않고도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르고 구매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도나 주민 풍념초입니다.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온라인 경로가 잘 운행되고 있어 집에서 휴대폰으로 각종 가정용 전기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가격도 합리하고 배송부터 설치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니 정말 편리합니다.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은 자체 대형 창고를 보유했습니다. 종업원들이 고객 수요에 따라 상품을 배분하고 통일적으로 적재해 전용차로 시가지와 각 향진까지 직접 배송하면서 배송 통로를 원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 제품 보상 판매 혜민 정책을 전면 실시하고 전역 판매 후 봉사 보장 체계를 구축해 대중 요구에 24시간 대응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 모두 균등한 소비 봉사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광장점 점장 정밈입니다. 현재 우리는 틱톡 생방송, 위챗 짧은 영상, 콰이소, 소홍서 등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쇼핑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연간 거래 건수 20만 건 이상 달성했으며 주문 후 무료 방문 설치와 완벽한 판매 후 봉사까지 제공해 도나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주 상무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명절 소비 시점에 맞춰 각종 판매 촉진 활동을 10여 차례 개최하고 기업들이 련동 판매 촉진 활동을 500회 이상 펼치도록 인도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소비권 사용액은 2,800만 원으로 판매액 6억여 원을 이끌었습니다.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장식 기업을 조직해 보상 판매 상권, 대학, 부동산 교육회행 등 활동을 10회 진행했는데 상반기 보상 판매 지원금 사용액은 9천만 원으로 소비 10억 5천만 원을 이끌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0억 4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증가해 증가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고 한도액 이상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늘어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역 통괄의 정책 체계부터 특색 소비 전경까지 온라인 디지털 경로 개척에서부터 오프라인 도

0: 비농촌 상무 봉쇄의 끊임없는 개선까지 우리 주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치로 내수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소비 담치를 풍부히 하고 소비 모식을 혁신하며 소비 장성 동력을 꾸준히 발산하고 소비 질을 높여 전주 경제 안정 장성을 1층 견인하게 됩니다.
1: 근년래 용종시에서는 천혜의 자연자원, 깊은 철역을 지닌 민속문화, 독특한 변경풍모에 이탁해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향촌 자원을 활성화하며 대상을 통해 용정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면서 향촌지능과 흥변부민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아산 기슭에 자리잡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건설 현장. 작업 일꾼들과 대형 기계 설비가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무형 문화유산 전승, 미식 장터, 문화관광, 개인 온탕 민박, 견학회의 기능을 아우르는 이 종합 민속휴가구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가재집단 브랜드 중심 총감독 한순입니다. 현재 준공된 것은 1기 반산월 민박 41채, 2기 장금궁, 6도장터, 대통거리 3개 대상입니다. 개업할 때 두 편의 대형극이 공연될 예정인데 1층에서는 3번의 인연극을 선보이고 3층에서는 당지의 항전 역사를 다룬 해란 아들딸극을 공연합니다. 2층에는 조선족 여행 촬영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41채의 반산월 개인 온탕 민박은 산을 등지고 지은 조선족 전통 주택 품격 건물로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함과 아울러 사생활 보호와 멋진 분위기를 모두 갖췄습니다. 모든 민박 객실에는 전통 조선족 온돌과 독립된 개인 온탕 마당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으며 가족 여행, 지인 숙박, 소규모 단체 활동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표 건축물인 장금궁은 전통 조선족 건축 양식을 부각해 고풍스러운 운치를 자아냅니다. 건물 내부에는 조이약 체험관, 조선족 전통 복식 촬영 체험관, 무형문화재 문화회랑 등 부대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한순입니다. 육도 장터에는 당지 특색 음식과 길거리 간식 업체가 입주했는데 현재 입주 업체 수는 67개입니다. 대통거리에는 현지 무형문화재 문화창의 제품 업체 28개가 들어와 전체 입주율이 이미 98%에 달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3기로 나뉘는데 현재 1기, 2기는 전면 준공됐습니다. 3기에는 고촌락, 야간 산림 관광이 포함되고 후속 개발 대상으로 휴양 호텔, 눈놀이 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31 국도 용정 구간에 있는 용정시 계산툰진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은 독특한 변계강 풍경, 홍색 절역, 조선족 민속과 농경 자원에 이탁해 유휴 농가주택을 활용하고 농촌 자원을 활성화했습니다. 대상은 두 마을의 차별화된 배치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고 량전 백스의 운동 휴일 풍경구와 연동해 일체화 운영을 합니다. 광소촌에서는 홍색 민속 여행 숙박과 캠핑 카페 공간을 주력으로 100년 된 낡은 공장을 개조해 홍색 민속 문화 체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구촌에서는 특색 민박과 길이 1200m의 강변 목잔도를 조성해 두 마을의 전원 풍경을 잇는 순환 관광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선구천에 신설하는 민박은 8월 말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 운영 경리 룡로입니다. 현재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에서 운영 중인 민박은 모두 16개입니다. 예약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비춰서 올해 선구촌에 민박 5개를 추가로 마련해 광소촌과 선구촌에서 영업하는 민박은 총 21개가 됐습니다. 두 마을 모두 논 풍경 카페를 조성했고 선구촌에서는 생태식당까지 마련해 관광객들이 숙박 외에도 풍부한 식사 체험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대상이 운영되면 연간 관광객 접대 수는 연 15,000명으로 추정되고 연간 영업 수입은 600만 원, 납세액은 12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와 331 국도 어량전 정품 민박 두 핵심 대상의 준공 운영은 연변 문화관광 제품 체계를 더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산업 사슬을 1층 확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용정시에서는 생태, 민속, 변경,

0: 특색 자원을 꾸준히 활성화해 문화관광 대상의 질적 향상과 효익 제고를 추진하고 산업 풍성으로 향촌 지능을 뒷받침하며 흥변 부민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 연변 전역 문화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을 명확히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정신적 문화적 토대 다져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하는 것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신적 문화적 토대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2장에서는 주요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인솔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이 다섯 가지 동질감을 확고히 하도록 인도한다고 명확했습니다. 즉,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동질감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역사 선전 교양을 조직 전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 대한 선전교양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정확한 다섯 가지 관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을 정확히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에서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도록 인도하고 여러 민족이 공동 소유하고 향유하는 중화문화 보호와 중화민족 형상을 수립하고 부각하며 중화문명표식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국가에서 국가 통용어는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교육 교수 용어와 문자, 공무 용어와 문자, 공공장소에서의 국가 통용어는 문자 사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에서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넷째, 각급 각종학교와 기타 교육기구 및 교육행정부문에서 교육교수와 교재 편찬 과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대한 요구를 관철하도록 명확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연구기구, 보도매체 등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리론 연구와 선전교양을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향항, 오문, 대만, 화교 등 역량을 응집하고 해내외의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계를 강화하며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을 전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0: 연결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의료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중증 응급질환 구급 수준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료 보상을 제공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연결시 동명신성 동쪽 자어동방주거단지 서남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억 9,6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2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외래 및 구급 진찰 종합청사, 내과 입원 병동 및 부속 건물을 건설하며 완공 후 병상 18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 제2인민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병원으로 기존의 치질병원, 노블구강병원을 통합 승격해 설립됐습니다. 병원은 항문외과, 안과, 구강과, 중이과, 내과 등 기초진료 봉사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023년 9월에 착공한 이 대상은 현재 주체 공사를 마치고 각종 마무리 작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의료자원을 1층 통합 최적화하고 지역 중증 응급질환 구급 수준을 높여 대중의 진료 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동시에 병원은 의료, 양로 대상을 배치해 공립병원의 의료자원 우세에 이탁해 연결시 의료, 양로 융합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결시 제2인민병원 당위석이 이모림입니다. 병원 대상이 완공되면 연결시 현유 의료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연결시 건공가도 주민들의 근거리 진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의 봉사 직능을 이어받아 주민들에게 공공위생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립병원의 봉사 우세를 살려 연결시 의료 양로 결합 사업 발전을 힘껏 추진해 대중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 성 공업 및 정보화청에서 지도하고 주 공업 및 정보화국에서 주최했으며 연변 방송매체위원회사에서 주관한 제11회 창객 중국 길림성 중소기업 혁신창업대회 연변지역 경련 결승전이 7월 31일 연결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성 공업 및 정보화청 부청장 조박이 대회에 출석해 축사를 했으며 조정의 부주석 리동호가 대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혁신 잠재력을 발굴하고 창업 자원을 집결하는 것을 취지로 했으며 우수 프로젝트, 팀, 기업을 발굴해 신제품, 신기술, 신모시, 새 경영 모식을 탄생시키고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과 전문화 수준을 높이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에 조력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을 위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대회는 기업조와 창업조 두 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총 22개 프로젝트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생물의약, 의료기계, 지능제조, 특색농업, 문화창의제품 등 분야의 우수 프로젝트들이 결선 무대에 올라 프로젝트의 혁신점, 기술 실현 가능성, 시장 전망 및 사회적 의의를 선보였습니다. 최종 길리모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의 주사용 리보핵산 이혁신 승격 프로젝트와 지호 령항팀의 ERA 기반 가정의료 보조 종합지능체 프로젝트가 각기 기업조와 창업조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길리모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대회 참가 프로젝트 책임자 곽갑니다. 우리는 독자 특허 제품인 주사용 리보핵산 1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항암 면역 제제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해 전문가들한테서 많은 조언을 들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도 받았습니다. 또 선진적인 산업과 여러 프로젝트들을 접하며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쓰는 약 5동이 만든다는 이 아름다운 전망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호 령항팀 책임자 려주팽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해 우리 프로젝트의 구상과 혁신점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대회에서 다른 창업자들과 사고를 교류하고 각 지도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펼치고 프로젝트가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향후 주 공업 및 정보화국에서는 대회 참관 우수 프로젝트의 선전 전시, 투자융자 연계, 부화기지 입주, 성과 전화, 시장 개척 등 일괄식 봉사를 제공해 대회로 혁신 창업을 촉진하는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창업자팀은 인재 프로젝트 추천을 우선적으로 받아 프로젝트의 현지 락착, 발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회에서는 수상 기업과 팀을 선발해 성급 경연에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국가철도집단위원회사 려객운수 중심에 따르면 학생 승객의 승차권 구매와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철도 12366 모바일 앱의 상시 운행 중인 학생 예약 표구매 봉쇄 신입생 전용 예약 기능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0: 화룡 청룡 물놀이 학원에서 1일 전자음악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엔 조 1인 미디어 협회 창작자 40여 명을 조직해 화룡을 찾아 선전하면서 뉴미디어의 힘으로 당지 여름철 문화 관광에 열기를 불어넣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부염,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

0: 주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구대 선조

0: 표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략으로 여겼으며 백악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동충하초 발효 경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경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를 함께 드립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전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진 씨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아래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진행하고 있던 우대 활동 우리 이미 끝났는데 예, 아직까지 끝나란 얘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끝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우대 활동의 특징이라고 하면 중앙 텔레비에서 추천하는 이런 여름 제품들을 면비로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또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한 과의 가격이 절반 가격 혹은 절반 가격도 되지 않게 우리 판매라고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특히 우리 중암병 우리 암 진단을 받은 분들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예, 그래가지고 화려하거나 방렬하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면역력이 낮게 되면

이런 치료를 받아들이기 아주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 동청하초 발현기문은 오장육부의 어느 장기에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그 장기의 면역력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어느 암으로 결성하시는지 간에 모두가 이런 치료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0: 뭐 세 번, 네 번 한 주일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동청하처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지간이라든가 뇌수단이 수치를 내려가게 할 수가 있고 투석 그 차수를 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 지금 우리 심장으로 인해서 저자랑 한 분들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저자랑 한 분들이 심장병의 원인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어느 국부가 막혔을 때 그곳을 열어줘서 저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자를 한 이후라 하더라도 내가 이런 심장병을 치료하는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하지 않다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저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청하처 발효균부는 내가 이런 음중증도를 가기 전에 우리 그 동청하처 발효균을 쓰신다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저자를 하지 않고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동청하처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심자에 관심병도 있고 하는 것들 집에 나오면 또 한 열흘 있으면 또 그렇더란 말입니다.
0: 예.
2: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이 나빠지니까 또 폐에 또 같이 어제 폐 아름다워서 폐에 물이 차가지고 서리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른다. 이 폐하고 심장이.
0: 아이가 둔다면 위에 130 아래 90이라도 다 정상 범위입니다. 예.
2: 예, 용 좋습니다. 어제 소리 잘 되니까 목이 아예 아프지, 어지럼증 아야지.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두면이 이마 혈압이 높을 때는 막 미숙기도 하고 이래던 게 그런 회사에 지금 한 번도 없습니다.
0: 맞죠.
2: 예, 소화라는 게 어떻게 잘 되는지, 예, 식사도 용 잘하니까, 예, 맥도 나고, 예, 눈이 버떡 띄운다. 아침에 자고 깨나면은 그래도 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이 근심부터 했는데 지금은 그런 근심이 없이 그저 영 일어나기 싶어서 그럴 때까지 일어나고 예, 눈이 번뜩 띄우고 얼마 정도 모르겠습니다.
0: 맞죠. 예.
2: 이 동성한처럼 한 가지 있을 수 지금 예, 영 속이 편안한다.
0: 맞습니다.
2: 예, 속이 부글부글 캐면 어떤 때는 설사도 하고 어떤 때는 변비도 생기기도 하고 이래면 배도 아프고 그래도 영 그래던 게 지금 그런 행사에 하나도 없이 영 변도 그래도 제 시간에 딱딱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예. 변 것도 변비도 없어지고 설사하던 것도 설사 다 하고 예. 오 내 그래 이 속이 이렇게 편안한가 이 속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가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 영 좋습니다.
0: 약 선택 잘했습니다. 예.
2: 예, 약용 선택 잘하고, 예, 지금은 어서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것도, 예, 날마다 좋아집니다. 이 뼈 아픈 것도 뼈도 아예 아프고, 예.
0: 맞죠, 예.
2: 예, 내가 운동해도 맥이 없는 줄은 모르고, 예, 숨이 찬 줄은 모르고. 어쨌든지 심장이 제일 좋아지니까 제일 좋습니다.
0: 맞죠.
2: 예,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우리 동생이 지금 또 무슨 병이 있는가, 뭐, 예. 이, 저기, 그런, 저 혈압이 돼가지고 소리
0: 예.
2: 혈압이 돼 어떤 때는 혈압이 낮다 하게 되면 이 심률이 또 막 40으로 내려갈 때다 있단다.
0: 심률이 그렇게 내려가면 게다 예 구급해야 되는 그 수치입니다. 예.
2: 예 그래 그럴 때는 또 병원은 또 막 실려가지고 급차에
0: 맞죠. 예.
2: 그러면서 고생하는데 내 이 동성화초도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지금 자문합니다.
0: 그러십시오. 우리 저혈압이란 게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고혈압은 우리 약이 많지 않습니까? 뭐 네. 서약, 중약. 근데 우리 저혈압은 일반적으로 그런 게 없는데 그리고 우리 동청하처 발효균은 음량 조절을 해주면서 높다 낮다 혈압이란 게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이 낮던 분들이 정상병으로 올 수가 있고 높던 분들도 우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혈이란 게 우리 60 아래로 많이 내려간다게 되면 이게 다 고급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예, 중수를 돌려야 됩니다.
2: 병원 가면은 못 산다고 이게 나도 그래도 어떻게 또 살아나오 예.
0: 예, 동청하처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
2: 예, 예, 그러면서 예, 이사들도 돌리지라고 그러던 게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사들도 돌리지라고 일어나야 된다며 이래던 게 그래도 또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했는지 또 살아나오 이래더라만 그랬는데 우리 동생이 지금 또 그렇게 고생해서

0: 那就新的那种的一种方法做多等个那个生产那个木里头做单么오늘이배달받아서리수다그랬다
1: 그러시죠우리활동이제며칠밖에안남았는데오늘도끝나라면끝납니다그래서이83-06-66번에도지금인찰연결해주십시오
0: 예예선생님감사합니다
1: 예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계십시오다음전화받습니다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선생님수고하십니다저도지금동충하조짐쓰고있습니다
1: 예
3: 이해라부조선아이들이다국신조통도생기고통증도생기고아니피름다고왔다가고아니그그죽정이이생에소화람이다나이되고앞에서면다쓰람이자꾸이래서내주는것은선택에쓰말인지확실히많이도와주는게아닙니다지금
1: 맞죠예
3: 여전히아이들인것은많이나고무사히신조통생기고안사통에다고뒷단등치우는게그게많이났습니다지금
1: 꼭나아집니다예
3: 자꾸왔다가는것은좀많이났고예처음엔차수가이를총밤에깨나는게좀차수가많이춥다하든이랬으니
1: 전입성문제가해결됐죠예
3: 예무사소화란게잘아되지않아도밥도먹기싫고이랬던게더니때되면좀밥찾게된다좀뭐이었으니까
1: 맞죠
3: 이게뭐요활동좀더장관에그배달받다고된다
1: 그러십시오지금인차283-06-66번에다연결하십시오
3: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예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계십시오다음전화받습니다여보세요
4: 예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저도동충하죠바르기뭔수없습니다저는위가비상이안좋아서고기만먹으면소화가돼요항상배가더부르했습니다
1: 예
4: 예이것으니까소화도잘되면요즘더부르한증상없어지지않니까이것으니까
1: 맞지요 예, 예
4: 그리고혈압조절을하는데항상머리가아프고오지라고하는데지금혈압이온정되니까머리가아프지않아좋아집니다
1: 맞지요
4: 예그리고또무릎관절이아파서조금걸고그런걸아빠먹고앉아쉬고그런데지금관절이아프지않아이것들많이좋아졌습니다
1: 맞지요
4: 예그리고면이내기나서저가면감기왔는데지금감기도안걸리고예그래도밤새에잘자왔습니다그래서대여섯번반대지금무슨만에한번어쩌면혹시두번이렇게보고이야특히심장과폐에좋습니다
1: 맞습니다
4: 예심장항상숨이차고가슴이침침한데이건많이좋아지고폐기침도간에응심했습니다그게어제많이좋아졌네이것도
1: 맞습니다
4: 예그래이번에활동한다니까요아아과사서쓰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283-06-66번에다지금인차연결하십시오
4: 네알겠습니다
1: 예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계십시오다음분연결합니다여보세요
5: 예선생님두분안녕하십니까
1: 네
5: 예동천하철사문합시다
1: 예
5: 예나는이동천하철쓴지어전한5년됩니다어전
1: 아예
5: 예이용오래썼습니다그래아픈정황은어떤가면이부유화됐습니다반신을잘못썼습니다선생님
1: 아
5: 예어느상에도좀어구이올뻔할때다골도띠하고손도말아야되고무슨위도나쁘고밥도못먹었습니다선생님밥도못먹고예이다리가이게되나중대도못올라오고예어쨌든예불안하고예하나도귀찮아지고밥도잠도만나도못잤습니다내이미대원기린게내이야가한5년썼는데차차차차어떤회복이완전히어떤고생다된것같은데어떤이게약이용잤습니다
1: 좋아저희들이어떤5년썼는데예
5: 예 예, 예그래서나는이렇습니다시장이게약이좋아하고말을잘듣습니다약들을다좋다하지만해도걔도몸에맞는약이제입니까선생님
1: 맞지요예
5: 예약은나쁘다고다못말하다다국가에서만든약인데그래서이거이약이동전하는내맘을맞습니다주약에는예부위없습니다이번호이암과한가지인다이무서운병입니다
1: 맞습니다손님지금온나타난그증상들이다붕이온다음에후유증입니다예
5: 이게그렇습니다그리고예불안합니다만날불안하고조차했고예한질나가기쉽지근데이래서우울증증상들있었습니다
1: 그랬겠죠
5: 이것도다개선다됐습니다선생님
1: 맞습니다
5: 예엄마를정말예마음사이기분이좋은지모르겠습니다기분이좋은지
1: 맞죠.
5: 선택 잘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선생님 이렇게 이 좋은 약을 이렇게 노인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말 본부의 방송에 선전하시니까 우리 노인 여러분들도 이거 건강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약이 좋아서. 예?
0: 선택 잘했죠. 그러니까 예.
1: 예, 예, 예. 그래도 약도 좋으니까 말 잘 들이 그럴 텐데.
0: 맞죠. 예.
1: 예, 예. 그래 내 약을 예. 선생님 내 많이 싸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이 이거면 좋습니까? 예. 값도 높고 또 선물도 많이 주고 예.
0: 맞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 이번 활동 참가해서 내 예리하다고 싸려 합니다. 선생님
0: 그러십시오. 약을 그냥 쓰시라는 분들은 저는 오래 예, 썼다고 예. 오래 썼는데 똘이 예, 풍이란 거지.
1: 예. 예, 어떤 계속 먹어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예.
1: 예, 예. 건강을 잊어보는 일체계 다 이루어지는데.
0: 맞죠. 예.
1: 예, 그래서 나는 계속 쓰겠습니다. 어전에 장독을 써놓으니까 예. 말도 잘 듣습니다.
0: 맞죠. 예.
1: 예, 예.
0: 이 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1: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0: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나도 얘 동통나초도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으니까 이 혈압도들이 애기서 약을 세 가지씩 먹던 게 있어. 혈압도들이 좀 잘 되어서 지금 한 가지 약도 옆에 하나씩 먹습니다. 그래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죠.
3: 지금 어제 소리 나는데 귀에서 소리 나는데 그냥 소리 나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머리에 소리 나는데 귀에서 소리 나는 게 기가 없어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항상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숨이 올라와서 이래서 연고서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심장이 있어 편안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기분도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3: 에이. 그리고 기간 뒤져서 침 계속 있었습니다. 목이 가래 딱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침 뒤져 그 가래가 목에 붙게 해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에이. 그리고 예, 미리 소화제를 다 못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꾸 올라오고 끓끓이 자서 밤 우리가 아파서 자도지 못하고 이랬는데 저기 동통화초 먹고서 위도 소화 잘 돼서 이제 밥 잘 먹고 매일이 납니다.
0: 맞습니다.
3: 그리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다리 아파 잘 걷지도 못하든지 허리 다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내가 걸으면 매일 문제라 매일이 납니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
0: 맞죠. 예.
3: 그래서 계속 먹자고 요 이번 활동에서 올 때 어제 끝이 난다니까요. 아홉각 싸다고 전화 드립니다.
0: 283-06-66번에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나이가 들게 되면 온몸 그렇게 오장육부의 기능이 하강되기 때문에 몸의 여러 가지 병들이 뭐 경악에 중화

0: 여기 또 우리 그 어떤 분들은 좀 오랫동안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내시에 계신 분들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나이가 있는 분들은 많이는 병치료 가치가 없다고 해서 돌아가시라고 진단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을 썼는데 효과를 잘 보지 못하니까 또 나이가 들었지 않으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 지금 우리 동청안초 발효금을 쓰신 이후로는 또 새롭게 우리 신심을 갖고 썼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게 돼서 많은 분들은 우리 70대에서 90대 되는 분들이 우리 동청안초 발효금을 쓰신 분들이 많고 있는데 전화에도 참여하시고 좋은 효과를 남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동청화초는 인삼도경화와 함께 3대 진귀한 우리 약품 중의 약으로 되고 있고 또 100가지 약 중에서 고원이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인삼이라는 이미 우리 죽음에서 삶을 되찾게 도와주는 이런 약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청화초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병들, 중간병들 잘 치료되지 않았던 이런 병들이 동청화초 발효금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 발효 이후로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장육부 여기저기 나타나는 많은 병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부는 심혈관병, 우리 그 심혈관병이라 하게 되면 심장하고 고혈압, 뇌혈관병이라 하게 되면 우리 뇌혈전, 뇌경색, 뇌출혈 중에서 말하게 되면 모두가 중풍이 왔다고 말하는데 우리 이런 병들 많이는 우리 심장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지금 우리 붕이 오는 분들 많이는 우리 하나는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내가 피가 흐르는 곳이 막혔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병도 기치려는 우리 많이는 그 동맥경화가 막혔기 때문에 관심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용산매 내가 어느 부분이 막혀서 덩어리가 졌던 것을 용산매에 작용을 해서 다 또 그런 밀어주게 되고 셀린이 작용을 해서 심혈관병이 많이는 좋아지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예 동청화초 쓰는 가족입니다.
0: 예.
2: 우선은 1년 넘어 1년 거의 됐는데 대단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그랬겠죠.
2: 그래 지금 근심 걱정 없이 영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 고소로 부부 사는데 그저 배란 병 다 갖고 있었습니다.
0: 그랬겠죠. 예.
2: 그러던지 스텐 좋은 약이란 좋은 약은 광고하고 다 쓰고 그래 살았는데 그렇게 효과가 뚜렷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이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느 약에 비하겠습니다. 비굴려 비디오 아이여 주호와
1: 그래요.
2: 예, 정말 예, 다시 찬탄하게 된다. 우리는 늙어이 둘다 사는 게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프다니까 병원으로 계속 살다 나니까 눈 거칠 새 없이 살던 게 지금은 아주 마음 편안하게 잘 보내니까 예, 행복합니다. 그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 내 오늘 전화 중에 특히 어떤 데 좋은 거니까 예. 우리 아빠는 위병하고 심장 나빠서 심장에 주사를 세 개나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으로 살았는데 이 주말에 이 동청화초를 먹기 시작해서 먹은 다음부터는 병원에 가서 얼마나 살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죠, 예.
2: 아 정말 세상 병원 다니는 것처럼 고생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밤중에도 그냥 그래지. 그래 이 또 좋아지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얼마나 매이나 하겠습니까?
0: 맞지.
2: 그리고 여자는 신이 나서 다니는데 며칠 없는데 우리 아버님은 씩씩하게 다닙니다.
0: 아, 예.
2: 그래. 예. 마을에서도, 저런 고랭이 저 아버님 무슨 다 써서 저리 든든한가 이란다. 걔 또 물어보고 자기네도 싸먹겠다 이란다. 그래, 우리 얘기란다. 야, 당청하소.

0: 한번 모두 싸먹어라 그게 매겠고
1: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내일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세상에는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하루를 성실하게 채워가는 모습은 쉽게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이는 모습만으로 누군가를 모두 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오늘만큼은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고 조금 더 따뜻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서로를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소중한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경원입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은 날씨에 이따금 개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22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상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달팽이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달팽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느린 걸음이 생각납니다. 비가 내린 뒤 촉촉한 흙길을 따라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해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세계에서 달팽이는 결코 평범한 생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무늬도 날카로운 발톱도 빠른 다리도 없지만 약 5억 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지구 환경의 수많은 변화를 견디며 살아남았습니다.

공룡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 조상들이 존재했고 빙하기와 기후변화, 대륙의 이동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왔습니다. 빠르기보다 꾸준함을 선택했다고 하고 또 힘보다는 적응을 선택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달팽이는 연체동물 복족강에 속하는 동물로 육지에서 살아가는 종뿐만 아니라 강과 호수 같은 담수 그리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알려진 종만 수만 종에 이르며 새로운 종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 작은 종부터 손바닥을 가를 만큼 큰 종까지 다양하며 사막과 열대우림, 고산지대와 해안가 등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응해 살아갑니다. 이처럼 폭넓은 분포는 달팽이가 단순히 느린 동물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몸의 구조와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온 적응의 달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작은 달팽이는 거대한 달팽이 세계의 아주 일부에 불과한 셈입니다.

달팽이를 상징하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등에 지고 다니는 라선형 껍데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껍데기를 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몸의 일부이자 생명을 지키는 갑옷에 더 가깝습니다.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진 이 껍데기는 태어날 때부터 함께 성장하며 몸집이 커질수록 조금씩 새로운 층을 덧입듯 자라납니다. 위협을 느끼면 몸 전체를 껍데기 안으로 숨길 수 있고 건조한 날씨에는 입구를 점액으로 막아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라산형 구조는 적은 재료로도 높은 강도를 유지하는 자연의 효율적인 설계로 알려져 있으며 건축과 공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작고 단순해 보이는 껍데기 하나에도 자연이 오랜 시간 다듬어 온 과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달팽이가 느리게 움직이는 이유는 다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아래쪽에는 발이라고 불리는 근육 조직이 있는데 이 근육이 파도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액을 분비해 마찰을 줄이고 거친 바위나 나무가지, 심지어 날카로운 표면까지도 다칠 위험을 줄이며 이동합니다.

이 점액은 단순히 미끄럽기만 한 물질이 아니라 접착력과 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달팽이가 수직벽을 오르거나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점액의 특성을 연구해 의료용 접착제와 생체 소재 개발에도 활용하려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때로 인간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달팽이는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달팽이는 먹이 활동 역시 매우 독특합니다. 달팽이의 입속에는 치설이라 불리는 기관이 있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작은 이빨이 수천 개나 줄지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미세한 이빨로 식물의 잎이나 줄기, 버섯, 이끼 등을 조금씩 긁어먹으며 살아갑니다. 일부 종은 죽은 동식물의 사체를 분해하기도 하고 다른 작은 생물을 먹는 육식성 달팽이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성 덕분에 달팽이는 숲속에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생물이지만 숲과 초원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달팽이에게 가장 큰 적은 건조한 환경입니다. 몸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돌 밑이나 낙엽 아래, 나무 껍질 틈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기온이 내려가거나 비가 내리는 시간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심한 가뭄이 찾아오면 껍데기 입구를 단단히 막고 긴 시간 잠에 들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이를 여름잠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겨울잠을 자며 혹독한 계절을 견뎌냅니다.

우리는 종종 빠르게 달려가는 삶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달팽이라는 작은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답을 들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속도를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길 위로 나오는 달팽이처럼 삶도 때로는 잠시 멈추고 쉬어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느림은 결코 뒤처짐이 아니라 더 오래, 더 멀리 살아가기 위한 자연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대단한 지구 탐험 코너에서는 달팽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방송 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 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저는 리봉입니다. 장마철에는 고온다습한 기후 특징으로 하여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안전 위험과 건강 위협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습하고 더운 날씨는 세균과 곰팡이, 각종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번식하는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주어 식품 변질과 식중독 사고가 급증하고 피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어린이 감염병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답니다. 장마철에는 생활식품 위생안전면에서 어떤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자, 오늘에는요, 장마철 식품위생관리방법과 개인위생관리수칙,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드는 방법, 온열질환 및 어린이 감염병 예방조치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지식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23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34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마철이 가장 먼저 주의하고 관리할 부분은 바로 식품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식품위생안전면에서 알아둬야 할 상식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자, 음식은 우리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일상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자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신선한 식재료라도 장마철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유해세균이 급격하게 증식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무심하게 진행하는 잘못된 식품관리 습관은 이 소중한 음식을 건강에 해로운 도구로 바꾸고 가족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장마철은요, 공기중 습도가 매우 높아서 식재료가 수분을 쉽게 흡수하기 때문에 상하는 속도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빠릅니다. 따라서 평소의 느슨한 관리 방식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식재료 구매부터 보관, 조리, 섭취, 남은 음식 처리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더 꼼꼼하고 철저한 확인과 관리 습관이 필요됩니다. 장마철 식중독을 예방하는 첫걸음은 바로 안전한 식재료 구매인데요. 비가 잦고 습한 장마철에는 시장과 슈퍼마켓, 식료품 판매점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단순한 가격과 량이 아닌 식재료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모든 포장식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포장지가 훼손되거나 찌그러지거나 습기가 차서 축축한 식품은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식재료의 색상이 변했거나 이상한 시큼한 냄새, 쓴내, 곰팡이 냄새가 나는 식품, 표면이 물러지거나 상한 흔적이 있는 식재료는 즉시 제외해야겠습니다. 특히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 과일과 수산물, 육류는 장마철이 가장 쉽게 변질되는 식품으로 구매 당일의 신선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해 장기간 보관하기보다 가족 식사량에 맞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한 뒤 가정에서의 올바른 보관 방식도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은 남은 음식과 식재료를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냉장 및 냉동 보관은 세균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한답니다. 낮은 온도에서 세균의 활동을 잠시 멈추게 할 뿐 온도가 조금만 상승하거나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요.

체온이 다시 활발하게 증식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정확한 온도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일반 냉장 보관은 0도에서 10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식재료는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 상태로 보관해야 세균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냉장고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정리해서 오래된 식품과 변질된 식품을 즉시 폐기해야 하며 식재료별로 칸을 구분해 보관함으로써 교차 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자, 장마철은 실내 습도가 평소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냉장고 보관 외 상온 보관 식품 관리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쌀과 밀가루, 국수, 건조 채소, 견과류 등 건조 식품은 공기 중 습기를 쉽게 흡수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건조 식품은 반드시 밀폐 가능한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실내 장소에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해 습기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야외 캠핑, 나들이, 외출 시 외부에서 식품을 휴대할 때는 아이스박스나 휴대용 냉각 가방을 필수로 활용해야겠습니다. 차가운 상태를 유지해서 식품이 외부 고온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답니다. 한번 상온에 2시간 이상 노출된 식품은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세균이 다량 증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관리 역시 장마철 식중독 예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장마철의 눅눅한 환경은 이 주방의 조리기구와 각종 주방용품에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사용하는 칼, 그리고 도마, 숟가락, 그릇, 행주, 주방 타월 등 이들을 사용한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통풍이 잘 드는 곳에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특히 행주는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세균이 가장 많이 증식하는 용품으로 매일 끓는 물에 소독하거나 열 소돌고 하여 좋은 위생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생고기, 생선 등 날 식재료를 다루는 도마와 조리도구, 그리고 익힌 음식을 다루는 도구를 아주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생음식에 묻은 유해 세균이 조리된 음식으로 옮겨가는 교차오염 사고를 막을 수 있답니다. 자, 주방 싱크대와 배수구도 매일 청소해야 하고 소독해서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세균 번식과 악취 발생을 예방해야겠습니다. 장마철에는 모든 식품을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육류와 생선, 달걀, 콩두 등 모든 식재료는 내부 중심까지 완전히 익혀야 식재료에 숨어있는 살모넬라, 대장균 등 유해 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생선, 회, 육회 등 날 음식 섭취를 가급적 자제해야 식중독 위험을 피할 수 있답니다. 자, 조리가 완전 완료된 음식은 절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익혀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네,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조리 음식은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므로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을 재섭취할 때는 반드시 중심까지 완전히 제거한 뒤 먹어야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요, 각종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답니다. 대표적인 식중독 증상으로는 복통과 구토, 메스꺼움, 설사, 고열, 두통, 전신 무력감 등이 나타납니다. 가벼운 식중독은 단순 이 배탈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심한 탈수, 전해질 불균형, 장점막 손상 등 아주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 환자는 식중독에 매우 취약해서 가벼운 감염으로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답니다. 자, 따라서 장마철에는 이 식재료 구매, 보관, 조리, 섭취,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관리 외에도 개인위생관리는 장마철 건강유지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계속해서 개인위생관리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로 인해서 피부가 항상 눅눅한 상태를 유지하고요. 피부 표면에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달라붙고 번식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 피부 습진이나 가려움증, 무좀, 두피질환 등 각종 피부병이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외출 후 비에 젖은 옷이나 양말, 신발은 집에 돌아오는 즉시 벗어버리고 건조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며 젖은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완전히 건조시켜야겠습니다. 젖은 옷을 장시간 착용하고 있으면요, 피부 호흡이 막히고 세균이 증식해 만성 피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또한 매일 샤워를 해서 피부에 묻은 먼지와 세균을 깨끗이 제거하고요. 몸을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겠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은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혹은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음식 조리 전후, 반려동물을 만진 후, 공공시설 이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가락 사이, 손톱 밑, 그리고 손목 부분까지 꼼꼼히 씻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완전히 제거해야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위생의식이 부족하고 손을 자주 입에 넣는 습관이 있어서 세균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네, 더불어서 장마철에는요, 땀과 수분 배출이 많아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하겠습니다. 과로와 늦은 밤 야근, 불규칙한 식사는 면역력을 크게 저하시키므로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지켜 각종 질병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장마철에는 온열 질환과 이 어린이 감염 예방에도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 어린이 건강 관리 역시 장마철에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요. 이 장마철은 고온다습한 기후 특성으로 해서 수족구병, 급성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성 설사 등

어린이 감염병이 집중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수족구병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주 대표적인 여름철 질환으로 바이러스 전파력이 매우 강해서 집단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평소 어린이의 손위생을 철저히 지도하고요. 사람이 밀집한 실내 놀이시설, 학원과 슈퍼마켓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가급적 줄여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장난감, 책과 식기, 침구류는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해서 바이러스 잔류를 막아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에게 고열과 입안 통증, 구내 궤양, 손발 엉덩이 발진, 식욕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면요, 즉시 정식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외출을 자제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마철 식품 위생 및 생활 안전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건강 위험과 안전 사고는요, 대부분 이 사소한 생활 습관의 부주의와 안전 의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식품 위생 관리, 철저한 개인위생, 쾌적한 실내 환경 정비, 온열 질환과 어린이 감염병 예방 등 모든 생활 분야에서 작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장마철의 안전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무덥고 습한 장마철이지만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서 능히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선생님 모시고 함께 알아볼 질환은 바로 3차 신경통과 대상포진인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5시 전으로 생방송실 열선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최근에 그 환자분들 중에 가장 문의가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3차 신경통. 예, 이거는 천하의 제일 극심한 통증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심한 통증입니다. 예, 갑자기 이 한쪽 얼굴 같은데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한 통증이 생기고 바람을 혹시 맞거나 찬물로 세수하거나 또 양치질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예, 얼굴의 특정 부위에 아무튼 닿기만 하면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예, 눈물이 나고 예, 그리고 얼굴을 건드릴 수도 없게 됩니다. 예, 이런 난치성 통증 예,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하는 문입니다. 예. 예, 이런 증상은 전형적인 원발성 3차 신경통으로 사람들에게 새습니다. 어지럼증도 생기고 또한 우리 몸의 중요 장기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예, 이럴 때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이 신경 부위의 이완의 자극 예, 그리고 자가 면역 조절 방식으로 예, 압박된 신경을 완화시키고 신경의 민감도를 회복시켜줍니다. 단연간 고통받은 환자들도 치료 후에 정상

0: 일상적인 뭐 세수하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식사할 때 고통이 없게 해드립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하세요.
2: 우리 어머니가 이게 허리가 자꾸 굽으면서 혜택이 와서 집안에서 뺑뺑돌면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병원이가 세 번간 치료라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세 번, 예.
2: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 한 게 그것도 계속 좋아지고 어제는 골룡계를 아밀드리고 허리가 펴지는 감이 난답니다. 어제는 많이 펴진답니다.
0: 예.
2: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 번 더 오래 해서 우리 내일이 가는 날이 돼서 연약하다 그랬잖아.
0: 예, 네 번
2: 한 게 다 좋습니다 지금.
0: 예.
2: 우리 배우 댕입니다 저는.
0: 예.
2: 예. 그래 내일 가야 됩니다. 예.
0: 2652120에다가 전화 예약을 해야 됩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윤길 씨 현대병원을 찾으면 많은 분들이 이외로 어디 가나 치료 안 되던 그런 난치병들이 치료되는가 하면 연길시 현대병원은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제 사촌 언니의 이 청성관절이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0: 어디 무릎이 아파 그럽니까?
3: 예, 무릎이
0: 전화 끊겼습니다. 전화기 잘 대하고 말씀하세요.
3: 아, 예. 한쪽 무릎이 안쪽을 됐습니까?
0: 예, 지금 됩니다.
3: 예, 한쪽 무릎이 쓰기 아픈데 안쪽을 해서 쓰기 아파서 요 못 걸어 다니겠습니다.
0: 못 걸어 다닐 예. 지경이면 좀 엄중합니다.
3: 예, 그 엄중한데 농촌에 있는 게 더 역사가 당기지 않았단만 그냥 여기 가서 돈도 많이 된다고 예. 길을 말한 게 가서 치료를 두고 한 게 이런 용 잘 걸어 다닙니다.
0: 잘 걸어 다니기까지 합니까? 예. 예.
3: 그래 그 용 특별히 효과 빠릅니다.
0: 예.
3: 또 약이도 좋지 않고 할까요? 부강수사.
0: 이 치료는 어디나 있을 수 없는 현대병원에서 연구 개발해낸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료 받으면 어디 가나 해결 못하던 난치병들이 효과 아주 좋습니다.
3: 예, 그 말을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사촌은 이런 거 뭐 같이 가졌다고 두 사람 예약하셨습니다. 네.
0: 예약은 2652120에다 오후 4시 전까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제 동생 지금 한국에가 한 13년 일하고 왔는데 허리 좀 아파서 요새만 탈출이 되고 또 이 다리 내리 자꾸 저리단다.
0: 예.
4: 그래서 20m를 가다는 또 앉아서 두드리고 쉬었다 가고 이랬댔습니다.
0: 예.
4: 그래서 내일했지 뭐 다른 병원에가 자꾸 약 쓰지 말라고 소리 지금 신대병원이 그 부강치료요법이 제일 최고라면서 리관래 원장님이 한데 그래 가서 제 동생 그래서 다

0: 날입니다. 어제는 열흘이 지났단 말입니다. 아, 열흘. 예. 그래서 내일이 또 그거 났을 때까지 무릎도 아프고 다 아프답니다. 가서 그도 썩어지게 고사하고 나니까. 아, 예. 내일이 가는 날이 돼서 그거 났을 때까지 계속 치료하겠답니다. 예. 그래 내일이 예약하다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그러지 않아도 병원에서는 그 환자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네, 세 번, 네 번 치료하고 효과 없으면 그 다음 치료부터는 돈을 받지 않고, 예, 났을 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저는 지금도 사보증을 내가지고서 한 20년 넘게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1: 예, 주로 어디?
3: 그래. 이, 지금서 그, 살이가 벌겋게 되면서, 예. 그래, 좀 막 가렵고, 그래서, 그렇다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고, 그래서, 피부약 바르면 좀 괜찮고, 그러다가서 또 안 바르면 또 뭐, 한 며칠 있다가는 또 그거 막 벌거벌거 나면서, 예, 또 그 막 아파나고, 그렇다 말입니다. 통증 온다 말입니다.
1: 예.
3: 그래가지고, 지금, 아, 이거 뭐, 우선 20년 넘으니까, 무슨 계속 펜션고도 이렇게, 그래서 고생하게 하는가, 하고서 지금 그래, 그랬는데, 소문 듣고서 지금 현대병원에서 무슨, 이거, 부강소 주사요법으로 무슨, 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니까, 지금 알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네. 우리네 근처에도 이 피부 환자, 이거, 접어진 환자도 많습니다. 근데, 딴 데 다 다녀봤던 무슨, 뭐, 네,
1: 치료한다고는 해놓고, 와서 정작에 치료받은 후에 재발해도 관계하지 않죠. 예.
3: 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스타 사람들도 우리 주인님께서 그래가지고 다 와서 물어보고 그런 게, 다 또 무슨, 아, 현대병원에 무슨, 그게 무슨, 부강주사료법인지 무슨, 그걸로 하면 무슨, 영, 된다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 지금 나도 지금 어떨 꾸내가지고 지금 전화드립니다.
1: 예, 반신반의 하는 것 같은데 현대병원의 예. 치료는 다른 어떤 병원의 치료하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예, 부강주사료법 예. 면역각성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버짐 아, 예, 이게 예. 그 건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은 지금 목전 이학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병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도 예, 아무리 별 방법 해도 낫지 않는데 그게 몸의 면역 기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치료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그 몇십 년 동안 연구해낸 두 가지 치료법의 부강주사하고 면역각성료법 예, 그와 네. 질을 결합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한번 아. 예, 그 치료해 보시면 예, 효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치료해 보면 그 다음에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3: 아, 예. 근데 오늘 내가 같은 거는 한 20년 넘으니까 그좀 되게
1: 예, 이 병들이 다 예, 오랜 병 맞습니다.
3: 예, 아 이거지만 이렇게 알아본 사람 그렇지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예. 진짜 이런 고통 모른다 이게 아, 엄청 예. 바쁜다 이게
1: 그렇죠 예. 예 그냥 그 보통 격소 함유된 연고를 바르는 게 일반적인데 그 예. 연고에 처음에 그래 효과 있는 것 같아도 그 후에는 그게 말 그대로 격소의 증상만 예. 공제하는 치료입니다 예.
3: 아 그러니까 무슨 약 그래서 고약 바르기만 하면 좀 괜찮은데 안 바르면 또 한 며칠
1: 또 그렇고
3: 또,
1: 예.
3: 또 그렇고 자꾸 예. 그래가지고 야 엄청 고사하는 게 지금
1: 맞습니다. 그게 낯설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1652120에다가 먼저 전화하시고 예. 원장 예. 선생님이 직접 전화 받습니다. 아. 오후 4시 전까지 예. 예약을 아. 하시면 됩니다.
3: 265-2120.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다음은 알겠습니다.
1: 네, 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이모가 한국에서 예, 대장 포지 그래서 예, 몇 년을 치료했답니다. 2년 만에 그 치료했는데 어째 약이랑 그렇게 썼던 게 지네. 아파서 예, 옷에 고저 살이 대먹고서 눈물이 찍찍 나고 지네 고통스러워요. 별당 아파서 그래 왔는데 예, 현대 병원에서 잘한다는데 그래 전화

0: 좀 그걸 봐달라 해서 내 그래 문의하는 겁니다.
1: 예.
0: 뭔지. 예.
1: 예, 대상 포진이 그게 역시 예. 참을 수 없는 통증입니다. 그 일단 뭐 약을 써가지고 조금 낫을 것처럼 하다가도 계속 재발합니다. 왜서? 그 퍼진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신경절에 딱 숨어서 없어앉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발을 하는 거는 아마 당연한데 지금 치료로서는 어디 가나 그저의 지통제 예, 이런 거로서 증상만 공제해줄 뿐이고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데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그 독특한 치료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 면역 각성료법, 부강수사료법 예, 예, 이것으로 치료하면 예, 확실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0: 그럼 내일 전화치고 가면 되겠습니다. 예?
1: 265-2120에다가 오후 4시 전까지 예, 전화 예약을 해드립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말씀하세요.
3: 내 동생 있지 않습니까? 예, 도문이 있는데 이렇게 뭐니까 발목이 머리 산 거 한 번 맞은 게 내일은 어떤 열 할리나고 이런데 내일 가서 그런데 맞아서 사흘 만에부터 그 부킹이 내리는 게 한 번 맞은 게 지금 열흘 가는 게 부킹이 다 내렸단다.
1: 예, 기분이 아주 예. 좋죠. 예.
3: 예, 오케이. 원래는 이렇게 뭡니까? 그 도문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뭡니까? 뭐 뺐단다. 수사길로.
1: 예.
3: 그게 세 번째 만에 그래서 점약이랑 먹었다는 게 어제 두 번째다 먹었다는 게 그게 어제 결합해서 한 게 아이들 가서 세 번만에 또 물이 차서 그래 이래 아이들 다니 여기 와서 이거 해라고 소리 어쨌든 간에 부강수사료법 어쨌든 난치병 그게 다 난치병이 속한다.
1: 그럼요.
3: 난치병이 예. 부강수사료법 치고다 내 그래나 한 번 맞은 게 첫날 와서 조금 더 감각이 오던 게 사흘 만에 북경이 내리다부터 시작한 게 한 열흘 됐잖아요. 그 부기에 차차 내리게 어서 거진다네. 발목 쓰기 너무 낫단다. 어서 그 부기에 내릴까에.
1: 예.
3: 그래서 또 예약을 가봐고 그랬다. 또 네 번은 어쨌든 기회를 맡겼단다. 자기 너무 애 나서.
1: 예. 아무튼 예. 병원에서도 환자 요구보다 예, 의사 선생님 보고 책임지고 몇 번 치료하라 하게 되면 그에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3: 예, 맞습니다. 예번 예. 내지 예번 하라.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4: 예, 이모부에 이 여수관판 탈출에다 자골신경 터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부강부사요법을 두 번 했는데 많이 편해졌단다.
1: 예.
4: 딸이 예, 줄이 당기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저기 응심이 물론 내려앉는 것 같아도 예. 그게 이게 많이 좋아. 저녁에는 예. 그래도 밴드시도 누굴 수도 있고 저녁에 다음 달 신나지않까
1: 예.
4: 혹시 없어지니까. 그래서 예, 이거는 세 번째 갈날이 돼서 예. 지금 내리 가다오 그랬는데 우리 이모가 지금 기울리네 말이 잘 들리지 않아서
1: 예
4: 말이 들리지 않으면
1: 귀에서 소리도 나고 잘 들리지 않고
4: 예. 예. 그래서 그거 치료받으러 같이 가세요 딴다.
1: 그분은 몸에 뭐 어떻게 기저질환이 있겠지 고혈압 당뇨 뭐 예, 고지혈증
4: 있단다. 혈압이 예. 있단다.
1: 예. 연세 드시면서 이런 기저질환하고 관계 많고, 예. 또 나이 드시면, 귀 안에 이런 와우, 이런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많이 감소됩니다.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들리지 않는다. 예, 귀 소리 난다. 이래서 보청기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치료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현대병원의 부강수사료법으로서 빠르면 한 번, 예, 좀 중하면 두 번 치료받으면, 예, 효과 봅니다.
4: 예, 예, 그래서 이 니리 놓치, 니하고 두 분이 같이 가요, 같이 간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누구죠?
1: 말씀하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아니지, 농내사에 대해서. 안 예. 아프, 자꾸, 농담이 자꾸, 머리도 아프고, 이거 눈도 아프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지금, 당기면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되지 않아가지고. 한번 현대병원에 예약해.

0: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1: 지금 어떻게 시력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0: 지금 완전 실명 아예 됐습니다.
1: 한 0.2는 됩니까? 0.3? 0.2?
0: 0.4랍니다. 0.4.
1: 예. 예, 완전 실명은 아니지만 저시력 정도는 됐습니다. 예. 예, 좀 예. 치료 어렵겠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 완전 실명한 거 눈뜨게 한다는 일은 없습니다. 그 옛말이나 네. 그런 일이지.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아닌 상황에서는 치료 받아볼 네. 필요 있습니다. 2652120에 예약을 하시고 예, 오시라 네. 하면 예, 찾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1: 고통스러운 통증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거는 3차 신경통하고 대상포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무엇인가? 예, 인구의 한 20% 정도는 생애 한 번 대상포진을 경험하며 또 대상포진 환자의 한 20% 정도는 재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치료하고 났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대상포진 후에 발생하는 이 만성통증 이거는 대상포진 후신경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만성통증으로 또 정의되며 이 원래 우리 인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통입니다. 그냥 잠복 상태로 즉 숨어 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경절에 존재하던 바이러스가 나이가 좀 많아지면서 또 면역력이 낮아지면 다시 증식과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진 즉 피부에 점들이 붉은 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급성으로 생긴 피부의 발적은 또 통증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참기 어려워서 병원 찾으면 모두 아주 강한 지통제, 마약성을 띈 이런 지통제, 그 다음에 감염을 해결해주는 소염 지통제,

0: 사용, 항바이러스제, 이것이 일반적인 치료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재발하니까 문제입니다. 이럴 때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 하면 면역각성요법 그리고 부강주사요법을 같이 사용해서 잘 해결한 데는 이 대상포진 통증, 이외로 치통제도 쓰지 않았는데 통증이 바로 먹게 하고 그 다음 재발을 방지해 줍니다. 이같이 영길시 현대병원의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요법은 3차 신경통이나 또는 대상포진 통증 위에도 모든 통증성 질환에 다 적용이 됩니다. 혹시 골절이 돼서 통증이 심할 때에도 또한 뭐 단결석이나 신결석으로 인한 통증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딱히 원인도 알 수 없는 통증이 있을 때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해결해 주면 통증은 해결되겠는데 원인 모를 통증 이런 문제들 모두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그 암으로 인한 통증에도 영길시 현대병원의 이 부강주사료법은 그 지통제 사용 없이 통증을 먹게 해드립니다. 또한 그 외에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 일상생활 중에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아마 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에 따른 통증이 있는 것도 있고 원인 모르는 통증 이런 두 가지로 크게 구별되는데 두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1차성 두통, 긴장성 두통 그리고 머리가 전체적으로 조이듯이 아프거나 편두통이 있을 때 이럴 때 참 환자를 놓고 말하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통제를 그냥 달고 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지통제란 말 그대로 그것도 복용하면 작용하는 유효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면 그때뿐이고 또 지나면 또다시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CT나 MRI 검사 받아도 원인을 못 찾는 이런 만성 두통. 두통이 생기면 내가 혹시 뇌 안에 종양이 생기지 않았을까에 걱정할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실제 뇌종양 환자의 한 70%는 두통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종양에 의한 두통이라 할 때는 특점이 있는데, 장시간 누워 있는, 이 누워 있다 새벽에, 극심히 아프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도 머리는 계속 아픈 특점이 있고, 거기에다 구역질 토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거는 뇌종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 분명히 다르네요.
0: 그래서 이렇게 원인 불명의 통증이 있을 때, 아무런 검사해봐도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영길시 현대병원 그 부강수사료법 치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월드르 습금형 정서기는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0: 체기가 북대하에서 여름 휴가 중인 전문가들을 위문했습니다.
1: 섬소 서안과 감속 정수에서는 학습을 통한 실천 강화로 교양 성과를 확보했습니다.
0: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란 협상을 재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식 현대화는 과학기술 현대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15차 5년 전망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핵심적 공략 단계입니다. 올 들어 15차 5년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착안해 습금형 정석에는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형 정석이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이끌어가자를 보내드립니다.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가 7월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습금형 국가주석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이 가속화돼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전례 없는 활성기에 진입했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효율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지하면서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체가 공생 공용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육성해왔으며 지능경제 핵심 산업 규모는 이미 1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중국 지능형 제조는 이미 중국식 현대화의 또 하나의 눈부신 명암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이 이미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나온 길에 대한 깊은 통찰과 미래에 대한 원대한 안목의 바탕을 두어 15차 5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첫 해에 습금형 종속에는 과학기술 강국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전략적 배치를 했습니다. 올 들어 중공중앙 정치국이 진행한 첫 집단 학습은 미래 산업의 전망 배치와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습을 주재할 때 정석이는 광국 건설, 민족 부흥 유업을 추진하는 전략적 견제에서 객관적 조건에 착안하고 비교 우위를 발휘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산업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마련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흘 남짓한 이후 정석이는 북경 역장에 위치한 국가정보기술응용혁신산업단지를 찾아 인공지능, 로봇 등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찰 현장에서 정석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면서 핵심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정석이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나라에 보답하려는 정감을 안고 분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로정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격려했습니다.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당면에 서기 환기는 15차 5년 전망계획 첫 해라는 특수한 시점에 정석이 미래 산업 배치는 명확한 역사와 시대적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정석이는 미래 산업의 전망성, 전략성, 전복성 등 특점에 비춰 과학적이고 전반적으로 계획한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의 발전에서 전반성, 전략성, 선도성에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구는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이자 미래산업발전의 기반입니다. 기반이 튼튼해야 미래산업이라는 빌딩을 높이 건설할 수 있고 신질 생산력이 돌파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올 4월 기초연구를 강화할 때 권한 좌담회가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회의에서 더 큰 강도와 더 실제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원초적 혁신 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기초연구를 강화할 때 대한 좌담회를 소집함으로써 원초

0: 과학적 혁신을 강화하고 기초 연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데 대한 습근평 총석의 드넓은 시야와 전략적 판단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포강실험실 교수 교훈은 8명 발언 대표 중 한 명입니다. 교훈은 총석의 연설은 당면에 립각하고 장원한 견제에 착안한 전략적 배치라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중기적으로 신질 생산액을 육성하며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장기적으로 기반을 다지며 강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정석이는 기초 연구의 주공 방향과 중점 영역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올해 기초 연구 배치와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장려 대회, 량원 원사 대회, 중국 과학기술 협회 제11차 전국 대표 대회가 7월 8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에는 15차 의원의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개최한 한 차례 과학기술 성회이기도 합니다. 정석이는 15차 의원의 전망 계획 기간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정의 배치를 참답게 실시할 때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새 로정에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 개수 경기에 핵심적인 한 바퀴를 힘차게 달리기 위해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광범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우수한 전통을 발행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원대한 안목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갈 길을 밝혀 무인지대에 과감히 뛰어들고 어려운 과제를 공략하려는 과학기술 종사자들에게 든든한 보팀목이 되어줬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전선이 인재가 속출하고 인재를 충분히 활용하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대적 기상을 형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올 들어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기술 공략전을 잘 치르는 것부터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 기초연구 강화, 미래산업 전망 배치 이르기까지 총속이는 대세를 관찰하고 장모남을 도모하여 새시대 과학기술 사업에 관해 일련의 중단 전략적 배치를 내림으로써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 새로운 걸음을 내딛도록 이끌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혁신 판도를 끊임없이 확대했습니다. 우주를 지향하는 과정에 장정 10호 을 운반 로켓이 세계 최초로 해상 그물망 회수에 성공하고 심해를 탐구하는 과정에 해도 1호와 분투자호 요인 잠수정이 7,700m급 심연 해저에서 심연 합동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시 세계 공략전에서 구장사호 량자 컴퓨팅 시제기가 끊임없이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능에 대한 탐구에서 이식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손기능 대체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혁신 동력으로 들끓고 있는 중국은 더 앙양된 자세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과학연구부 진서광 주임은 올 들어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습금형 정석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다는 막스주의 과학기술관 발전을 위해 중국의 독창적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시대 과학기술 사업을 위해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 기회를 포착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정사진을 그렸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목표를 실현하기까지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말한 것처럼 형세가 사람을 재촉하고 또한 사람을 압박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자세는 시간과 기세의 흐름에 대한 깊은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시대의 도전을 맞이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강력한 지도하에 우리는 2035년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향해 확고히 매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종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1: 습근평 총석의 위탁을 받고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주황석이 처석인 제기가 3일 북대하에서 여름 휴가 중인 전문가들을 유문하고 당정과 국문을 대표해 전국 여러 전선과 여러 영역의 광범위한 전문가들에게 따뜻한 유문을 전했습니다. 제기 상무위원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전략

0: 전반 국면과 세계 백년 병국의 자간을 신시대 인재 강국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세계 핵심 인재센터와 혁신 고지를 다그치 건설하며 교육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괄 추진하면서 강국 건설, 민족 보흥유업을 위해 튼튼한 인재 보존을 제공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습금병 총서기는 전문가와 인재를 시종 염두에 두고 전당과 전사회에서 인재를 사랑하고 인재를 존경하는 량환 기풍을 솔선에 상도하고 광범위한 전문가와 인재들이 혁신과 창조의 뜻을 두고 시대 사명을 짊어지도록 격려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기관은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에 공략전을 치르고 난관을 돌파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문가와 인재들은 습금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이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과학자 정신을 선양하며 분발 정신하고 개척 혁신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면에서 결정적 진전을 가져도록 많은 새로운 업적을 쌓아야 합니다. 당주안과 국무원이 우수한 전문가 대표를 북대하에 초청해 휴가 시간을 제공한 것은 당과 국가의 인재 사업에 대한 중요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올해 휴가 활동의 주제는 15차 5기는 전망기획기간 분발정진하사이고 기초연구, 전략첨단과학기술, 핵심기술 분야와 철학사회과학 분야에 전문가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위원이며 중앙조직부 부상인 석태봉,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인 오정룡이 위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섬서성 서한과 감숙성 정서는 학습을 통해 실천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며 학습 교양을 민생 개선과 발전 촉진에 긴밀히 연계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섬서성 서한은 대중들의 시급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다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 실천 과제 해결을 핵심으로 삼아 학습 교양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지역사회와 가도에 심입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지적한 아파트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화는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사회사업부와 주택도시농촌건설국이 주도하고 각 부문이 합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기반시설 요지 보수, 서비스 관리 개선 등 6개 분에 대해 전담반은 21가지 제도적 조치를 마련했으며 로족 4만 6천 건의 각종 아파트 관리 문제를 시정하고 민원이 많은 100개 아파트 단지의 기본적인 개선 작업을 끝냈습니다. 섬서성 서한시 신성구 함원경원 아파트 주민 리혜훈 씨는 이제 아파트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졌고 엘리베이터와 층간 누수 문제도 신속히 해결돼 매우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 시작 이후 서한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터 시작해 환경위생 정리, 불법 요금 징수 시정, 서비스 태도 전환 등 분야에서 특별 관리를 진행했으며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한 장기 효과성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섬서성 서한시 당연의 조직부 송영군 부장은 우리는 습금평 정석의 올바른 지속관 수립 실천에 관한 종료 론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이민을 위한 복지를 최고의 정치적 성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시민의 핵심적인 작은 일을 성의껏 처리하며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습 교양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풍, 새로운 성과를 대중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숙성 정소시는 열린 방식의 시정과 개혁 작업을 추진하며 당원 간부들을 현장 조사에 투입시켜 대중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습니다. 로움자들이 호소하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정소시는 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개 감독을 진행하며 인력자원사회보장고, 주택도시농촌건설고, 교통국 등 부문과 손잡고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족 체불 임금 사건 300여 건을 해결했으며 4천 명 이상의 로움자들을 대신해 6천여만 원의 임금을 되찾았습니다. 정서는 또 300만 원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를 온라인 감독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주관 부문이 매월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잠재적인 임금 체불 위험을 해소하는 기

0: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로 정선은 현처급 그리고 그 이상 지도 간부층에서 파악된 800여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승하고 470여 건의 민생 실천 과제를 통합 추진했습니다. 감숙성 정소시 당년의 조직부 양성봉 부부장은 학습 교양을 습금형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요기적으로 결합하고 주민생활단지에 초점을 맞춰 교육, 의료, 기층관리 등 민생분야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일련의 실질적인 좋은 일을 처리하여 학습 교양에서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1: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과 공간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충분한 탄력성과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 말 기사는 광주의 한 건물 외벽 청소 로봇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동화 조립 라인은 풀가동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작업대를 오가며 기기를 조성하느라 연임이 없었습니다. 공장 전체는 주문 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열정이 차넘쳤습니다. 창고 구역에서는 갓 생산된 건물 외벽 청소 로봇들이 줄지어 포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은 터키, 독일 등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업 책임자 황근은 현재 생산 라인은 거의 풀가동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해외 주문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근 씨는 현재 보유 주문이 충분해 생산 라인 일정은 이미 9월까지 차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제품 승격과 해외 인증이 잇따라 끝나면서 해마다 45%에서 50%의 꾸준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 수출 증가률은 약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중국 제조 해외 수출 화물 목록에는 새로운 품목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전기 승용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이 수출 신3종으로 불렸다면 올 상반기에는 로봇, 인공지능, 혁신 신약 등 미래 산업을 대표하는 신3종이 왕성한 기세로 중국 대외무역의 새로운 명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연구원 시장연구부 조력진 부주임은 신3종에서 신3종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품목 교체가 아니라 기반이 더 단단해지고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력진 부주임은 대규모 언어 모델, 호출량, 해외 주문 대상 국가 지역 수 등 데이터는 국산 대규모 언어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로봇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시장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혁신 신약의 해외 기술 이전 규모는 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글로벌 의약품 연구 개발에도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출 엔진의 지속적인 활력은 중국 제조와 글로벌 수요의 정밀한 결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에서는 민영 기업들이 선구자 정신을 발휘해 시장 구매 정책의 기회를 잡고 소형 상품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업체가 개발한 신형 원단은 부자재 공급에서 완제 이륙 가공까지 불과 몇 킬로미터, 심지어 같은 산업단지 내 우층과 아래층에서 완결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시즌과 맞물려 상반기 우리나라 스포츠용품과 장비 수출액은 675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주의 한 대표 스포츠용품 회사 국제시장부 양원창 부총감은 현재 기업들은 전주의 완벽한 산업 체인을 바탕으로 품질과 혁신을 견지하며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해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수입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10조 7,4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성장폭은 22.1%에 달해 대외 무역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수출을 앞지르며 또 다른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우수한 상품들이 중국의 일반 가정으로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 고릉우는 전반적으로 볼 때 하반기에도 외부의 풍랑이 적지 않겠지만 기반은 과거보다 훨씬 더 탄탄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 고도화와 시장 다각화의 방향으로 꾸준히 나간다면 중국 대외 무역은 상반기

0: 전 역량을 연간 안정성으로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1: 신용 전력 시스템 건설 15차원 은행 전망 계획이 3일 발표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친환경 초탄소의 전력 공급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 경제 사회 발전에 든든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15차원 은행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에 대한 비화석 에너지의 지탱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성자치구 직할 시간에 전력 구제, 가상 발전 소득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석탄과 가스 등 전통 존엄의 최저 보장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친환경 초탄소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합니다. 국가에너지국 전략사 도충명 사장은 신에너지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신규 청정에너지 발전량으로 신규 전기 사용량을 메울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형 전력망 계획과 건설을 다그쳐 2030년까지 친환경 초탄소의 전력 공급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15차 의는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대형 풍력 태양광 발전 기지와 해상 풍력 발전 등에 대한 개발과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성과 자치구 직할 시간 송전 통로와 구역 주요 전력망 배전망과 마이크로 전력망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서부 전력 동부 수송 규모가 4억 2천만 킬로와트를 초과할 것이고 비화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50%에 달할 것입니다.
0: 전국 수박 1번지로 불리는 하남성은 올해 수박 풍작을 안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팔로난과 저가격 현상이 나타나 재배농들에게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차별화 품종 보급, 주문 농업 발전, 유통 경로 확대 등을 통해 하남성은 산업 공경을 극복하면서 재배농들에게 훈훈한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농업농촌청에 따르면 올해 하남성의 수박 재배 면적은 370만 무, 생산량은 1,400만 톤을 넘으며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구시 상수현의 수박이 집중 출하하면서 판매가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수현 농업농촌국 수석 농예사 주송도는 팔로가 예치 않은 것은 모두 실외에서 재배한 수박이며 수확량이 높고 가격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철 농가의 수박 판매를 돕는 것은 하남성 역내 수박 재배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수천 근에서 수만 근까지 많은 유명 관광지와 애심 기업들이 각지에서 매입한 수박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도시일선 근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부 재배지는 애심 기업이 현장에서 수박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서 100만 건에 달하는 수박을 구매한 상수현 자원봉사자연합회 회장 심윤가는 판매 가격이 현재 근당 21전이라며 농가를 돕기 위해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의 수박 판매는 하남인들만이 도와나선 것이 아닙니다. 광동성에서 하남 출신 현지인 광동인들이 느닷없이 수박을 판매하는 활동에 나선 가운데 25일 만에 100만 건 이상의 수박을 판매했습니다. 강소 축구 슈퍼리그 경기장에서 올해 43세인 숙천 팀팬 달래는 하남성 개봉에서 수박 4만 근을 구매했습니다. 달래는 20톤에 달하는 물량이 거의 손실이 없었다면서 농가의 이런 선의와 정직함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성 각지 정부와 사회단체들도 적극 나섰습니다. 농업농촌 부문은 각지 도시관리 부문과 연계해 역내 15개 지급시와 성주 항공구의 현급 이상 도시구역에 수박 림시가게 1086개를 설치해 판로 경로를 넓혔습니다. 하남성 상공연합회는 국유기업, 대형마트, 업계 상공회와 연동해 집중 수매하고 각급 공회는 수박 전달 행사와 결합해 260만 근 이상의 수박을 구매했습니다. 하남성 상구시 하읍현의 18만 무 수박은 올 같은 상황에서도 수익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정품 수박 가격은 일반 실외 수박의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수박은 아직 익지 않은 상태이기에 중간상들은 미리 주문해야 합니다. 하읍현 농업농촌국 부국장 손효매는 여러 대형마트와 협력해 진행하는 중이라며 올해 온라인상 수박 거래액은 2억 원을 넘겼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한 덕분에 하읍 수박은 매진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중국농업과학원 정주과수연구소 주영춘 연구원은 올해 수박 판매난이 겉으로는

0: 기온 상승으로 비닐하우스 수박과 실외 수박의 성숙기가 겹치면서 나타났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심청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영춘은 당면 품종의 동질화가 심각하고 재배 관리가 조잡하며 등급 분류 체계가 불완전하기에 차별화 재배와 출하 시기를 내리면 가격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남성은 농산물 관측 경보 시스템을 다 갖춰 구축해 빅데이터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무엇을 얼마 심을지를 가늠할 예정입니다. 주영춘은 시세에 따라서 심고 제 가격에 판매한다면 수박 재배 농도를 물론 기타 농산물 재배 농도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영춘은 반드시 품종, 기술, 표준, 그리고 조직, 브랜드, 후속 가공을 통해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낮추고 재배 농들이 진정으로 수박 재배에 몰두하고 가격 안정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전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전국에서 개설한 신규 국제 항공 화물 운송 로선은 103개입니다. 화물 구조를 보면 국경 간 전자상 거래 화물, 첨단 제조업 화물, 고부가가치 화물이 위주입니다.
0: 중국 광핵그룹 유한회사 광동태평령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2호 기계소가 3일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이로써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첫 활용 1호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1기 공사가 전면 완공되고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활용 1호 원자력 발전 기계소 6대를 건설할 것이며 전부 완공되면 공급하는 청정 전력은 연간 550억 킬로와트시입니다.
1: 중국 석유화학 공업 주식 유한회사에 따르면 연간 생산량이 5만 톤에 달하는 중경 전위화학 공업회사 특수 폴리에틸렌 알코올 아크릴 장치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면서 폴리에틸렌 알코올의 연간 생산 총량이 21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세계에서 폴리에틸렌 알코올을 생산하는 단일 공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생산 기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폴리에틸렌 알코올 산업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총량은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0: 3일 이란과 미국과의 재협상을 부인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이미 재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합의를 이루거나 완전히 항복해야 한다고 이란을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이란이 합의를 보거나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 한 미국은 계속해 이란 항구를 봉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가 3일 전하는 데 따르면 미군은 계속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미군이 항행 경로를 변경시킨 상선은 44척, 항행 능력을 파괴한 선박은 2척, 림시 검사를 진행한 선박은 2척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은 3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로를 제외한 기타 항로를 개설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3일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마감까지 뉴욕 상품 거래소의 9월 인도분 경유 선물 가격은 $4.33 하락한 배럴당 $80.34로 5.11% 하락하고 10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4.16 하락한 배럴당 $83.77로 4.73% 하락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 이민 위기의 화제가 된 에스파냐 휴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바나마 운하의 물 부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첫 번째 부분입니다.

0: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로그님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점을 관장합니다. 저는 진행자 강규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려면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제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문화적 자신감은 한 나라 한 민족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깊으며 가장 오래가는 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선전사상 문화면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습근평 총서기가 몸소 키를 잡고 항로를 이끌며 막수주의 문화리론을 풍부히하고 발전시켜 습근평 문화사상을 형성한 데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 본인이 곧 중화 문화의 가장 훌륭한 전파자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대내 혹은 대외 강연, 축사, 연설, 글, 저작에서 자주 경전 속의 명구나 전고를 인용하면서 옛것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좋은 교육으로 마음속 깊이 전달되도록 했으며 중국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파함으로써 중국 품격과 중국의 기상, 중국의 책임, 중국의 정신을 전하면서 드높은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자신감이 우리의 문화건설을 인솔하고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문화건설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함께 설명하면서 그의 깊은 문화적 사고를 한층 더 배우고 터득해봅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인 청와대학 애사림 교수가 여러분께 설명해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영혼입니다. 백년 내 우리 당은 시종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면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고 막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결부의 전제는 서로 부합되는 것이고 결부의 결과는 서로 성취시키는 것이며 결부는 도로의 근간을 튼튼히 다지고 결부는 혁신의 공간을 열어주며 결부는 문화의 주체성을 공고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문화 건설을 전반적인 사무에서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건설이란 무엇이고 신시대에 무엇 때문에 문화건설을 강조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만 문화건설을 잘할 수 있을지 오늘 토론할 화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편 영상 보시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은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하지만 각자 근원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한다는 이 말은 한나라 시기에 회남자 원도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생존과 발전의 다양한 법칙과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자신의 근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본을 포착하고 사물의 근원을 파악해함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네, 습금평 종석이는 우리 중화 문명은 특히 뿌리 이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근성은 흔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역경의 붕괴 단사에는 하늘의 리치를 살펴서 때의 변화를 알고 인문의 도리를 관찰하여 천화를 교화한다라는 명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단어의 레원입니다. 사실 그 어느 민족이나 문명의 뿌리는 문화 속에 있고 그 어느 시대든 문화 건설을 근본적인 과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그린 습은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이민 위기의 화제가 된 에스파냐 휴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시가에 위치한 에스파냐 휴다에 진입하면서 휴다는 올 들어 가장 심각한 국경 압력에 봉착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국경에 대한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마로크와

학과와 인접하며 면적은 18.5평방킬로미터입니다. 효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에스파냐의 국토입니다. 지리적 위치가 특수하기에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뛰어넘거나 수행을 통해 바다를 건너는 등 방식으로 효다에 진입한 후 다시 에스파냐 본토나 유럽 기타 나라에 밀입국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지난 7월 에스파냐 대법원은 효다와 멜리야가 특별 국경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해상 경도를 통해 이 두 지역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는 즉시 송환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통해 국경 울타리를 넘는 등 방식으로 밀입국한 이민자는 즉각 송환한다는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판정은 수영을 통해 효다에 진입하면 에스파냐에 남아 최종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풀이돼 소셜 네트워크에 급속히 퍼졌고 이어 미리국붕을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효다로 가려다가 경찰에 의해 되돌아온 마로코 청년 압둘라는 대량의 미리국 동영상을 보고 효다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효다 불법 이민 위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에스파냐가 직면한 가장 큰 불법 이민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불법 이민자 5만여 명이 마로코를 통해 효다에 진입했습니다. 소형하거나 간이식 부유 장치를 통해 바다를 건너 효다에 진입한 미리국자들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최소 67명이 사망했으며 수사가 지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8월 1일 현지에 체류한 불법 이민자 4만 8천여 명을 마로코로 돌려보내고 효다 국경 정세가 기본적으로 안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밀입국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에스파냐 정부는 방파제, 해상 차단 시설을 가설하는 등 국경 통제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마로코의 경우 이번 밀입국 사건을 조작하고 참여한 폭력 혐의범 70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라바트, 카사블랑카 등지의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은 이미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경찰과 안전인원이 북부 방향으로 가는 동반동행 청소년 군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효다 이민 위기가 발생한 후 유럽동맹 여러 회원국은 부동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는 효다는 유럽동맹 외부 국경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므로 유럽동맹은 유럽국경관리국 등을 통해 에스파냐에 지원을 제공하고 마로코 등 국가와 협력을 통해 불법 이민 문제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동맹 리사회 이장국인 아일랜드의 미셸 마틴 총리는 유럽동맹은 지난 4일 화상회의를 열고 효다가 직면한 이민위기를 논의했다고 표했습니다. 에스파냐 산체스 총리는 8월 1일 유럽동맹위원회 본데어 라이엔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부 유럽동맹 회원국이 에스파냐를 공격하고 당분간 에스파냐를 쉥겐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호소했다며 편견과 거짓 뉴스, 무지 또는 정치적 리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태도는 유럽 법률과 인도주의법, 유럽 동맹 통합 원칙을 위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장기적 리익을 해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에스파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유럽 동맹은 이런 리기적이고 대립을 조장하며 법을 어기는 반응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나마 운하의 물 부족 영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바나마 운하관리국이 일전에 동행 선박의 최대 식수 깊이를 7월 24일부터 15.09m에서 14.94m로 하향 조정하고 8월 15일에 14.78m로 추가 조정하는 최신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물 상황이 이상적일 경우 바나마 운하의 최대 식수 깊이는 15.24m입니다. 운하 동행 선박의 최대 식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은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화물선이 적재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뜻합니다. 이에 앞서 바나마 운하는 비슷한 조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지난 2023년 바나마 운하가 사상 심각한 가뭄에 복창한 후 운하관리국은 식수 깊이를 조정하고 동항 수량을 압축했습니다. 이어 선박 대기, 화물 적재 감소, 항로 조정 등을 유발하면서 글로벌 해운과 생산 공급 사슬을 충격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해운 통로인 수에즈 운하의 경우 동행 선박의 최대 식수 깊이는 20여 미터에 달합니다. 바나마 운하의 식수 깊이가 훨씬 작으므로 일부 최대형 준선은 바나마 운하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나마 운하의 통행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문식 운하인 바나마 운하는 계단식 통행 방식을 취하며 중간 구간의 인공호 수면이 운하 양측의 대서양과 태평양보다 20여 미터 높습니다. 선박은 반드시 엘리베이터식 방식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간문을 빌어 한 단계씩 승강해야 합니다. 거대한 수조처럼 생긴 이런 간문은 큰 욕조와 비슷합니다. 화물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인공호수인 가툰호의 담수를 욕조로 유입시켜 선체를 받치고 위 간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려면 역시 같은 패턴으로 담수를 간문으로 끌어들인 후 단계별 배수를 통해 선체를 해수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같은 호의 함수가 선박의 이동과 함께 최종 대양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호수물은 사용할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항 선박 한 척을 통과시킬 때마다 같은 호의 함수가 수억 리터 유출됩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절수지를 갖춘 새로운 바나마형 관문은 매번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2억 리터의 담수를 소모합니다. 이는 표준 수영장 80개의 조수량과 맞먹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뭄이 닥치면 같은 호의 수위가 내려가 운하관리기구는 부득불 식수 깊이를 제한하고 담수를 절약해야 합니다. 같은 호 담수는 운하 통행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중요한 식수원이어서 통제하지 않으면 물 부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식수 깊이를 집중적으로 조절하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엘니뇨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엘니뇨 현상이 올 하반기에도 계속 강해질 것이고 2027년 초봄까지 지속될 수 있는 확률이 97%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올 10월부터 12월까지 강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은 81%, 그 강도는 1950년 이후 가장 심각합니다. 바나마 해사 물류 자문그룹 회장인 에두아르도 루건은 바나마 운하관리국의 최신 조정은 수자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에 속하고 운하의 전체 통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선박 적재량에 영향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바나마 운하의 화물 운송량은 1,500만 톤 줄었고 선박의 평균 운송 기간은 6일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홍해 정세가 한때 긴장세를 타면서 많은 선박은 수에즈 운하를 피했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중요한 항로가 동시에 압력을 받으면서 글로벌 해운은 연료 소모, 보험 비용 폭등 등을 촉발했습니다. 바나마 아시아 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엘모 미란다는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현재의 감량뿐만 아니며 바나마 운하의 물 상황, 기타 항로와 지연 긴장 정세에 따른 위험 부담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바나마 운하에서 식수 깊이가 줄어들고 통항수가 줄어들며 대기 시간이 연장되는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면 해운 기업이 우회 항로를 선택해도 항해 로정이 길고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며 보험과 시간 원가가 오르는 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문이었습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감로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의학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시 득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즘 같은 계절에 많이 발생하는 우리 몸의 습기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 자기 몸이가 좀 천근, 만근,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혹은 무기력하다 할 때는 그 진짜 원인은 습기에 있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면 느껴지는 몸이 무거움하고 끈적끈적한 이 불쾌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충분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에 안개 낀 것처럼 멍하면서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지는 이런 기분이 느껴진다면 예, 우리 중의학적으로는 그 주범이 더위가 아니라 습기라고 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여름이 고질적인 특징이 높은 습도하고 우리 몸이 불균형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름이 들면은 또 많은 분들이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또 질병이 엄중해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연의 기운인 사기가 인체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철이 과도한 습기는 습사로 작용해서 우리 몸에 진입하게 됩니다. 예, 이 습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때에는 무겁고 탁하고 끈적끈적하게 정체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 특정 부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성질은 우리 몸에 그대로 반영돼서 다양한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예, 바로 우리 몸에 습기가 정체된다 할 때에는 마치 물을 흠뻑 먹은 솜 이불처럼 예, 솜 이불을 덮은 것처럼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아마 요즘은 만성질환, 특히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소화계통 질환이 있거나 예, 비위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증상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그리고 팔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고 관절 마디마디가 좀 쑤시는 듯한 이런 아픈 증상

0: 강도 역시 습기가 기혈이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우리 습사라 할 때는 한 곳에 정체되면서 우선 먼저 기혈 순환을 막아놓습니다. 예, 그리고 습기는 맑은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는 걸 예, 또 막아놓기 때문에 머리가 무겁고 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요즘에는 갑자기 어째서 감기도 아닌데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아픈 게 이 뭐,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죠. 바로 습사가 몸에 쌓이면서 맑은 기운이 머리에 올라가지 못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현기증을 느낄 수 있고 항상 졸리는 듯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눕고 누워있기 쉽고 또 몸도 무겁고 입맛도 없다 이런 분들은 이 습사가 비위로 예, 침범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내 몸에 습기가 과도하게 쌓였다는 신호이고 무엇보다도 이 습사라 할 때에는 소화기를 담당하는 이런 비위 기능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예, 때문에 요즘은 뭐 먹어도 이 그저 이모 관점으로 배고파서 배를 불려고 했듯이 막 밥이 당기고는 그렇지 않죠. 예, 바로 이 습사가 비위 기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위라 할 때에는 예, 원래는 좀 건조한 이런 환경을 좋아합니다. 예, 근데 습기가 많아지면은 예, 이런 비기능이 저하되면서 입맛도 떨어지고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대변이 무르고 예, 요즘에는 아, 좀 설사를 하는 분들도 있죠. 네네. 예, 바로 습기가 비위를 쳤기 때문에 대변이 무르면서 변기에 또 달라붙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예, 역시 습사가 제일 큰 원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라든가 손발이 붓는 이런 현상도 여전히 습기로 인해서 체내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나타납니다. 예, 이럴 때에는 우리 감로 장약에서는 런칭 망쇠하고 허즐리뇨와 예, 그리고 특별히 소화가 좀 안 되는 분들은 런칭 망쇠하고 조주다시 예, 이렇게 같이 결합해 쓴다 할 때에는 예, 효과를 인차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런칭 망쇠라 할 때에는 체내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이런 특효 보물급 장약입니다. 예, 특별히 소화도 궤양이 있거나 간 기능을 높여서 또 위를 보양해주면서 독소도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예, 우리 런칭 망쇠를 오래 쓰다 보면은 젊어지는 이런 작용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런칭 망쇠는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는 청혈하고 해독하는 작용을 통해서 간도 보익하고 위를 보양하면서 근본적으로 만성 위염하고 장염, 소화도 궤양, 궤양성 장 대장염 등 이런 위장도 질병을 근본 원인을 치료해서 회복시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지금 서장이라고요, 뭡니까? 한 번도 못 써봤는데.
0: 네.
2: 예, 내가 지금 아파서, 근데, 이 옆구리도 아프고, 담낭팩이 이렇게 두껍다 한다.
0: 네.
2: 그러니까 담낭이 좋잖아. 달걀을 못 먹으면, 달걀 먹으면 이게 또 소화해야 된다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리고 맥옆구리에 숨이 차고, 또 기억력도 아예 된다 말입니다. 했던 말도 좀 이래서 어, 뭐 잘한다는 선생도 이렇게 중국적으로 배워 이렇게 봤는데 치료를 못 받아봤습니다. 어째 효과가 없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 지금 서장약이 좋다고 성명 듣고 서 위해 지금 어, 치료가 해서 어떻게 해서 문의해서 좀 이 약을
0: 예, 예. 어느 약 쓰면 뭐, 되겠는가
2: 예,
0: 그렇죠.
2: 예, 어느 약 쓰면 되는지 예. 문의하는 겁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제일 바쁜 게 소화 잘 안 되고 옆구리 겨우고 어, 변이 안 좋은 변호 보고, 예?
2: 예, 예, 예.
0: 예, 예. 그 다음에 잠이 잘 안 오고, 이렇죠, 예?
2: 예, 예, 예, 예. 맞아요.
0: 예, 그래서 예, 한다 분은 예. 예,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0: 생각을 못 들어봤어요.
1: 예, 가능한. 지금 내세 어떻게 된가?
0: 예, 76이요.
1: 아, 그러면은 혈지 높고 예. 혈압은 어떻습니까?
0: 혈압이 정상입니다.
1: 혈압이 정상인가? 아, 그러면 예. 치료하기 예. 허락합니다. 그러면 예. 이 환자분은 예. 소화계통부터 치료하면 됩니다. 이, 예. 이 조주 다시를 쓰고 이 우빼가 항상 뭐 이 꿀떡 있는 같은 감주죠.
0: 예예예 예, 예, 맞아요. 예,
1: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 조주 다시하고 런칭 망주의 따탕활 요 세 개 쓰죠. 그러면 인차 그 이롭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보세요.
0: 네.
1: 예, 예, 환자분은 이 혈압이 아예 높기 때문에 치료하기 쉽습니다. 요 세 가지를 쓰셔, 그러면 됩니다.
0: 근데 뭐랍니까?
1: 이 5089929번에 전화하셔.
0: 예. 508?
1: 5089929번.
0: 29.
1: 예. 세 가지야 기억하기 바빠서 그럽니다, 환자분이.
0: 예, 예.
1: 예, 조주 다시 기억할 만한가? 조주 다시.
0: 싸지?
1: 예, 기억할까? 쨈다. 그래서, 예, 5089929번에 전화하셔. 예, 그러면 예. 알려드립니다. 예.
0: 예, 지금?
1: 예, 지금 전화해도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여보세요.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런칭 망주에를 보면은, 예, 이 위장염이 있거나 위장도 질환 근본적으로 치료하면서 위장도 수술 후에 보양이라든가, 그리고 위장도 암 조기 치료에도 가장 리상적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1: 예, 지금 우리 주위에도, 예, 이 위장도 질병이 때문에 수술한 분들이 많죠.
2: 네.
1: 예, 이런 분들은 망주를 그냥 써주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간염하고 간경화, 간복수에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이제 환자분처럼 이제 환자분은 좀 간 공동 검사해보면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환자분들은 우선 먼저 이런 칭망제하고 조주 다시 다탕화를 쓰면은 소화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몸의 기혈이가 예, 잘 순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런 칭망제는 간염 병독도 부분적으로 사멸시키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면서 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작용도 하고 간을 보양하고 보호하는 이런 림상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림상에서는 각종 간질환을 배합해서 치료하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 이 런칭 망주에는 예, 이 여러 가지, 조주 다시라든가 따탕활이라든가 해여완, 그리고 또 수관전환, 이런 약들과 같이 결합해 쓴다 할 때에는 약이 효과를 또 더 잘 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관절이 아파서, 약을 많이 써도 낫지 않을까, 소장약이 좋다 하거나,
1: 예.
3: 문의하려고 합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되겠는가 하고.
1: 진단은 뭐 받았습니까? 무릎이 아픈가, 허리 아픈가?
3: 무릎이 아파요.
1: 예, 허리는 아예 아픈가?
3: 허리도 지금 좀 아파요. 이전에는 안 아팠는데.
1: 경추는 어떻습니까? 발은 마음대로 쓴가?
3: 아, 그건 이렇고요. 다리를 못 써요.
1: 예,
3: 연골이 다 다스르고.
1: 무릎 연골이 다 다스르고, 예? 예,
3: 마침에 아파서 돌지 못하고.
1: 아, 무릎 연골이 예, 다.
3: 아팠구나.
1: 예.
3: 먹었으면 좋겠는가.
1: 예, 그리고 뭐 발바닥이 저리거나 발목이 시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3: 없어요.
1: 예, 그러면은 예, 치료하기 좀 쉽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당약에서는 이 얼차완을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무릎 연골이 달랐다 하면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예.
3: 골다공증.
1: 예, 구조수승이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3: 구조수승도 있대요.
1: 예, 구조수승이 있고 여주간반 탈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주간반 탈출은 진단 못 받았습니까?
3: 그거는 허리는 또 사진 안 찍고 하잖아요. 다리만 무릎만 찍었단 말이에요.
1: 예, 그 엉덩이라 막 무겁고 좀 예, 뻣뻣하고 이럴 때 없습니까?
3: 그런 증세는 없어요.
1: 예, 그러면은 예, 이렇게 하셔. 예, 얼차완하고. 네.

0: 침피 재구 전화. 예, 그리고 이 쌍후왕 같이 쓰셔. 혈압이 없은가?
1: 혈압은 괜찮아요.
0: 아, 그러면 이 요 세 가지를 같이 쓰면 됩니다.
1: 얼차완.
0: 예, 얼차완하고 이 침피 재구 전화. 예, 그 다음에 예, 침피 재구 전화. 그 다음에 치수의 전주화를 써도 되는데, 뭐, 그러면 치, 뭐, 풍화습도 제거하고 빨리 낫습니다. 예. 그래, 전화번호 아시죠? 예.
1: 예.
0: 508-9929번, 거기다 한번 전화 더 하시오.
1: 508-9929번.
0: 9921번. 29번.
1: 29번.
0: 예, 508-9929번 또 전화 한 번 더 하셔, 예.
1: 5주주알주.
0: 예, 예. 예.
1: 예.
0: 예. 예. 예. 자세한 것도 얘기하셔.
1: 예, 나는 예. 몇 년 전에
0: 예.
1: 이 친구 시작할 때 니네 골지 못해서 해발짝도 못 끄고 그래서 그 이제 한암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게 거의 심심인데
0: 예.
1: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볶아나 무슨 아무거나 다 나빠요. 어쨌든
0: 예.
1: 여러 가지 무슨 많아요.
0: 그 집이 연길인가?
1: 네, 연길이에요.
0: 그래 뭐 예, 환자분이 예. 2층 때부터 이래고 예, 여러 가지 질병이 많고 이래면은 내일이 덕길 장약방 예. 찾아가셔. 덕길 장약방 공원 공원은 예. 아시죠? 예?
1: 공원은 알아요.
0: 공원 정문에서 서쪽으로 한 50m 가면 예, 오른쪽이 덕길 예. 장약방, 덕길 중기문진 이렇게 빨간 이런 저 몸매를 크게 한 이런 그 약바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면 됩니다.
1: 예.
0: 예. 내리 찾아가셔. 그래서 자세히 보고 또 예. 이 배합하면 더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1: 처음이라서 오늘이 서장약이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다.
0: 맞습니다. 어제는 예, 다 모두 서장약을 쓰고 병이 났습니다. 예. 예. 예. 그래, 예. 예. 찾아가십시오. 예.
1: 예, 갈 때는 아, 전화번호를 치우고 가야 돼요. 거저 가도 돼요.
0: 아니, 거저 가도 됩니다. 아침에. 예, 아침에 예, 8시에 집에서 떠나가시오. 예.
1: 예.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방송을 듣고 여러 가지 질병이 치료하는데 쌍요가 좋다는 소리 듣고 문의하려고 그랬다.
0: 예, 어떤 증상이신가?
3: 지금 이 머리가 예시하고 이 머리 위에다 뭐 떡 얹어놓고 머리에 묵었고
0: 예.
3: 또 때로는 어떨 땐 아픈다. 이런 증세도 치료되는 약이 있습니까?
0: 예, 그런데 치료하는 약이 특별히 좋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이 증상은 이 머리에 혈액이 올라 못 갑니다. 예.
3: 아.
0: 예. 그래서 에, 총적으로는 기혈순환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증상이 떡 들어붙는 같은 경우에 근본상 뇌혈관하고 뇌세포의 혈액과 산소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예, 이럴 때 제일 빠른 약은 치수의 전주환입니다. 가슴도 답답할 때 있죠. 예?
3: 가슴도 예, 지침하고 그렇죠. 무속에 뭐 어찌지도 안 돼도 막 예. 좋은 곳을 때도 있고
0: 세라분은 이렇습니까?
3: 혈압은 정상입니다.
0: 예, 그러면 환자분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치수의 전주환하고 바오의 천샹환, 그 다음에 알수오의 쌍후환 이렇게 쓰죠. 머리가 그렇게 그렇다 할 때는 손발에도 예,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3: 손발이 차입니다.
0: 예, 손발이 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끝이 예, 차면서리 또 마하는 느낌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3: 발바닥이 지금 이 마합니다.
0: 예, 그 말초 순환에 아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 요 세 가지 딱 쓰셨기에 인차 이롭습니다. 예. 그 내일이 찾아가셔 환자분도 처음 이걸 내서 예.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0: 그러면 예, 자세히 보고서로 또 약 잘 배합하면 빨리 낫습니다.
3: 예.
0: 예.
3: 그러면 이거 저기 그 공원 그 예. 저기 정문 맞은 쪽 거기로 가면 됩니까?
0: 정문에서 맞은 쪽이 아닙니다. 예. 공원 정문에서 서쪽으로 한 50m 가면 예. 덕길 장약방, 덕길 중기문진 이렇게 크게 썼습니다.
3: 예.
0: 예. 항보입니다. 예.
3: 알겠습니다.
0: 예. 치료 잘 받으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5000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덕길 장약방에서는 이런 칭망죄로 여러 가지 이런 질환에서 잘 배합하는 그 원리라 할 때는 우리 인체 질병이 생겼다 할 때는 독소와의 싸움에서 졌다는 거 말합니다. 네. 바로 내 몸에 독소가 더 많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고 쌓인 노폐물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칭망죄를 배합해서 쓴다 할 때에는 질병이 빨리 낫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이런 칭망제는 피부질환 치료에서도 효과를 잘 봅니다.
1: 네.
2: 예, 피부질환이 있다 하면은 치료해본 분들은 압니다. 잘 낫지 않죠.
1: 네.
2: 특별히 습진이라든가 뉴피센 포전, 예, 여드름 대상 포진, 그리고 생식기 포전이 있거나 혹은 과민성 피부질환 치료에서도 예, 우리 이런 칭망제를 배합하면은 효과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런 칭망제는 이 피부질환에서 이 대상포진 치료에서 보면은 예, 실제로 치료한 환자는 이런 칭망제하고 바오의 당성환 그리고 주오의 뉴황환 이 세 가지를 같이 쓰고 그분도 좀 많이 치료하다 온 분입니다.
1: 네.
2: 예, 근데 한 사흘부터 효과를 봤는데 현저하게 효과를 봐서 환자분이가 예, 아주 놀라울 정도로 예, 감탄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런 칭망제는 보건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칭망제를 회복기 환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씁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이 좀 장약에 대해 좀 물어보자 그립니다.
2: 예.
3: 허리가 어제 영 아프면서 발이 내리 줄이 자꾸만 뻗친단 말입니다.
2: 예.
3: 발이 줄이 뻗치면서 무릎인 데까지 영 아프단 말입니다.
2: 그 허리 디스크.
3: 그 허리 디
2: 여수관반 탈출이란 말입니다. 그거. 예.
3: 짐을 맞고 거기서 계속 파스 붙이고 이래도 어째 아이 됨까지.
2: 예. 그래서 아이 됩니다. 지금이 이 파스란 근육통에 되지 이 허리 디스크 같거나의 이런 데는 아이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같이 결합했어야 됩니다. 지금 장약으로 예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릎이까지 아프고 아래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하고 이 작은 발가락이 그까지는 이렇습니까?
3: 귀줄이 어떤 데는 줄이 쫙 붙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2: 예, 그러면 예, 환자분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초가만 탈출하고 여초 협착이 그리고 양자 옆팔로 이 허벅지 양자 옆팔이 터지는 같은 감은 없습니까?
3: 그 허벅지 영 아픕니다.
2: 예, 그렇죠.
3: 딱 뭉친 것처럼 지도 영 아픕니다.
2: 예, 그게 허리 디스크입니다. 예, 그 4, 5번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환자분 우리 이런 환자인데다는 예, 얼차완하고 예, 상후완을 씁니다. 예, 그리고 골가질환을 그렇게 오래 알았다 나무는 이

0: 좀 머리도 힝 하고 아프고 이, 이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그다음에 예. 이 심장도 안 좋고 이런 증세 있습니다. 잠도 안 오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예, 이제 얼차완, 쌍후완, 치수월, 전주완 이 세 가지 쓰셔.
1: 네. 거기 가 의사 배우면 알겠지.
0: 예, 압니다. 그리고 예, 환자분은 꼭 그 자세가 영 중요합니다. 예. 지금 자세 지금 똑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허리 아프다 하고 자꾸 이래 좀 옆팔로 이렇게 눕지 않았습니까?
1: 이전에는 안 아팠습니다. 이전에는 어디 아팠는가 하면 목이 있지 않고.
0: 예.
1: 근데 그 사진 찍으니까 목 밑에고 척추 거기 약간 무슨 나왔다던도 삐뚤었다던도 그립디다.
0: 예, 따주이가.
1: 예.
0: 예, 그래, 환자분은 예, 좀 약을 써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세 가지를 쓰면서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내일이 예. 처음 쓰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 찾아가셔.
1: 예, 예. 예
0: 덕길 장약방의 위치를 예, 알만 하죠. 예.
1: 예, 예.
0: 예, 그 찾아가시면 예. 좋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요, 지금 아, 그 원래 레퍼런스 관절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아팠는데
0: 네.
3: 지금 요새 너무 아파서 벌벌 화장실도 벌벌 계서 지금 다니거든요.
0: 그래서 네.
3: 이거는 이것도 물어봐도 되나 이건 낫을 수 있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0: 네. 레퍼런스성 관절은 그 면역력과도 관계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약을 써야 됩니다. 예, 이제 얼차완은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 런칭 망조를 같이 쓰시오. 예, 런칭 망조를 같이 쓰면서 그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치료해야 됩니다. 예.
3: 레퍼런스 관절이 어쩌면 아예 떨어진
0: 거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거는 붕화습을 제거하거나 소염하거나 진통해서 딱 되는 게 아니라 그 치료를 같이 결합하면서 전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3: 그럼 내일 내 약방 찾아가도 되나요?
0: 예, 예. 직접 찾아가세요. 그럼 좋습니다. 예.
3: 장약 약방 그.
0: 예. 덕길 장약방. 예, 맞습니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3: 내일 거길 찾아갈 거예요.
2: 네. 예.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동물을 좋아하나요? 세상 곳곳에는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알아보면 평소에 몰랐던 생물 지식도 배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도 키울 수 있는데요. 동물마다 각자의 매력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더욱 착한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랄게요. 알성

0: 말썽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여우를 알고 있나요? 커다란 귀를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여우인데요. 오늘 소개할 동물은 바로 페넥 여우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페넥 여우의 세계로 함께 빠져볼까요? 여우는 식용목, 갯과 여우 속에 속하는 포유동물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여우랍니다. 몸 길이가 35cm 내지 45cm에 달하고 몸무게가 약 1kg인데요. 털은 두껍고 부드러우며 등 쪽은 연한 노란색, 배와 다리, 얼굴, 그리고 귀 안쪽은 모두 하얀색을 띱니다. 새끼 페넥 여우는 거의 온몸이 흰색인데요. 생김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귀랍니다. 페넥 여우는 길이가 10cm 내지 15cm나 되는 삼각형 모양의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는데요. 눈은 동그랗고 크며 눈의 앞부분에는 선명한 갈색 무늬가 있습니다. 페넥 여우는 주로 아프리카주의 사막과 반사막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연한 노란색 털은 모래의 색깔과 비슷하여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해줍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페넥 여우의 큰 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동요, 동물원 구경을 보내드립니다.

캔의 경우에 귀가 머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큽니다. 그럼 이 커다란 귀는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체온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페네기오가 살고 있는 사막이 낮에는 매우 무덥다고 하는데요. 큰 귀는 열 발산 면적을 넓혀주어 방열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귀에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있어 피가 귀를 지나갈 때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무더운 사막 환경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동요, 귀뚜라미 또르릉을 듣고 계속 알아볼게요.

헤네교우의 귀는 아주 뛰어난 청각 도구이기도 합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매우 작은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들을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먹이나 천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민한 청각은 헤네교우가 사냥을 하거나 천적을 피할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헤네교우가 주로 아프리카주의 사막과 반사막 지역에서 생활한다고 했는데요. 이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비교적 큰 곳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불처럼 뜨겁다가도 밤이 되면 영하로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헤네교우가 밤에 추위를 타지 않을까요? 네, 동요 듣고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해바라기 꽃을 보내드립니다.

식물의 뿌리에 있는 수분만으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땀을 흘리거나 숨을 쉴 때 수분이 빠져나가지만 폐내 경우는 피부나 호흡을 통한 수분 손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폐내 기호는 또한 효율적인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줌 속인 요소 농도를 높여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데요. 이처럼 폐내 기호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환경에 척척 적응해 멋지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동요 숲속 음악가를 듣겠습니다.

페내기 오는 아주 청명한 동물입니다. 낮에 무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시원한 밤이 되어서야 살금살금 먹이를 찾아 나서는데요. 그럼 낮에는 주로 무엇을 할까요? 굴에서 쿨쿨 잠을 잔답니다. 여기서 페내겨우의 또 하나의 숨은 특기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훌륭한 땅파기 능력인데요. 희미는 앞다리와 휘어져 있는 발톱 덕분에 땅 파는 일에 아주 능숙하답니다. 페내겨우는 흔히 관목이나 풀이 무성한 모래 언덕을 골라서 굴을 파는데요. 이런 식물들은 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굴이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주기도 합니다. 페내겨우는 또 이런 식물을 굴 바닥에 깔아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기도 하죠. 페내겨우는 이런 특기로 모기도 잡고 천적을 피하기도 하는데요. 모래 속에 숨은 모기를 발견하면 재빨리 땅을 파서 잡아내고 천적을 발견하면 몇 초 만에 숨을 구멍을 파서 위험을 피한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페내겨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커다란 귀와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이 동물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여우인 거죠. 하지만 땅파기 능력과 강한 적응력으로 혹독한 사막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똑똑하고 강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떤 환경에서든 강한 의지력과 지혜롭게 살아가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웅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시골 선생님을 준비했습니다.

실개천이 감도는 시골에서 몇몇 아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부모보다 더한 사랑 쏟아부어서 개천에서 룡이 나는 꿈을 꾸었네. 우리가 용이 되어 나르는 날이 되면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시골 선생님. 많은 사람 떠나가는 시골에서 한평생을 바쳐가는 우리 선생님. 도시 가면 잘 산다고 하지 마는요. 시골에서 봉황난다.

화가네. 우리가 봉황되어 공전을 세우는 날 제일 먼저 모실 분, 제일 먼저 모실 분 시골 선생님. 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시골 선생님.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새 장소로 이전한 연결수상 시장에는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온갖 음식향이 풍깁니다. 이곳에서 남망의 작은 만둣국이 연변의 시원한 국물과 만나고 전통 조선족 풍미가 다른 조리 기법과 융합되며 전국 각지 식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식을 함께 맛봅니다.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특색 음식들은 혀끝의 향연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장대의 온기와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연결수상시장은 활기찬 모습입니다. 갖가지 특색 음식들이 펼쳐진 가운데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신선하고 향긋해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철판 볶음밥은 뜨거운 김을 내뿜고 찰떡

국밥과 순대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합니다. 남북 풍미와 민족 특색이 이곳에서 서로 어우러지며 조화롭게 공생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작은 만둣국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옛 수상시장에서 거의 16년간 영업해왔습니다. 경영주 소개에 따르면 새 장소로 옮긴 뒤 손님이 평소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수상시장에서 16년 동안 영업해온 이 작은 만둣국 가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이자 남북 음식 문화가 어우러진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경영주 손혜민의 본적은 아닙니다. 그는 연기를 뿌리 내리고 가정을 이루며 사업을 일떠시오는 과정에서 남방 작은 만둣국의 섬세한 식감과 연변 사람들이 시원한 국물을 즐기는 음식 습관을 결합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만둣국 한 그릇으로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손예민입니다. 처음에는 현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현지 손님들이 틱톡에서 우리 가게를 소개하면서 지금은 외지 손님들도 우리 집에 작은 만둣국을 먹으러 옵니다. 새 시장으로 옮긴 후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만둣국 같은 메뉴도 늘었는데 아주 잘 팔립니다. 손예민은 아내와 딸에게 작은 만두를 빚는 일을 전담시키고 주문에 따라 조리를 하면서 갓 살만의 맛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의 품질도 시종 한결같습니다. 이처럼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작은 만둣국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경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이곳의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먹어보면 더 신선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변 음식은 자체 특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용성도 아주 강합니다. 전국 각지 음식을 아우르면서도 연변 특색과 결합해 전국 인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만둣국이 남북 풍미의 따뜻한 융합이라며 연변 특색 철판 볶음밥은 민족 풍미와 기타 조리법이 혁신적으로 만난 음식입니다. 요리사는 작은 주걱 두 개를 능숙하게 들고 철판 위에서 민첩하게 음식을 볶습니다. 소고기 완자, 치즈, 참치, 김치 등 어떤 식재료든 밥과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작은 주걱이 철판과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교향곡이 시장에 울려 퍼지자 식객들이 몰려들어 조리 과정을 지켜봅니다. 연결 수상시장 상인 박광림입니다. 김치 볶음밥과 연변 소고기 볶음밥입니다. 연변 음식은 줄곧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창업한 박광림 부부는 연길의 도시 변화와 시장 발전을 직접 지켜보는 한편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고향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시장 환경과 우수한 창업 정책으로 귀향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결 수상시장 상인 라금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 시장 건물을 지어주어 위생 환경이 좋아졌고 손님들도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고객들도 만족하고 우리 상가 경영주들도 만족합니다.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기를 찾아오길 바랍니다. 시장은 승격되고 인정은 더 짙어졌습니다. 장태의 활기와 독특하고 소박한 변경 풍정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잇따라 명성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유대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따뜻한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답게 건네는 인사와 그냥 맛보라며 내미는 음식은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현장에서 볶아내는 철판 볶음밥은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관광객들은 몰입식으로 연길 음식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이 변경도시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령 관광객 리흔입니다. 예전에 다른 지방에서는 모두 달걀 볶음밥만 먹어봤고 이런 김치 볶음밥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음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대령 관광객 준혜사입니다. 장터 활기가 아주 짙습니다. 연변 사람들은 특별히 열정적이며 위생 면에서도 아주 안심됩니다. 두 손 가득 들고 돌아갑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다음에는 함께 자가용차를 몰고 다시 연변에 오겠습니다. 연결 수상시장에서 온갖 풍미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는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전국 각지 여러 민족 대중은 같은 아침 시장을 함께 돌아보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물을 함께 맛봅니다. 혀끝에서 일어난 공감은 마음속의 공통인식으로 승화되고 전면 교류와 심층융합 속에서

0: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정이 혈맥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래 실물경제 강화의 경제기반 다지자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는 나라의 근본이자 강국의 기반입니다. 공업은 실물경제의 핵심 버팀목으로서 장성세를 유지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발전을 촉진시키는 바닥짐, 동력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연변 공업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전조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고 증가율이 전성 평균보다 17.3%포인트 높았으며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0.4% 늘어났고 증가율은 전성 평균보다 11.6%포인트 높았으며 전성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업 증가율의 상승세는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버팀목으로 삼아 연변 특색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힘과 에너지를 축적한 결과입니다. 올 상반기 전주 공업 분야의 7개 중점 업종 중 방직 복장업, 광산 가공업, 식품 가공업, 연초 제품업, 에너지 생산 공급업 등 5대 산업 생산액은 장성세를 유지해 공업 경제 고속 장성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업 발전의 저력은 전통 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전환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육성하는 데서 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는 445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산업 기반 재구성과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생산액이 10억 원 이상인 전조 12개 기업이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과 증가치 장성에 대한 기여율이 각각 5.3%와 3.4%에 달하면서 공업 핵심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공업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강하면 지역도 강해집니다. 단계적 발전 시점에서 전조 상하는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실천으로 공업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혁신적인 돌파로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공업 경제 선도 우세를 공고히 하고 전조 공업 경제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함으로써 신시대 동북 전면 지능에서 공업 담당을 짊어지고 변강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0: 명정시 중점 문화관광 대상인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가 4일에 개원했습니다. 이 대상은 현지 특색민속 자원이 입각해 무형문화재 전시, 민속공연, 레저휴가,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일체화한 몰입식 문화관광 종합체를 조성했습니다. 휴가구는 일련의 특색활동을 통해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명정, 나아가 우리조 관광산업 발전과 향촌 전면 지능에 새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개원식에 참가한 귀빈들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현판을 함께 제막했습니다. 이어 귀빈들과 관광객들은 휴가구 민속상업거리, 무형문화재 체험구역, 산중턱 민박 등을 참관했습니다. 이들은 경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휴가군의 조선족 건축과 민속경영 모식 특색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조선족 민속문화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주민 정소매입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오늘 사람이 좀 많고 햇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우리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고장의 민족 풍정을 제대로 체험하고 뒤쪽의 건축물들도 구경하려 합니다. 백상 관광객 정염합니다. 저와 가족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해 한번 왔을 때는 이곳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완공됐다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와보니 현지 주민들이 특별히 열정적이었고 조선족 풍정과 문화 전통, 건축 설계도 모두 마음에 듭니다. 개원 당일 휴가구 전역에서 민속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문예 골간들과 전문 예술 단체들은 조선족 가물을 선보였고 휴가군의 민속 NPC들은 거리를 따라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 창작자들과 현지 희극 배우들은 현장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을 보여줬습니다. 음식 시장과 무형문화재 체험 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찰떡과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현지 농특산물과 조선족 수공예품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돼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개원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휴가구에서는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꽃불을 터뜨리게 됩니다. 해란대

0: 조선조 민속휴가군의 령정시가 연변의 조선조 민속문화자원 우세에 입각해 문화관광융합 및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한 본보기 대상입니다. 휴가구가 정식 운행됨에 따라 현지 민박, 음식, 수공예, 농산물 판매 등 산업사슬의 상하단이 연동해 발전하고 대중의 취업, 창업 경로가 넓어지며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성점이 육성될 전망입니다. 연변 성청 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 중송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제품을 내놓으려 합니다. 여름철에는 민속관광과 견학체험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개인전용 온천욕장과 빙설오락을 발전시켜 북방 풍경구의 비수기와 성수기 불균형 난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주변 과수원 향진과 연동해 문화관광, 농업, 향촌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연면의 민족단결과 향촌진흥시범 문화관광 새 명함을 조성하려 합니다.
1: 2026년 연변주 및 연길시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 신혼 소형수업 가동식이 4일 연길시 민정국에서 거행됐습니다. 주 분열연합회와 주 민정국에서 주최한 활동에 신혼부부 5쌍과 정령기 청년대표 60명이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신혼부부들은 겨울온 새학을 대독했고 관련 지도일꾼들이 신혼부부들에게 관련 물품과 서적을 증정했습니다. 이어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림하화, 주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리영이 부부 화목, 효로 애친의 우수한 가풍을 들려주면서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며 함께 건설하고 나누는 문명 가정 리념을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신혼 소형 수업을 개설해 부부간 소통 방식, 신분 전환, 올바른 혼인 출산 관념 등 실용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연길 주민 김홍흠입니다. 신혼부부로 이번 신혼 소형수업 가동식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정을 나누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우수한 가풍을 전승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본받으렵니다. 이제 주 및 연결시의 분열연합회 민정 부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를 계속 심화해 가풍 선전 강연, 혼인 심리 상담, 혼인 출산 과학 지식 보급 등 계열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0: 연결시 공항구 교통관리대대에서는 일전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구 각 가두 사회구역과 연합해 도시구역 전역에서 소유주 불명차와 폐기차 집중정돈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방치된 차가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통행로를 막으며 안전 우환을 초래하는 등 민생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도시 주차 질서를 규범화하고 도시 환경 품질을 1층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장기간 세워져 차체가 녹슬고 바퀴가 파손된 차들은 주민 주거단지, 상권 보행로, 소방 통로와 공공 녹지를 장기간 차지해왔습니다. 이는 부족한 공공주차 자원을 잠식하고 주민들의 일상 출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낡은 차체로 인해 자연 발화 위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답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여러 부문이 연동해 전역 조사, 분류 처리, 장기 효과 관리 통제를 포함한 정돈 방안을 내왔습니다. 이번 정돈은 먼저 조사에 고지하고 그 후 법에 따라 견인하는 집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차 소유주와 연락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된 차에 대해서는 집법 일꾼들이 현장 증거를 확보한 뒤 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장소로 통일적으로 견인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각종 소유주 불명차와 폐기차 1,276대를 조사하고 116대를 폐차 처리했으며 차 소유주들을 설득해 검사 기한이 지났거나 도로를 점용해 주차한 차 700여대를 옮기겠습니다. 이로써 수백 개의 공공주차 자리가 다시 이용되게 됐고 도로 통행과 단지 주거 환경도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1: 연길시 문화예술계 연합회와 손에 손잡고 예술단은 7월 31일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를 찾아 민족 특색이 짙은 문예 공연을 펼쳐 국방사업에 일생을 바친 부대 리퇴직 간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조선족 무형문화재 무용인 아박춤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남성 독창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어머니께 무용 진달래가 만개한 곳, 시랑송 영웅 등 종목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0: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 퇴직간부 왕림입니다.
1: 非常高兴
0: 정말 기쁩니다. 열렬한 환영과 감사를 표합니다. 배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색다른 백현만개점 민생혜택 주제 생방송이 열전 연계의 백화상점에서 펼쳐졌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백현만개점 민생혜택 사업을 출선으로 혁신적인 금융봉사 모식을 통해 현역 소비 여러 분의 금융활수를 정확히 공급하고 연변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담바 생방송실에 의탁해 축구 경기 열기와 본지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하고 온라인 흐름과 오프라인 연동을 통해 다양한 지불 우대가 대중에게 직접 전달되겠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전속 분할 지불과 소비 즉시 우대를 통해 주민들의 소비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붉은 금열 브랜드를 핵심으로 현역 상권의 해민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신소비에 이르기까지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착실한 조치로 해민 성과를 천문만우에 전달하면서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 새 화폭을 펼쳐가는 데 금융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에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각지 각 단위의 추천, 전문가 심사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명단을 공시합니다.
0: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문화예술연구중심에서 주관하는 한마음으로 노래하며 미래 향해 나아가 2026년 연변주 아리랑가요 대회가 8월 하순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2: 훈춘시 총공회에서는 훈춘시 제6회 청년 친목활동 미혼종업원 교류주제운동회를 19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활동 지점은 훈촌 와스토크 환락섬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검철이었습니다.
3: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로컬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4: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 프로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정성을 다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거칠게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은 그 중심에는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과 따뜻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청춘을 바쳐 회사 기술 혁신을 이끌고 녹색 발전을 견인한 올해 전국 5일 로룡 메달 수상자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맥주 양조 현장을 지켜온 한 산업 노동자가 장인 정신으로 이룬 성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 중족 국경선의 작은 마을 용정시 계산톤진에서 23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한 여성 교육자의 헌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족의 따뜻한 인연을 그린 수기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시작된 만남이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지기까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올해 전국 5일 노동 매달에 영예를 하는 성은 씨입니다. 그는 20

4년 이상 맥주 양조 현장에 몸담아온 보드와이저 연결 맥주 유한회사의 보조 양조사입니다. 성 씨는 100여 건의 설비 개조에 참여하였고 팀을 이끌고 여러 기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그와 팀원들의 탁월한 기술과 끈질긴 노력 덕분에 기업은 계획보다 무려 3년이나 앞당겨 전면 녹색 전력 공급을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인정신과 책임감으로 새시대 산업노동자들의 분투하는 면모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을 만드는 것은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은 시간을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죠. 사업에 참가한 이래 그는 양조 공예, 동력 에너지 공급, 설비 유지 보수 및 대상 관리 모든 절차에 직접 참여하고 끊임없이 정밀함을 추구해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집착 덕분에 그가 생산에 참여한 포도와이저 계열 맥주와 빙천 계열 맥주는 국내외 평가에서 시중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2년간 성은 씨는 장인 정신을 자급자기 모든 세부 사항에 쏟아부어 팀을 이끌고 하나 또 하나의 기술 난제를 풀어나갔으며 메가 분쇄 장치 및 메가 분쇄기 등 여러 가지 특허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성은 씨로 하여금 항상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선뜻 나서게 했습니다. 2020년 버드와이저 고급 계열 맥주가 연길에서 본토 자체 생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팀을 이끌고 원료 투입 생산 설비 개조에 난관 돌파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본사의 엄격한 품질 표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려 6개월간 매진을 했고 최종 관련 제품은 2021년 음력서를 앞두고 성공적으로 출시됐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성은 씨는 임무가 있으면 곧 달려가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명절이나 휴식일에 임무가 있어도 그는 팀을 이끌고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2002년 동안 생산량이 늘어나고 임무가 과중해졌지만 그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내지 않았고 년간 지표 완성 상황은 시종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해마다 회사의 선진 일꾼으로 평이됐습니다. 동료들은 성은 있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가 보건대 기업은 좋은 수를 빚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저탄소 녹색 환경보호 리념을 실천하며 여러 차례 본부로부터 자금을 해결하여 설비 에너지 절약 개조를 추동을 했습니다. 2022년 회사는 전부 녹색 전력을 사용하게 되었고 3년 앞당겨 계획을 완수하여 업계 내에 녹색 전환의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기업의 물 전략 난관 돌파 과정에서도 성은 씨는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선호하여 중수재활용 회수센터, 단계별 회수공예 등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여 매년 회사를 위하여 30만 원에 달하는 원가를 절약했습니다. 2024년 기업은 선호하여 성급 물절약 본보기 기업, 성급 물절약형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국가급 녹색공장 평가에 통과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자동화 제어 등 선진 기술을 운영을 하여 설비와 공예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을 제고하는 토대에서 에너지 소모를 효과적으로 낮추어 이 공장을 더 스마트하게 변화시켰습니다. 2024년 회사는 성급 스마트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시범 단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성은 씨는 가장 좋은 시절을 양조 일선에 바쳤지만 그는 항상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현장에 쏟아부는 한 노동자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맥주 한 잔에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장인정신이라는 이름의 정성 그리고 녹색 미래를 향한 신념입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기업의 미래를 연 성은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기업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녹색 미래까지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삶의 현장은 대기업의 공장만이 전부는 아니죠. 때로는 작은 마을의 작은 학교 한 곳에서도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는 큰 이야기가 피어납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기술의 혁신의 현장을 떠나 이번에는 중조 국경선에 자리한 작은 마을로 발길을 옮겨보겠습니다.

용정시 계산 돈진에는 802여 명의 시골 아이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22여 년을 한결같이 일터를 지켜온 교육자 왕계연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왕계연 선생님은 계산 돈진 토박입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의 전문 교훈이 부족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녀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고향이 너를 필요로 한다. 장래 사범대학에 진학한 뒤 돌아와서 여기서 교훈이 되어라. 그때 그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2001년 시골을 떠난 지 7년 만에 그녀는 가족이 마련한 해외 진출의 기회를 마다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시골을 벗어나는데 왜 다시 돌아오느냐는 물음에 그녀의 대답은 소박했다. 선생님께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작이 된 22여 년 함께 교편을 잡았던 동료들은 한 명, 두 명 떠나갔지만 왕계연 선생님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계산 돈진에 거주를 하며 그리움과 미안함을 가슴에 묻고 오직 아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국경말 학생들의 가정 환경 복잡합니다. 결손 가정아동, 외래 노동자 자녀들이 많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왕계연 선생님은 강단에 선 첫날 학생들에게 엄숙히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맡은 아이들은 모두 무사히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단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직접 두 발로 계산 돈진 36개 촌 소조를 누비었습니다. 학생집 800여 곳을 찾아다니며 가장 방문을 하였고 매달 10여 킬로미터 걸었습니다. 동료들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죠. 20여 년간 가장 방문으로 다닌 거리를 합치면 북경까지 왕복할 수 있겠네.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돈으로 등록금을 대주었으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자청하여 临시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은 그녀가 뇌성마비 아동 두 명, 지적장애 소녀 한 명, 시각장애 소년 한 명, 그리고 구아 한 명을 직접 맡아 지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학습 지도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세심하게 돌보며 따뜻한 격려로 그들의 마음속 어둠을 걷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보살핌 아래 세 명의 아이는 대학에, 두 명은 지금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왕계연 선생님은 아이들의 심리 건강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지식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주목받고 관심받는 느낌이 더욱 필요합니다. 2015년 한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해 사랑을 받지 못한 그녀는 성미가 난복하고 학교 가기를 거렸습니다. 왕계연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갔을 때 그 학생을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문 밖에 앉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떠나지 않은 선생님을 본 그 학생은 감동되어 마침내 문을 열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왕계연 선생님이 건넨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부모는 선택할 수는 없지만 너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 내가 미술을 좋아하고 손재주가 좋은 걸 알고 있어.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설계사가 될 수도 있단다. 그 후 그 학생은 달라졌습니다. 감정을 다스린 법을 배우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였으며 마침내 대학에 진학하여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여학생은 첫 월급으로 왕계은 선생님에게 막대 사탕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왕 선생님이 이 막대기 사탕에 12개예요. 12년간 저를 아껴주신 감사함을 담은 제 마음에 12배 감사합니다. 이 선물은 왕계연 선생님이 23년간 자리를 지켜온 길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계산 돈진 학교에는 지금 학생이 47명이 있고 학급마다 한 개 반씩 두었습니다. 왕계연 선생님이 담당하는 9학년은 겨우 10명입니다.
하지만 그네가 맡은 학급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무려 83%에 달합니다. 그네가 가르치는 영어 과목 성적은 여러 해 동안 연속 10평준 수준을 웃돌았고 왕계현 선생님은 3년 연속 우수 중등 입시 지도 교원 칭호를 받았습니다. 시 중점 교원 작업실 성원이자 주 중점 중등 영어 교원으로서 그네는 학교 교원들을 이끌고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진촌 중학교에 적합한 학습 부진생 지도 전략과 효과적인 학급 관리 모델을 정리해냈습니다. 또한 그네는 계산톤 출입국 변경 검사소와 학교의 장기적 공동 건설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관들이 학교와 가정에 깊숙이 들어와 아이들과 짝을 맺어 돕고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왕계영 선생님은 학생들이 경찰 아저씨들을 본받아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쓰겠다는 강한 포부를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학교 당지부 전임 부서기로서 왕계현 선생님은 근본을 다지고 혼을 심어 새로운 인재를 키운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그네는 연변대학교 심리학팀과 연계하여 홍색 교육으로 어린 마음을 적시다라는 주제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부죠. 23년의 한결같은 자리 지킴, 800여 차례의 가정 방문,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학업을 마치게 한 수많은 제자들. 그래는 자신을 빛으로 삼아 구석구석을 밝히었고 행동을 길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국정선의 작은 마을에서 피어난 이 아름다운 약속, 왕기현 선생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선의 작은 학교에서 23년을 지켜온 왕계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약속과 헌신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지, 그 깊은 울림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왕 선생님의 희망과 사랑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국정마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등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직장에서의 헌신과 교육 현장에서의 희생이라는 무게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조금 더 가볍고 하지만은 더없이 따뜻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합니다.

때까지 우리 마을로 와그르르 몰려와 마치 경사날처럼 온 말이 들썩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유치원에서 점심밥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 그날은 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소수레가 겨우 다닐 만한 좁은 길을 건너 조금만 더 걸어가면 유치원 대문이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라 불이 났게 길을 건너가서 동생한테 소리를 쳤다. 어서 건너오거라. 그러자 동생이 뒤뚱그리면서 나를 향해 달려왔다. 바로 그 순간 자전거 한 대가 스치고 지나갔다. 하는 몇 마디 소리와 함께 동생은 자전거에 부딪혀 길가에 나뒹굴었다. 오빠라! 나는 너무 놀라 흑업지급 동생한테로

자전거 타고 있던 그 청년도 깜짝 놀라 쏜살같이 동생한테로 달려왔다. 우리 동생은 바사지게 울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청년은 허둥지둥 동생을 품에 안더니 뒤따라오던 다른 청년한테 말했다. 넌 얼른 영화 보러 가거라. 내가 낸 사고이니까 책임져야겠다. 청년은 나를 보며 다급히 물었다. 위생소가 어디 있느냐? 나는 얼른 유치원 옆에 있는 위생소를 가리키었다. 그 청년은 동생을 안고 전속력으로 위생소를 향해 뛰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동생은 아파서 앙앙 울어 번지었고 나는 동생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고 무서워서 엉엉 울었다. 위생소에 도착을 해서 처치를 하고 있는데 당시 유치원 선생님이셨던 이모가 급히 달려왔다. 살같이 조금은 까지긴 했는데 괜찮아요. 간호사가 우리를 위로했다. 그제야 청년은 후 하고 안도숨을 내쉬며 바지 주머니에서 영화표 한 장을 꺼내들었다. 어쩌다 영화공연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불시에 핏발이 떨어지니까 급한 마음이 페달을 빨리 밟았죠 뭐요. 힘든 기회인데 이제라도 영화 보러 가요. 애들 이모도 왔으니까 별일 없을 거요. 간호사가 잔뜩 긴장해는 청년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말했다. 청년은 머뭇거리며 물었다. 정말 가도 됩니까? 그는 전혀 예상 밖이라는 듯 동생을 안고 있는 이모한테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이모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훈칠한 최고의 청년이 애원하듯 자신을 바라보자 안쓰러웠던지 두 눈을 내리가며 엉겹결에 말했다. 제가 애들 책임질 테니까 어서 가보세요. 영화가 끝나면 다시 오겠습니다. 청년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이모에게 굽석 경례까지 하고는 손살같이 밖으로 사라졌다. 당시 우리 마을에서 시별이 떨어진 곳에서 영화 보러 온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마음이 착한 그 청년에게 이모가 한눈에 반했던 것 같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모는 그 사실을 인정하진 않진 말이다. 동생을 업고 집으로 향하는 이모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나는 굴쩍거렸다. 동생의 소원을 놓고 혼자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됐다. 동생은 이모의 등에 업힌 채 잠이 들었고 나는 이모한테 내 잘못이 아니라 자전거를 탄 사람의 탓이라며 구구절절 설명을 했다. 집에 도착을 하자 이모는 동생을 온도로에 눕혀놓고 굴쩍거리는 나를 달래주고 나서 유치원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동생의 잠에서 깨어나자 사고 냈던 그 청년이 닭똥과자와 눈가루 사탕을 한 봉지씩 사들고 이모와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동생이 과자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더니 청년은 자기 이름과 집 주소를 밝히며 애들 부모님께 잘 말씀해달라고 이모에게 연신 부탁하고 떠났다. 며칠 후 자전거 사고를 냈던 그 청년은 유치원으로 찾아왔다. 그는 동생이 이마에 난 상처를 보더니 호호 불어주며 더 큰 상처가 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누스레를 떨었다. 이모는 개면쩍게 웃으며 나와 동생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어 주었다. 며칠에 한 번씩 우리를 보러 왔던 그 청년은 나의 이모부가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마을 수학교에서 그를 가르치던 이모부는 이모와 결혼한 뒤 정식 표현제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 수학교 교장으로 임명이 됐다. 마을 유치원 교양원에서 교장 부인으로 승급하는 데는 나와 동생의 공로가 가장 컸던 셈이니 우리를 더 이뻐해 주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교장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다. 출국 붐이 일자 이모는 누구보다 먼저 외국행을 선택을 하여 굳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두 딸을 애국으로 유학 보냈다. 이모부는 기러기 신세가 되어 외롭게 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망가졌던 모양이다. 한때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쌩쌩 달리던 이모부는 이제는 정년 퇴직을 하고 사랑하는 이모 곁으로 돌아왔지만 이렇게 이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떠올리면 여전히 행복한가 보다. 이모는 나와 동생을 만나면 그때 그 일을 원망하면서도 행복해하였다. 그리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에 감사해야 하며 오늘도 이모부를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네, 한때는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생생 달리던 청년이 이제는 사랑하는 이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이모부가 되었지만은요. 그들의 인연은 여전히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말처럼 삶에 예기치 않은 순간들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선물로 다가오기도 하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과 장인 정신으로 녹색 미래를 연 노동자의 열정, 국경선 작은 학교에서 23년을 지켜온 교육자의 헌신, 그리고 한인 가정의 따뜻한 인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은요,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삶의 정성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를 조금씩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은 때로는 바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자신만의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의 향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의 향연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에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찾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오늘처럼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향연의 서태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로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식탁에 차려진 따뜻한 밥 한 끼가 우리를 위로해 주곤 합니다. 오늘 주부클럽에서는요, 그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살림에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 코너에서는요, 여름철 에어컨의 숨은 사용법에서부터 모기에게 물린 후 정확한 처리 방법,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덮일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역사인물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또 다른 숨은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버튼만 하나만 누르게 되면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더위에 습기까지 더해진 후덥지근함이거든요. 사실 에어컨은요, 냉방과 난방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모드인 제습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드는요, 습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감 온도를 더욱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드는요, 자동으로 풍속을 낮추어 공기가 천천히 에어컨 증발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공기 중에 물기를 충분히 응축시켜서 공기 습도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네, 뼛속까지 스며드는 찬바람을 뿜어내지 않고 또 실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습도만 잡아내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실내 습도가 40%에서 60%로 떨어지게 되면요, 땀이 정상적으로 증발할 수가 있고요, 체감 온도는 2도에서 4도 직접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습한 날씨에 제습 모드를 켜게 되면요, 추울 정도로 온도를 낮추지 않아도 온몸이 상쾌해지는 이유랍니다. 네, 주부 여러분, 버튼 하나로 여름철 한결 더 상쾌한 가정 분위기 만들어 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녹색 입남새와 두부를 함께 먹게 되면요, 신장 결석이 생긴다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아마 들어와 봤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런 주장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장은 그럴싸해 보이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 녹색 입남새에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고 또 신장결석 환자에게 있어서 흔히 또 발견이 되는 것이 옥살산 칼슘 결석이라는 점이죠. 이에 근거해서 단순히 옥살산과 칼슘을 맹목적으로 연결지어서 녹색 입남새와 두부를 함께 먹게 되면 결석이 생긴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실제로 결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소변 속 옥살산, 칼슘, 소변양, 또 그리고 시트르산염, 나트륨 섭취, 동물성 단백질 섭취 및 개인의 질환 등 훨씬 다양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당량의 두부와 남새를 섭취하는 것은요, 결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하게 되면요, 소변은 결석이 형성되는 핵심 장소이며 음식 속의 옥살산과 칼슘은 소화, 흡수, 대사, 배설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소변에 관련 성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석 위험이 증가하는지는요, 소변 속 옥살산, 칼슘 등의 농도와 개인의 대사 상태에 달려 있기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녹색 입남새와 두부는요, 식사시 함께 먹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다 보게 되면은요, 식이섬유와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를 제공한다든가 또 두부는요, 식물성 단백질과 일정량의 칼슘을 제공하게 되므로 건강한 조합으로 또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 주위 여러분 시름 놓고 가족들에게 녹색 입남새와 두부 곁들인 요리 맛있게 해드려도 될 것

잠철 모기가 출몰할 때는요, 생활 쓰레기와 주변의 각종 고인물에 제때 치워주는 것이 개인과 가정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 면에서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모기장을 사용을 하고 또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서 모기를 방지해야 하죠. 실수로 모기에게 물린 경우는요,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모기에게 물린 후에 절대 자주 긁지 마세요. 피부가 손상이 돼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모기에게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벼운 가려움증은요, 냉찜질을 통해서 불편함을 완화하거나 또 비누물로 헹구어 비누의 알칼리 성분을 이용해서 모기의 독소를 중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려움이 심하다 보게 되면은요, 노감석 세제를 발라서 가려움을 멎게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주의를 해야 할 점은요, 어린이는 풍류호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유형의 물질은요, 자극성이 강해서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린 후에는 냉찜질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부들 중에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수고를 덜기 위해서 플라스틱 도시락에 든 음식을 그대로 또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가열하는 그런 습관 말이죠. 2026년 3월 서울대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곽진전에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요, 기름진 플라스틱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간 가열을 했을 때 이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 양이 물만 담아서 가열했을 때에 비해서 125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가 이를 흡수하게 되면요, 각종 질병의 위험이 증가되고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감소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선 미세 플라스틱이 숨겨진 다섯 가지 출처의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출처는요, 바로 껌,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 청결 스펀지, 티백, 생수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주고요, 고온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피하며, 또 해산물을 먹을 때 동물 내장을 먹지 않고 개인 피부 관리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차를 마실 때 플라스틱 재질의 티백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을 듯.

밤에 비해서 야간 고온이 인체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밤이 지속적으로 고온이 유지되면은요, 신체가 정상적으로 열을 발산을 하고 작업 회복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밤은 인체가 휴식을 취하고 또 낮에 열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는 핵심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 야간의 지속적 고온은요, 신체 큰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28개 도시에 918만여 건의 주민 사망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이 동아시아 다기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낮 고온에 영향을 부정한 후에도 열야 루출은 이 비사고성 사망 위험을 40%에서 50% 독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야간의 지속적 고온은요, 수면 장애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위로 깨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야간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1인당 연평균 수면 시간이 4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온도도 너무 높거나 특히 섭씨 28도 이상 습도가 과도할 경우 수면질이 저하가 돼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도 상승은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서 만성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내 고온이 지속되면 심혈관 부하를 또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야간 고온은요, 인체의 자율신경계통을 교란해서 심박수 증가 그리고 또 말초혈관 수축 혈압 파동 증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심혈관 계통의 장기적 부하를 현저히 증가시켜주고요,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그리고 악성 부정맥 등 위중한 응급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간에 실내 고온이 지속되게 되면요, 열사병 위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에 따르면요, 밤동안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요, 핵심 체온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다음날 기초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량 여분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게 되면요, 세포와 장기의 만성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노인은 또 열성 뇌졸중에 걸리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가족들에서는요, 노인들이 냉기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에어컨을 켜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게 되면요, 방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이로 인해서 야간 발한이 과도해져서 탈수가 발생을 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게 되며 혈액량이 감소되어 뇌경색 및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가족의 건강에서 주부님들 야간의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창근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아름다운 명설을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일전쟁 시기 동북항일연구군의 주요 창시자이며 걸출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던 주보중 동지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주보중 동지는 백족이며 1902년 운남 대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동북항일연구군의 주요 창시자이자 걸출한 지도자로서 일찍 어린 나이에 군대를 입대했고 1927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조직의 파견으로 구소련에 가서 유학을 하던 주보중 동지는 9.18 사변 후에 귀국을 하여 중국 만주성의 군사위원회 서기를 역임을 하고 동북항일 무장 투쟁을 주관했습니다. 그는 부대를 이끌고 도나를 공격하고

제도를 수복하는 실전 과정에서 점차 구식무장의 단점을 깨닫고 우리 당의 항일 역량을 육성하는 데 적극 힘써왔습니다. 대중들 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고 군민의 힘을 단합시켰습니다. 1934년 이후 주보종 동지는 선호하여 소령 8일 동맹군 군사위원회 주임, 동북항일연군 제5군 군장, 동북항일연군 제1호군 총지휘, 동북항일연군 교도료 료단장, 중궁 동북당위원회 서기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을 하며 장기적으로 동북항일 전선을 구수해왔습니다. 해방전쟁 시기 주보종 동지는 도나군사회의 참석자로 라법전투를 계획함으로써 동만근거지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반 동북전역에 반공격의 기세를 다지는 데 기초를 닦았습니다. 새 중국이 성립된 후에 주보종 동지는 운남성 이민정부 부주적 등 직책을 역임했고 1964년 북경에서 병으로 별세했습니다.

네, 오늘 주부클럽에서는요, 여름철 에어컨의 숨은 사용법에 대해서부터 모기에게 물린 후 정확한 처리 방법, 전자레인지 음식을 덮일 때 주의할 점, 여름철 야간 공해 위해성, 그리고 또 동북항일연구의 창시자 주보종 동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은 가장 소중한 것 아닐까 싶었나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가족 지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손에 들어오면 묘하게 든든한 책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종화독서보에서는 지식량이 풍부하고 심령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책 몇 권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온 천하를 집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최근 연간 창작 상태가 일관되고 작품들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 류자초의 비허구 신작으로 그의 근 10년간의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의 시선은 세계의 주류 서사나 여행자들의 인기 목적지 이외에 변두리, 마로크의 탕헤르, 에티오피아의 하레르 등에 더 많이 향해 있습니다. 그의 글쓰기는 길에서를 토대로 하며 각지의 풍토와 인정을 상당한 편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걷기 문학과는 달리 역사적, 문화적 깊이가 더해집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여행 중 만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의 후기에서 쓴 것처럼 여행 글쓰기의 핵심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결 무정요이라는 책입니다. 이는 조관영의 신작 장편 소설로 우정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추는 빛과 그림자를 깊이 탐구합니다. 관계는 쇠퇴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더 복잡하고 취약한 색채를 나타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우정이 영원할 것이라 믿지만 그 질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단히 변해갑니다. 친구가 말없이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로 인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별을 이해하고 접수해야 할까요?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개혁개방에서 현재에 이르며 감동을 주는 것은 친숙한 현대생활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한 세대 청년들의 초상입니다. 외동딸인 저자는 신중하면서도 온화한 필치로 독립적 개인으로 성장하기 전의 시절로 돌아가 사람은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지를 탐구합니다. 또 그는 취미, 지향, 포부가 어떻게 고립된 개인들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친밀관계를 형성하는지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황자이, 박정, 장종지가 공동으로 쓴 실기 문학 작품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 10석 인구의 생산과 생활은 근 600억 톤에 달하는 화물 운송량을 창출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트럭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완성됐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는 총 1728만 명이 이르는 화물 트럭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라는 이 군체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며 사회, 경제, 생활의 정상적인 운영에 주는 역할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앞에서 활약하는 배달원이나 택배기사에 비해 트럭기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시야 밖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생활 주간 기자팀

각지로 나가 차량과 함께 취재하고 기사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도로 운송이라는 이 업종을 요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변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게만 속하는 인생 이야기와 희로애락 또한 감동적이고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에는 홀로 황야에서 살다라는 책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50년간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사랑을 받은 자연문학 경전입니다. 미국 작가인 샘 키스가 그의 친구인 프로네크 일기와 사진을 정리해 엮은 것으로 프로네크가 세상 한 보통에서 누린 자급자족의 삶과 깊은 성찰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1968년 51세의 프로네크는 혼자 알래스카에 들어가 한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야채를 심고 물고기를 잡으며 극한의 추위와 싸웠습니다. 프로네크는 이곳에서 30년간 거주했습니다. 이 책은 2000여 권의 일기를 간결하게 정리했으며 작품 곳곳에 자연에 대한 경외와 삶에 대한 열애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소란에서 벗어나 극한 환경에서 자족과 평온을 실현하는 진실한 서사시이며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분야라는 책입니다. 분야는 시인 주림문의 다섯 번째 시집으로 그가 근년에 창작한 총 277수의 시가 수록됐습니다. 시집은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뉘며 고향의 강에서 머나먼 산천까지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현대 도시에까지 이르는 광활한 이미지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저자는 독특한 서사적 필치로 역사적 부호, 자연 경관과 현실 생활을 정교하게 재구성하며 산문적 언어와 시적인 긴장감 속에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와 시간을 넘나드는 문자 순례일 뿐만 아니라 북경대학 중문학과 출신인 저자가 시대 변천과 개인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김애란이 쓴 장편소설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진실과 거짓,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고중양년인 세 아이는 몇 가지 우연한 계기를 통해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후 서서히 가까워지며 잊을 수 없는 시기를 보냅니다. 소설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시간대는 두 달 남짓한 짧은 방황이지만 우리는 세 아이의 시점을 오가면서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는 독특한 구성을 통해 현재에 다다르게 된 인물들의 전반 흐름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세 아이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고 처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밀이 다른 비밀을 돕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인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소설 속 담임 선생님이 만든 자기소개 게임을 가리킵니다. 새학기가 되어 학생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다섯 개 문장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게 된 그 중 하나에는 반드시 거짓을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맞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한 학생이 나는 핫도그 속에 소시지는 안 먹고 빵만 먹는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학교 담장을 넘은 적이 있다와 같은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중 과연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일지 추측함으로써 그 과정 자체가 발표자에 대한 괜찮은 자기소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짓말에는 단순히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재미삼아 함정처럼 파놓은 것도 있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일을 그 문장을 통해서나마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슬그머니 섞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누가 들어도 명백한 거짓 같아서 모두 웃어넘길 수 있기를 바라며 혼자서 오랜 시간 감당해야 했던 어떤 비밀을 내뱉기도 합니다. 소설 속의 지우, 소리, 최운세 주인공이 처음 서로를 의식하는 계기도 바로 각자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입니다. 넌 이야기가 왜 좋은데? 그치 있어서? 난 반대인데. 난 시작이 있어 좋거든. 이야기는 늘 시작되잖아. 이처럼 작품은 서로의 비밀을 엿본 이후 서로에게 호감을 비치기도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면서 새 아이가 만들어가

않은 우정과 거짓말, 그림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 작품의 특별한 점은 중간중간 글로 풀어낸 지우의 만화가 삽입되어 그 자체로 이야기의 재미와 긴장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소설 속 인물들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예상치 못한 의미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누군가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는 사건의 반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서의 반전을 공들여 그려나갑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은 인물들이 오랫동안 억눌러온 어떤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과 포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 한자 한자 눌러쓰고 고쳐쓰고 다시 써내려간 끝에 비밀과 거짓말 그리고 슬픔이라는 마냥 아름답거나 밝지만은 않은 요소들로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완성해냈습니다. 삶은 가차없고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입힐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를 남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 속에 머물다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책 표지에 작가가 남긴 말입니다. 이 책은 편폭도 길지 않아 순식간에 읽을 수 있고 잔잔한 뜻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을 담담히 풀어가는 작가 특유의 글쓰기 방식이 몰입을 더해줍니다. 따뜻한 위로와 성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0: 0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치명을 유지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대에서도 충분하게 나타나는 바 심장병 치료는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많이 범하는 기본 문제점으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번 제품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한 개 이론 체계입니다. 학설입니다. 림상의 표현은 심폐열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절하죠. 구취 이렇게도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제일 관건적인 걸 뽑아내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깃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는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단순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남들이 집은 요지간에 어느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나오셨지만 해도 집은 남들이 하나 쓸 때에도 난 두 개, 세 개 써도 몇 분 후에 또 닦아도 또 한참 있으면 또 냄새나고 그렇더라. 바로 근본 문제는 심폐열이 심한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구강 청소를 한 데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번 제품을 쓰시고 입에서 냄새가 나던 게 그거는 어느새 없어졌는지 집에 식구들하고 딱 친인들 사이에 이런 거 검험하죠. 같이 해봐서 물어보게 되면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다각도로 나타나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몇 가지 방면의 문제가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으로서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은 쭉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배 한 40원 분하게 되어 있고 세각의 한각은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9각을 사면 세각을 무료로 받게 되죠. 이 정도게 되면 역시 한각의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는데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적인 특점으로 봐서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부채 보내거나 이래서 많이 지금 외국에 이 제품이 나가는 이런 지금 현상입니다. 이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어서 18각을 싸면 6각을 무료로 드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을

0: 보증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소원천 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19년도에 심장에 두 달을 두 개 넣었는데, 1년이 되니까, 예, 또 다시 가슴이 기우고 숨을 찾는데, 이 소원천 시원을 쓰니까 지금 왜 가슴이 키우지 않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0: 예, 바로 그렇죠.
2: 그리고 잠을 잘 받아낸 게 지금 잠을 잘 자고 있고, 그리고 숨에 가슴 편안하게 빛납니다.
0: 예.
2: 이빨이 아프는 것도 아프지 않고, 예. 입안에서 냄새 나더라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0: 아, 예, 예.
2: 아, 오빠도 오니까 오늘에 배달 받아도 쓰다고 그랬네.
0: 아, 이미 주자를 두 개까지 하셨으니까, 아, 본인이 증상 가운데서 충분하게 설명하지만 해도 그게 주자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정신만이 너무 잘 어울리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정신만 먹는 환갑니다.
0: 예.
3: 이거는, 예, 넉 달 채 거의 먹습니다.
0: 예.
3: 예, 전문가 뭐, 나는 심장이, 전문가 뭐, 자꾸 신조통이 있어갖고, 예, 아프옵니다.
0: 아, 예, 신조통 협심증. 예.
3: 예. 그래서 전하게 잠도 잘 나요. 계속, 심장이 아프니까나, 그리고 또 심장 또 빨리 뛰고. 그래, 그저저래 막 그저 후두두 떨린다.
0: 아, 예, 예.
3: 에, 그래서 그 뭐, 심률검사를 해보려니까, 그게 뭐, 1분에 120.
0: 아, 위험한 심률인데요. 예, 예.
3: 대단히 빨리 뛴다며, 그랬대다.
0: 예.
3: 그래, 약도 먹었는데, 이제 뭐, 쓸데없을 때다. 그래서, 정신만, 광고를 듣고서 먹은 게 효과 차차 알겠대다.
0: 예.
3: 예, 그래, 어제는 뭐, 넉 달 때 거의, 한 개로든 거의 먹는데, 어제 뭐, 확실히 좋아진 게 알긴다.
0: 아, 예.
3: 예, 후두두 떨기지도 않고, 예. 그, 아픈 것도, 신조통도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0: 예.
3: 그러니까, 예, 그, 저, 전화기 다 모으면 잘 잡니다.
0: 아, 그렇죠. 심장 때문에, 심장, 예, 불면증 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3: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 뭘 전문가 하면 그 혈압이, 조절이 잘 됐겠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0: 예, 예.
3: 예, 그래서 내 뭐, 이 종양 뭐, 더 싸먹으려고 합니다.
0: 예, 예.
3: 저 오늘 그, 저 뭔가 뭐.
0: 배달 전화번호, 예.
3: 예.
0: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9시부터 주문하려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3: 예, 수고하셔, 선생님.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0: 안녕하세요.
4: 예. 아, 저희 그 고모가, 예, 예, 양화원에 있는데, 지난번에 그 폐음이 약간 왔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폐음 치료다 하고 이거는 나갔지. 예,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약을 이제 한 두 달 정도 드셨는데, 영 효과가 좋다고, 예, 기침도 잃었고, 그리고 또 이 숨이 좀 차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예, 좀 더 계속 더 복용하려고 한다고, 예, 구매 요청해서 그래서 지금 자문해서 또 구매하자 한다.
0: 아, 그렇죠. 예, 예.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될 것. 단순 폐렴 그 치료를 했지만 해도 후에 아직도 그 이제 숨이 차고, 가래가 성하고 이렇다 하게 되면 고모 나이가 지금 대략 어느 계단에 계세요?
4: 아, 지금 75입니다.
0: 아, 70대 중후반이네요. 네. 그러게 되면 네. 이 제품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네. 바랍니다. 배달 네.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소원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심장 주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뭐 심부에 적수가 생겨 지수에 물이 찼다든지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물이 많이 찼다면

심장내과에 가서 그거 주사기로서 그 물을 뽑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뽑아도 또 조금 그 주에 차고 한다면 이런 분들 역시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지금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이 일부분이 관상동맥에서 피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군살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 군살은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축이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장 功能의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보온제품 초원청심환에 아주 필요한데요.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부정맥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의 심률이 이 정도 뛰면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벌써 90차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슴에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1분의 120-30차 위험심률이죠. 그리고 1분의 40몇 차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심증 왼쪽 앞가슴 많은 분들이 내 심장에 문제였구나. 오른쪽 앞가슴 심장이 없는데도 그리고 뒷잔등이 르골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두 포함해서 심장이 협심증으로 나타나는 그 구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경색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중도로 막힌 경우 중막에 막힌 경우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제일 낮아도 40% 보통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막에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좌우를 막힌 거 말하게 되어 있고 100%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당신은 쓰러져서 이 빨리 발견하면 살지만 해도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관상동맥이 꼭 막혔으니까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죠. 이런 환자들은 빨리 발견해서 카이싱하고 이런 수술 큰 그 펑션이 큰 수술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이래서 지금 보통 중도로 막혔을 때게 되면 제일 낮아도 100분제 40이 막혔으니까 당신이 감각으로서 나타날 때게 되면 이미 절반 그 이상 막혔을 때 감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열심히 심장치료를 가강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심근경색은 중도로 중하게 이 정도까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었는가 하면 너무 비만한 사람들 뚱뚱한 분들이 혈액 가운데서 중당구춘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혈지가 높고 저밀도 지단백이 높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심장병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있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심부전증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심장병하고 너무 가까운데요. 보통 고혈압은 신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고혈압을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으면 콤파치 콤파신전대요 신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당뇨병과 우리 심장병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바로 신부전증 콤파치 아니고 심장입니다. 신부전증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러한 분들이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 갑상선은 우리 목 밑에 그 오므가게 들어간데 거기 나비 모양으로 된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분비하는 걸 항진 적게 분비하는 걸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는 직접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었는데요. 이 갑상선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는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에는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의 그 증상 가운데서는 심률이 너무 빠릅니다. 지속적으로 빠른 일시적으로 빠른 게 지속적으로 빠르게 돼 있고 늘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하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때때로는 설사

0: 까지 개발하는 경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잘라놓고 말하게 되면 맥이 없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보온제품을 쓰셨는데 고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거나 고혈압약 가지수를 줄였거나 고혈압약 차수를 줄였거나 완전히 끊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진행된다면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심장병 사이는 이런 밀접한 연대성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심장병 자체는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선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 같은 건 뇌졸중에 걸려서 뇌혈전이 걸렸다면 쓰러져서 40분 안에 꼭 도착해야 되는 건데 이 심장병은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그 예, 내 속에서 안도에서 예, 이 저기 좋은 청소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저기 내 친한 동미 저기 영감 노트 둘이 썼는데 많이 낫답니다.
0: 아, 예.
2: 예. 그 아스마인이 일단 완전히 이러거나 다르고 약을 계속 따는데 그 남자리 저기 그런 당뇨병이 있단 말입니다.
0: 예.
2: 그 소변이 영 다 뜬 게 그 약 먹을까나 하루 전화가 한 두 번 쓰는 거는가.
0: 아, 예, 예.
2: 소변 보면 소변 볼 때 영 아프답니다.
0: 아, 예, 예.
2: 그건 무슨 약을 먹으면 좋습니까?
0: 아,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소염제를 써야 됩니다. 예, 예. 예.
2: 그래서 소염제 맞으면 됩니까?
0: 잠시 아프다면 소염제를 쓰면 이 제품은 양을 가강해서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걸, 제기합니다. 하루에 25알인데 한복들 안에 20알이 들어있는데 한복들이 터져와서 5알을 더 보태서 25알씩 하루 두 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두 개 측면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는 급성치료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만성치료 가운데서는 심장 공능의 약화가 직접적으로서 콤파 공능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치료를 가강한 자원에게 되면 점차 나아지게 되어 있지만 해도 급하게 많이 아프다 하게 되면 소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비뇨내과에 가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장 치료를 알수록 가강하라 하세요. 25알씩 두 번 들라 하세요. 그러면 점차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알만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면 호흡계통의 문제 같은데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하품을 잘하고 그리고 혀 끝이 빨갛게 됩니다. 혀 제일 끝이. 그러니까 혀는 제일 끝이 재빨갛게 된다면 심장열하고 관련이 있고 변두리가 재빨갛게 된다면 간열과 관련이 있고 혀 바닥이 철개가 앉거나 벌겋게 된다면 위장도와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혀 끝이 재빨간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열로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입술이 까맣게 질립니다. 너무 진한 자지색을 띠게 붉은색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바로 당신의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노자기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노자자 하게 되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 심혈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머리까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잠이 오지 않는데 수면제를 대고 쓰고 심장병은 심장

0: 병대로 악화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근본에서 치료는 신장병 치료에 기본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파납니다.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때때로는 오른쪽 어깨도 아파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 밑으로 해서 겨드랑이까지 내리 아파난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협심증 가운데 나타나는 구체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때때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위장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물론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이든지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하면 심장에서 위동맥의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며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많이 오해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때문에 그 소변이 작거나 소변이 너무 졸이거나 혹은 또 소변량이 많이 그 줄어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콩팥에 들어가는 혈액량은 1분의 2 군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장 공능이 약화로서 콩팥에 피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콩팥 공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그 심장이 아파서 전화기 다지 못하던 게 조심만 먹은 다음부터 땀이 잘 온다.
0: 아, 예.
2: 예, 그 한 약통 또 배달해 주셔.
0: 그렇게 하세요. 여기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약간 치솔질해도 약간 다치거나 만화해도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고 그리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흔든다면 심장병 치료하는 환자를 하게 되면 쉽게 가서 치아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보면서 심장병 치료하면서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똑같은 친구가 두 분이 심장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심장병 증상도 비슷하고 검사에서도 비슷한 이런 결론이 내렸는데 한 분은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서 지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치아가 점차적으로 흔들던 게 제자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계속 치아가 흔듭니다. 이래서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주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급한 치료를 했는데 치아가 흔들던 게 원자극에 들어갔다 이러한 결론을 얻는 걸 봐서는 역시 심장병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 수도 치아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네,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3: 예, 예, 난 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러세요?
3: 예. 나는 심장을 잡지 못했어요. 어떤 날 저녁에 약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대, 진짜 저녁에.
0: 예.
3: 근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0: 예.
3: 그 다음에 나는 가슴이 왼쪽 가슴이 아프고 왼쪽 뒷단등이 캐오고
0: 예.
3: 그러던 것도 많이 좋아졌어.
0: 예.
3: 그 다음에 심혈도 빠르던 게 지금 정상이 되고 제가 이거 쓰니까 정신만 써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러면
3: 앞으로 완전히 치워질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렇죠. 이 초원청심환의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열심히 견지가 필요합니다. 예.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해서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 놀란,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란단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면 바로 심장에서 심경말초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이 힘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직접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제때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대뇌에 혈액이 5초 내지 10초 피가 올라가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60개를 해는 사이에 피가 대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소변이 막 샙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대소변이 새는 걸 모르고 그리고 동공이 딱 고성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눈을 벌려볼 때는 그런 도리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네,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5번째 시간입니다.

0: 삼금산 아래에 이르러 보니 여기저기 붉은 핏자국이 보이었고 새로운 무덤이 적지 않았다. 새로 파올린 흙을 부어 금방 만든 것이 틀림이 없었다. 이런 전경이야 여러 번 보아왔지만은 볼 때마다 마음이 쓰려났다. 세 사람은 무덤 앞에 서서 강서와 복건, 호남의 손, 농민의 아들, 딸들의 죽음을 묵묵히 슬퍼하였다. 산후교에는 초가집 세제와 루산관이라고 쓴 돌비석이 덩그렇게 서 있었다. 그 앞 산비탈은 온통 귀주군대 병사들의 시체로 빼고 가였다. 군용 물자들도 여기저기 나뒹굴었다. 비탈에는 군관의 가마가 찌그러진 채 버려져 회색 문빨만 바람에 이리저리 펄럭거리고 있었다. 곁으로 들 것 하나가 지나갔다. 부상병은 회색 담요를 덮고 누워있었다. 그런데 저만치 지나간 들것이 갑자기 뚝 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모주석 동지, 주부주석 동지, 주총사령 동지.
0: 다가가 보니 3군단의 젊은사 정치위원 주병이었다. 그는 사정치위원으로 있다가 부대를 개편한 뒤부터 团정치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지 얼굴이 백지장 같았다.
2: 주병이로군.
0: 모 대동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2: 상처는 좀 어때요?
3: 괜찮습니다.
0: 주병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2: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너무 앞상

썼던 모양이군. 그렇지. 주병의 성품을 잘 아는 주울내가 다정하게 물었다. 버릇이란 말이야. 주덕의 타박에도 주병은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 뒤를 따르던 호위병이 속상한 듯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오른다리가 총에 맞아 모수게 되는 바람에 제가 들끝을 불려왔는데도 한사고 들끝 신세를 지지 않고 흑심여에 엎드려 그냥 전투를 지휘하지 않겠습니까?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적을 다 물리친 다음에야 들끝에 올랐지요. 아무래도 다리를 부린 것 같습니다. 적들의 반격이 그쳐는 듯한데 내가 어떻게 물려선단 말입니까? 주병이 눈을 흘기야 한다. 왕가리는 이번 싸움에 가진 것을 다 밀어넣었다. 은전이나 앞현 쉰 양으로 돌격에 참간 병사들을 독려하였고 기관총으로 병사들 뒤를 겨눈 채 전투를 지휘하였다. 백군 영장 한 사람은 한 손에는 권총을, 먼 상강에서 동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리등한테 갇혔을 겁니다. 이번 싸움은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동지들한테 짐만 지우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 많아요. 어찌됐든 우린 동지를 꼭 데리고 갈 겁니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은 들것이 산 오기를 지날 때까지 눈으로 바랬다. 멀리 바라보니 푸른 산들은 겹겹이 물결치고 있었고 가물가물 지는 태양은 마치 전사들이 흘린 붉은 피마냥 무산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주덕은 모대똥이 생각에 잠긴 채 꼼짝 않고 앉아있자 웃으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리었다. 연지 시를 짓고 있는가 보군. 모대똥이 고개를 돌리고 웃었다. 그래요. 몇 구절 지어보았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읊어보십시오. 주울래가 부축해왔다. 때마침 기러기가 떼를 지어 끼룩끼룩 울면서 루산관 하늘을 날았다. 모태똥은 마음을 가다듬고 짙은 호남 사투리로 시를 읊었다. 서풍이 맵잔데 먼 하늘에 기러기 우러예고 새벽달 차갑구나. 새벽달은 차가운데 말바꿉 소리 차지러지고 나팔 소리 목매여라. 험난한 루상관 절벽 같다 말라. 오늘 성큼성큼 다시 넘노라. 다시 넘노니 푸른 산 바다 같고 지는 해 피 같구나. 주덕이 뜻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푸른 산 바다 같고 지는 내 피 같구나 라는 두 구절이 아주 철량나고 비장하군. 그래요. 기백이 살아있는 시입니다. 주울래도 맞장구를 쳤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이 쪽에서 전동 소리 같은 포성이 아스란히 들려왔다. 어서 산을 내려갑시다. 모대똥이 일행을 다그치며 일어섰다. 장군은 장군으로서 어려움이 있다. 한 장군은 가진 수단으로도 배전의 국면을 만회하지 못하고 다른 장군은 함정에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함정에 빠진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마다 쓰라림이 있다. 조리성에서 북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동공사와 비례석 일대에 보성이 쿵쿵 울리었다. 귀족군대 배잔병들이 꾸역꾸역 밀려오는 통에 준희성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몸집이 큰 왕가렬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넓적한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초조한

나머지 방안을 서성거리었다. 군정님, 지킬지 퇴격할지 어서 결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신복인 백사장이 곁에서 자꾸만 재촉을 했다. 이 죽일 놈들. 왕가렐이 화를 내며 욕을 퍼부었다. 온다고 해놓고서는 안 오다니. 그가 말하는 죽일 놈들이란 가치동지를 빼앗은 비둘기, 서락이라는 걸 백사장은 잘 알고 있었다. 백사장도 한창 귀양에서 세도를 부리며 한바탕 생활하고 있을 서락을 생각하면 분을 참을 수 없어 금붕어눈을 희번덕거리었다. 자식들이 우릴 제국주의가 식민지 다루듯 한단 말입니다. 왕가렐은 백사장의 비호가 너무 무른 것 같아서 못마땅해했다. 제국주의라면은 가끔 웃어줄 때라도 있어야지. 이 자식들은 마치 하늘의 선택이라도 받은 놈들처럼 언제마나 도깨비 상판이란 말이야. 귀양이 온 지 이틀도 안 돼 경비사령을 갈아버려가지고 이 왕가렐이 성문을 들어가려 해도 검문을 받아야 한다고. 제에게 어디 제명이 죽는지 두고 볼 테다. 백사장도 악담을 퍼부었다. 권장님, 도대체 어쩔 겁니까? 이까지 병사를 가지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은가? 왕가렐은 화가 치밀어 마구 짓거리었다. 하지만 곧다시 말을 거두고는 순순히 되물었다. 몰려서 자니 곁에 개 두 마리가 지키고 있으니 어찌해야 하겠나? 그러야 했다.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고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도 없으니 난감한 일이었다. 그야말로 속이 다 들어갔다. 서락이 귀양에 온 뒤 제법 황제 노릇을 하면서 귀주의 군대와 정부, 재정 권한을 몽땅 앗아갔다. 자기 병력을 누리고 실력을 기르는 한편 왕가렐의 재정 수입을 차단한 것이다. 이제는 군비마저 주지 않았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왕가렐은 부랴부랴 신복을 모아 귀양에서 머리를 맞댔다. 왕가렐은 절박했다. 지금 귀양의 주한군이 다 해먹고 있는 동에 루산관에서 돈으로 병사들을 구슬리는 한편 채찍과 총탄으로 병사들을 위협해가면서 거듭 반격을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방법도 별 효과가 없었다. 루산관을 이틀도 지켜내지 못한 데다가 이제는 홍군이 준이성 코밑에 이른 것이다. 물러서자니 장계석이 보낸 군관 두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지키자니 병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서락이 보내기로 한 증원부대 모든 희망을 걸었다. 서락은 전하로 오기위에게 세계사를 맡겨 보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증원부대는 감감무소식이

들어온 듯 점점 가깝게 들리었다. 왕가리는 금세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었다. 동생, 자네는 군대를 돌려서 이성을 지키게. 나는 당장 오유기를 찾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오라고 하겠네. 그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 승용차를 타고 호위병들을 데리고 성통 쪽으로 향했다. 거리는 패잔병과 피난민들로 넘쳐났다. 승용차는 가다가 자주 막히곤 했다. 그래도 한 시간도 안 돼서 중장보에 이르렀다. 그는 널찍한 지주집들에서 오기위를 만났다. 오기위는 온갖 시련을 다 겪은 노련한 군인이었다. 46살밖에 안 됐지만 광대뼈가 높이 솟은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였다. 잇따른 전쟁과 만만치 않은 벼슬사리로 몹시 늙고 지쳐 보였다. 주황군 군관들을 더러 만나보았지만 오기위는 그래도 설악처럼 오만하지 않고 점잖은 편이었다. 왕갈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오사령관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왕갈에는 자리에 앉기 전부터 비위를 맞추느라 바빴다. 요 며칠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 사령관님을 기다렸습니다. 에, 오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노형께서 공을 세울 기회가 왔지요. 공을 세워? 오기위는 스겁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아도 큰 득인 줄 아네. 왕가렐은 누산관을 잃게 된 까닭을 주워대기 시작하였다. 홍군이 이러저러하게 갑자기 들이닥쳤다느니 부대의 사상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느니 지금 상황이 무척 엄중하다느니 하면서 오기위가 어서 부대를 이끌고 홍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형, 내가 경험이 좀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은 홍군과 싸우려면 서둘러서는 안 돼요. 오기비가 한수 가르치듯 말했다. 지금 주후는 종대가 아직 오지 않았네. 그리고 내가 거느린 세 개사 가운데 한 개사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 부대를 다 집결시키지도 못했는데 어찌 바로 싸우러 나선단 말인가. 왕가래는 속이 달았지만 애써 웃었다. 제가 올 때 보니 공산군이 벌써 성 밑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성 안에 들어왔을지도 모르는데 로형께서 아무래도... 왕가렐은 오기위가 얼른 부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기를 바랐다. 하지만 왕가렐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내세울수록 오기위는 걱정이 커갔다. 오기위는 아무 내색 없이 참모를 불렀다. 이 참모, 나가서 공산군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나 좀 보고해 오지. 네, 알겠습니다. 오기위는 참모의 뒷꼭지에 대고 광동 사투리로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하네라고 나직하게 속삭이었다. 그 말 한마디면 참모가 상관의 뜻을 헤아리고도 남을 터였다. 오기위는 확실히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신중해지었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한때는 가게에서 잡부로 일을 하기도 했다. 남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마치고 보정군관학교에 들어갔고 북벌전쟁 때는 장발규가 거느린 사군의 한탄에서 중좌 참모로 있으면서 정사교 전투에도 나갔다. 얼마 뒤 단장으로 승진했는데 한창 젊은 때라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다가 하남에서 봉계 군벌과 싸울 때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남창 봉기 때는 구강 사진 방어를 맡았는데 자신을 승급시켜준 장발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하지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반공진흥에 가담하였다. 얼마 뒤 사장으로 올라갔지만은 군벌들끼리 혼전을 벌이는 동에 앞길이 순탄치가 않았다. 장발규가 광서의 리종인 백숭이와 손을 잡고 광동을 빼앗으려다가 진제당에게 크게 패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 개사를 한 개로 줄이는 바람에 오기위는 다시 탄장으로 내려갔다. 나중에 장발규와 오기위는 다시 이종인 백숭이와 함께 호남으로 진격해

0: 하지만은 또 참패를 하여 겨우 두 개 판만 남게 되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

받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중국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4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오늘은 잉어담, 라구서, 허산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길림성 지반식 경례를 지나서 북쪽산 기슭이 화수령을 에도라 가는 압록강에는 먼 옛적부터 작은 섬이 있었고 이 섬의 동쪽에는 물이 깊숙한 외딴 호수가 있었으니 후세 사람들은 그것을 잉어담이라 불러왔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그닥 크지 않은 이 호수에는 자고로 잉어가 한 마리도 없었지만 잉어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 네, 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왜 잉어담이라고 불렀을까요?
0: 네, 먼 옛날 이곳에는 농사꾼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있었는데 어느 날 노인네가 이사를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학식이 무척 깊은 바깥 노인을 존중하고 로선비라 불러오면서 그와 극진하게 레왕했습니다. 그 로선비는 먹고 살만한 밭 농사를 짓는 위에 늘 책을 안고 글을 읽었을 뿐더러 동네 애들한테 글도 열심히 가르쳐주면서 만년을 농부들과 함께 조용히 보내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으로 살아가는 로선비였지만 구차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쳐주면서 그들한테서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기에 가난한 집 애들은 그래도 선비한테서 공부하러 다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앞날도 멀지 않으니 살아있는 날까지 우리네 후대들한테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나의 일의 소원이거니 자식들한테 공부를 시키려면 저한테 보내줄 소이다. 궁벽한 동네 측은 누구나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시골 사람들이라 자칭하여 나선 선비 양을 너무도 반갑게 생각하고 자식을 로선비네 집에 보냈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로선비네 일을 도와놨었고 또한 맛나는 음식이나 고기 같은 귀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객지에서 이사온 로선비가 학식이 매우 깊고 인품이 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더러 여기 조용한 시골에 이사 오기 전에

0: 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도 알 리가 없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네. 노 선비가 어떤 사람인가요?
0: 네, 이 작은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그 물고기를 곧 잘 잡았는데 노 선비가 죽은 물고기보다 살아뛰는 물고기 그것도 잉어를 무척 즐겼기에 늘 노 선비한테 살아 불쩍불쩍 뛰는 잉어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좌상어는 학식이 깊은 로 선비한테서 이상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 선비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물이 깊은 늪이 있었는데 이 늪에는 다른 물고기는 자라났지만 웬일인지 오직 잉어가 자라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잉어를 잡을 때는 먼 곳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살아뛰는 잉어를 가지고 로 선비를 찾아가면 기른다면서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남 몰래 밤이면 잉어를 가져다 눕혀다 놔주곤 하였습니다. 로 선비 이런 일을 뒤늦게 알게 된 동네 좌상어른은 남 몰래 하는 로 선비 이런 거동을 묵묵히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문도 또 내지 않았습니다.
1: 네, 로 선비로서는 딴 궁리가 있는 것이겠죠?
0: 예. 궁벽한 시골에서 여생을 조용하게 살아가는 노선비가 이 동네에 온 후 거울 나들이도 전혀 하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지우며 동네에 더 글을 가르친 지 어느덧 몇 해가 잘 되었을 때 나라로부터 관원들이 이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나라 조정에서 노선비님을 찾느라 여러 거울에 다 사람 찾는 방문을 내비쳤고 사체에다 사람까지 내려보냈습니다. 로 선비님께서 다시 도읍으로 올라가서 나라 정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울에서 내려온 관원들은 바라본 로 선비는 너무 어이없다는 데서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로 선비가 원래는 궁중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였겠죠?
0: 예, 조정이 권리를 들어준 저 대신들과 당파를 모아가지고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정배를 보내는 험악한 일이 벌어지는지라 학문이나 연구하며 살아온 로 선비는 이런 사람 잡는 정치를 피하여야겠다는 속타산에서 벼슬을 버리고 조정에서 소리 없이 물러나 나라에서 찾지 못할 이 외로운 궁백한 그 시골에 와서 털을 잡고 살아갔지만 나라의 대신들 끝내 그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제 나이를 많이 먹기에 시골에서 서민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제일 편안한 삶이니 주상전 함께 아래에 없으시다만 소신은 정말 관가에 나가지 못하겠소이다. 로 선비는 모시러 온 대신들한테 이렇게 청을 올렸습니다. 정 그렇다면야 돌아가서 사정을 올리지요. 그 말에 글쎄 우리들은 조정에서 내린 령인이 어찌할 수가 없소이다 라고 하니까 시골을 못 떠날 이양이라면 서인들은 로 선비님이 이를 조정에다 올리도록 하겠소이다. 로 선비 이런 사정에 명을 받고 내려온 대신들은 부득불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심이 후한 농가의 생활 속에서 책을 읽고 글을 지우며 시골의 애들한테 글 공부나 가르쳐주며 온화한 생활 속에서 나날을 보낸 로 선비는 살기 좋은 이 시골을 떠나지 않고 후대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낙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1: 네, 로 선비가 글을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삼는군요.
0: 네, 그런 일이 있은 뒤 어느 날 거울에 있는 관가로부터 몇몇 포졸들이 로 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듣자니 구차한 동네에서 아이들한테 글 공부를 가르치네 하면서 뇌물을 받아 먹는다든지 오늘 우리와 함께 관가에 가야 하오이다. 알고 보니 관가에서 보내온 그 포졸들은 선비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동네의 사람들이 저한테 물고기나 음식 같은 것은 가져왔소이다. 그러나 값진 뇌물은 전혀 받은 적이 없소이다. 로 선비는 떳떳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물고기를 받아선 어쨌는가? 그래도 받아선 뇌물이 아닌가? 오늘 받은 뇌물을 몽땅 가져가야 하니 사실대로 실토정해라. 선비에 대한 포졸들이 질문은 너무나도 음험하였습니다. 사실대로 터놓는다면 나는 누구한테서 아무런 뇌물을 받지 않았소이다. 그저 물고기를 받았을 뿐이오이다. 그 말에 동네 좌상 로인이 나서면서 로 선비님이 대답은 한마디도 거짓이 없소이다. 자식한테 일전 한 푼 받지 않고 글 공부를 가르쳐준 고마움에 사람들마다 살아뛰는 잉어를 가져오면 로 선비께서는 받아서 눕혀다 다시 놓아주곤 했는데 그 늪은 이 동네의 늪이지 선비의 늪은 절대 아니옵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 뇌물이 온지요 하고 실정하다. 이 사람

0: 오늘도 저마다 다투어 도전에 나섰습니다.
1: 네, 동네 사람들이 로 선비를 보호해 주는군요.
0: 예. 사실 그 로 선비는 사람들이 자주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그들이 정리를 밀막아 버리는 것이어서 실례인 것 같고 봤자니 마음이 챙기는지라 여러모로 생각하던 끝에 남몰래 살아있는 잉어를 아무도 몰래 눕혀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받는 물고기도 뇌물이라면 더 높이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가소이다. 그러면 우리네 로 선비님은 아무런 죄도 없지 않소이까? 좌상으로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포도주 앞에서 이렇게 들고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관들은 그저 분부를 받고 왔을 뿐이지 로 선비님을 포승을 지어 가자는 것은 아니오니 돌아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에서 내려보낸 포도들도 로 선비를 붙잡아 끌고 갈만한 여건이 없는지라 부득불 돌아갔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자주 있은 뒤 동네 애들을 친자식처럼 그를 가르쳐주던 로 선비는 아내와 함께 간단한 보침을 싸들고 어느 어두운 밤에 자취 없이 이사를 떠났는데 동네 치고 그 누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1: 네, 로 선비가 그럼 어디로 피신을 갔을까요?
0: 네, 소문 없이 궁백한 시골에 자취 없이 내려와도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진작 예감한 로 선비는 그 무엇도 어떤 불행이나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는 그것에 염려되어서 더욱 깊은 장벽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여러 사람들이 입에서 구구하게 전해졌습니다. 로 선비가 진정 장백산 밀림 속으로 떠나갔는지 동네 좌상 어른도 누구도 알 길이 없었지만 그가 이웃들한테서 받은 잉어는 숲속에서 제 나름대로 자라나 털을 잡아갔기에 사람들은 잉어가 많은 이 늪을 잉어담 혹은 잉어지라고도 이름을 달아주고 불러오게 된 것이랍니다.

0: 남쪽으로 10리터 나가면 압록강이 큼직한 물고기를 보기 좋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동쪽강 기슭에는 작은 부락이 있는데 땅이 비옥하여 곡식이 잘 자라다 보니 해마다 풍작을 안아왔습니다. 부자도 없고 별로 가난한 사람도 없다 보니 이 부락이 인심은 아주 후하였는데 부락 이름을 라구소라 불러왔습니다. 먼 이전 압록강물이 굽이진 곳에는 물이 자주 깊어졌는데 여러가지 물고기가 흔했지만 그래도 가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당 그 사람들은 대를 이어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 강물이 가재를 절대 잡지 않았을 뿐더러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한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가재신과 그럴 만한 사연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 네, 가재신과 어떤 인연이 있는 건가요?
0: 네, 원래 이곳 사람들은 압록강 기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옹기종기 집을 지어놓고 다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재신은 밤사이 압록강 물이 불어나 온 그 마을을 몽땅 집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부락을 몽땅 밀어가면 온 부락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한다? 옳지, 빨리 부락에 찾아가서 급히 큰 물을 피하라고 부락장한테 알리자. 이렇게 생각한 가재신은 총각으로 동갑하여 부락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방금 물신한테 들으니 오늘 밤 야밤 상경 때 압록강 상류에서 큰 홍수가 밀려와 이 부락을 밀어간다고 하니 즉시 사람들을 들어 부락을 떠나도록 하여 주시오. 그 말에 아니 뭐 큰 홍수가 진다고? 이 임자는 누구인데? 부락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압록강에 사는 가재이지요. 방금 소식을 듣고 우리네 후손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다 몽땅 피신시킨 뒤 이렇게 급히 찾아왔습니다. 가재신은 얼굴에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홍수가 간대로 그렇게 사납겠는가? 불학장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소식은 틀림없었는데 저희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간 큰 피해를 본 뒤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이까? 어서 지세가 높은 곳으로 피하세요. 가재신은 재차 불확장을 설복하였습니다.
1: 네, 가재신의 말을 들어야겠죠?
0: 예, 가재신이 제삼 재촉에서야 그 불확장은 마음이 동했습니다. 글쎄 사정이 부득하지만 그 경우이면야 그래도 저 그대로 해야지. 임자가 이렇게 알려줘 대단히 고맙네. 이루에 다시 만납시에 불확장은 가재신을 바래줬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 가슴을 짐작한 불확장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을 사람들 들어 먹을 것을 가지고 가축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오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밤잠에 골아 빠진 그 불확 사람들은 큰 홍수가 내려온다는 것을 그닥 믿지 않았지만 불확장이 내린 분보라 싫은 대로 눈을 비비며 급히 뒤쪽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야밤 삼경쯤 되니 흉흉한 압록강 물이 온 마을을 몽땅 밀어가고 말았습니다.
1: 네, 가재신 때문에 재난을 면했군요.
0: 네, 그랬습니다. 제때 피신했기에 부락이 어느 누구도 홍수에 밀려가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부락장한테 엄지손가락을 내들고 소식이 빠르다고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저한테 고맙다고 할 건 없지요. 사실 이번에 이 소식을 누가 제때 전해주는지 아시는가요? 홍수 소식을 전한 것은 다름 아닌 강물에서 사는 가재신이지요. 불확장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0: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가제신도 있구려. 실로 고맙습니다. 그려. 불악 사람들마다 이렇게 가제신을 고맙게 칭찬했습니다. 연의 사람들은 원래의 불악터에서 북쪽으로 얼마간 떨어진 높은 언덕에 새롭게 터를 잡고 아담하게 마을을 앉혔습니다. 이 불악 사람들은 가재를 한 마리도 다치지 않았지만 가재가 자체로 벗어 던진 단단한 껍질만은 주워다가 그릇처럼 썼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가재 껍질을 불에 구워 재빨갛게 한 후에 집에다 걸어놓았는데 집안은 과연 또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가재 껍질을 집에다 많이 달아놓으면 무더운 여름철에는 집이 선선하고 동지 섣달 추운 날씨에는 춥지 않다고 하면서 이 불악 사람들은 저마다 가재가 던진 껍질을 주워서 보물처럼 집에다 간직했습니다.
1: 네, 가재 껍질이 좋은 점이 많네요.
0: 예, 이것을 알게 된 가재씨는 너무도 흐뭇하여 또 불악장을 찾아왔습니다. 불악장님, 우리네 후손들이 불악 사람들한테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먹을 것까지 가져다 주니 과연 어떻게 감사를 올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그건 천만의 말씀이군요. 가는 정이 오는 정이라 글쎄 임자네가 정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불악장이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불악장님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일후 그 어떤 재난이 들이닥치면 제때 서로 도움해서 살아가도록 하시지요. 가재신이 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렴 살아가느라면 별의별 재난들이 닥치기 마련일 것이니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하지요. 불악장은 쾌히 승낙했습니다. 불악 사람들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으며 또한 맛나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재미있게 살아갔습니다.
1: 네. 마을 사람들이 가재신과 친구로 되었군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이 불악에는 몇몇 장대한 사나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마다 시퍼런 칼을 든 사나이들은 불악에 들어오더니 마음대로 여자들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인 남자들이 그놈들과 싸웠지만 빈손으로 여럿이 칼에 찔려서 상하였습니다. 이놈들아 사람을 몽땅 놓아라. 이때 불악장이 끌끌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도둑놈들한테 나섰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약함을 느낀 도둑놈들은 내 꼴 봐라 어디론가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이 불악에서는 그놈들이 또다시 들이 닥칠 것이 염려되어 불악 밖에다 보초까지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도둑놈들이 탄 배가 압록강에 나타나면 인차 불악에 알려 재난을 피하곤 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헛걸음한 그 도둑놈들은 고기 그물로 가재를 마구 잡아가곤 하였습니다. 이에 몹시 노한 가재에서는 불악장을 찾아왔습니다. 불악장님 요즘 우리 애들이 늘 사람들한테 잡혀가 죽곤 하는데 도대체 웬 놈들이 이렇게 나쁜 일을 저지른지 알고서 왔지요. 불악장은 가재신이 말 들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재를 잡아간다는데 이 불악치고 어떤 짓을 할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 헌데 그 놈들이 어떻게 가재를 잡아가는가 하고 재차 물으니까 글쎄 저는 보지 못했는데 듣자니 그놈들은 큰 배에다 그물을 싣고 와서 그물로 잡아간다더군요. 가재신이 이런 말을 듣고 난 불악장은 도저히 도둑놈들이 큰 배를 타고 왔다고 하니 그놈들을 꼭 접대 불악에 달려들었던 도둑놈이라는 것을 짐작이 했습니다. 듣고 보니 고약한 일을 저지른 놈들은 틀림없는 도둑놈들이군. 왜냐하면 우리 불악에는 큰 배가 없습니다. 불악장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아, 원래는 잡아치울 그 도둑놈들이었구려. 가재신은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1: 네, 가재신이 드디어 영문을 알게 되었군요.
0: 네, 가재신은 불악장님 그 도둑놈들이 또다시 올 때 우리들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때 손에다 시퍼런 칼을 든 도둑놈들이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급보를 받은 불악장은 싸울 준비를 하는 한편 사람을 띄워서 가재신한테 알렸습니다. 큰 배가 넘치도록 앉은 도둑놈들은 저놈들이 저 수요가 전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믿고 불악에 대고 깨딱 소리로 토통을 쳤습니다. 불악장 놈아 똑똑히 듣거라. 오늘 우리는 네놈들 마을이 늘어

0: 사람들을 데리러 왔은 적 막 써지 말고 순순히 우리한테 바쳐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온 부락을 잿더미로 만들 테다. 그러다 이 못된 잡놈들아, 전번에는 살려줬지만 오늘은 절대 용서치 않는다. 어디 살겠으면 당장 꺼져라. 부락장은 이렇게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도둑놈들은 부락장의 말을 듣는 채도 안 했습니다.
1: 네, 마을 사람들이 도둑놈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0: 네, 도둑놈들은 그냥 배를 저 강기석에 오르려고 서둘렀습니다. 여러분, 저놈들이 땅에 오르지 못하도록 손을 써봅시다. 부락장이 이렇게 령을 내리자 부락 사람들은 도둑놈들이 탄 배에다 몽둥이와 돌을 마구 뿌렸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도둑놈들은 배를 앞으로 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빠 맞은 것은 도둑물이 두목이었습니다. 형제들, 저놈들이 소요가 많지만 모두 무예를 모르는 오합 지졸이니 빨리 기석에 올라 닥신대로 죽여라. 도둑 두목놈은 이렇게 부하들이 사기를 돋구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도둑놈들이 강기석에 오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둑놈들이 탄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물이 마구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수 없는 많은 가재떼가 배에 달라붙었는데 어떤 가재는 배를 구멍 내느라고 물어뜯었고 어떤 가재는 배 위에 올라온 놈들한테 달려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빨리 살려달라. 이렇게 비명소리와 함께 도둑놈들이 탄 배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소식을 접한 가재신이 수많은 가재들을 지휘하여 도둑놈들 탄 배를 물속에 가라앉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도둑놈들은 모두 물에 빠진 채 살려달라고 아우성만 마구 쳐댔습니다. 배에 앉았던 도둑무리는 한 놈도 살아나지 못한 채 가재 반찬과 고기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1: 네, 마을 사람들이 가재들의 도움을 받았네요.
0: 네, 가재들은 단합하여 도둑무리 놈들을 잡아치웠지만 또 다른 도둑무리가 달려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재들은 계속 파수를 서도록 영을 내렸습니다. 이래하여 가재들이 나마다 파수를 섰다 하여 마을을 라구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계속해서 호산 이야기 들려주시죠.
1: 네. 호산이라는 곳이 지반시 압록강 북쪽 기슭에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하루 안개가 그치기 시작하다 아주 실파간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로 뽑혀 강 북쪽 기슭으로 더 내려오고 있었는데 나무에는 큰 그 맷고양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물속에 잠겨있는 다른 나무에 걸렸는데 물속에서 아가리가 아그 이만큼한 물고기와 나무에 매달려있는 그 맷고양이를 삼키고도 자주 물속에서 올리솟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솟아오를 때마다 맷고양이는 재빨리 이쪽저쪽 피하였는데 가보면 물고기 밥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찰나 강 언덕에 긴 장대기를 진 늙은 어부가 나타났습니다. 어부는 맷고양이가 살겠다고 바득거리는 정경을 목격하고 작다기로 솟아오르는 물고기를 내리쳤습니다. 내깐 놈이 무엇을 삼켜버리자고 그러는 거냐? 어부는 이렇게 욕하면서 또 한 번 작대로 물을 내리쳤습니다. 설렁이는 물소리와 함께 아가리 큰 물고기는 다시는 솟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장대기를 들어서 맷고양이가 매달려 있는 아름드리 나무에다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0: 네, 어부가 맷고양이를 살려주는군요.
1: 예. 그러자 나무에 매달렸던 맷고양이가 작대기를 타고 재빨리 강 그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님, 이렇게 살려줘서 대단히 고마워요. 맷고양이가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마울 건 없다. 이제 네 갈 대로 가거라. 이렇게 대답한 어부가 찬찬히 맷고양이를 살펴봤습니다. 맷고양이로 알았던 산짐승은 다름 아닌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어부는 그 다리를 인차 떴습니다. 헌데 그 새끼 호랑이는 어부의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너 호랑이야, 살게 되었으니 인젠 이걸 묶고 가거라. 내 애미가 몹시 찾고 있겠다. 말을 마친 어부는 다래끼에서 큼직한 물고기를 꺼내요. 새끼 호랑이.

0: 한테 주니 아주 맛나게 물고기를 먹어야 됐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홍수에 떠내려오다 보니 며칠간 굶은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세세히 그 보고는 어부는 됐다. 이거마저 몽땅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다래끼 안에 있던 물고기를 몽땅 새끼 그 호랑이한테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부가 쏟아준 물고기를 개 눈 감추듯이 먹어 주었습니다. 어부가 강기술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니 글쎄 새끼 호랑이는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부를 따라 집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1: 네, 호랑이 새끼가 어부를 떨어지려 하지 않네요.
0: 네, 어부는 그만 억이 막혔습니다. 너 잠시 갈 데가 없는 모양이구나. 그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에 며칠간 있다가 어미를 찾아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난 어부는 새끼 호랑이를 집에 두기로 작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고마운 분이군요. 그 호랑이는 이렇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헌데 호랑이는 어미 호랑이가 먹이를 얻으려고 굴을 나간 뒤 굴밖에 놀다가 조심하지 않아 가파른 골짜기 아래로 굴러 내려갔는데 그만 산골짜기에서 홍수가 급작스레 내려 터지는 바람에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어부는 새끼 호랑이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날 따라 점점 커갔습니다. 따라서 식욕도 점점 늘어가는데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부지런히 강가로 물고기 잡으러 다녔고 새끼 호랑이도 친근하게 어부의 뒤를 졸졸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너는 집에 있으면서 집이나 지키려거나 어부가 이렇게 말했지만 호랑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1: 네, 그러노라면 어부와 호랑이의 정은 날마다 깊어가겠죠?
0: 예,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어부가 여느 때처럼 강가에 앉아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갑자기 깊은 강물이 출렁이는 소리가 나더니 아가리가 큰 물고기가 강변에 솟아올랐습니다. 이 늙다른 놈아, 너는 오늘 새끼 호랑이 대신 나한테 묵혀라. 말을 마친 입이 큰 물고기가 어부를 한 입에 삼키더니 풍덩하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도 급작스레 생긴 일이라 어부가 몸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호랑이가 날래게 물고기한테 달려들었지만 그 끝내 어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호랑이는 강변에서 발 부둥질 치며 통곡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부네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된 호랑이는 산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러고로 몇 해가 지나니 늙은 어부가 살던 초가집은 진작 무너져 잡초가 무성히 우거져 있었습니다.
1: 네, 주인이 없다 보니 집터가 폐허로 되었네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으로부터 큰 호랑이가 노루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어슬렁어슬렁 내려오더니 폐허로 된 어부의 집터를 한 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입에 문 노루를 내려놓고는 대성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다름 아닌 늙은 어부가 살려준 호랑이였는데 인제 산속에서 큰 호랑이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울고 난 호랑이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고추 강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부가 물고기한테 삼킨 곳에 가더니 물고운 노루를 내려놓고 산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역시 노루 한 마리를 물에다 또 원래 자리에 놓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흘 동안 호랑이가 노루를 물고 왔습니다. 호랑이가 돌아간 뒤면 아가리가 큰 물고기가 물속에서 못내 반찬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기슭이 솟아나와 노루를 통째로 삼키고 흐뭇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매일 노루 한 마리가 고스란히 생기니 입이 큰 물고기는 그야말로 기뻤던 것입니다.
1: 네, 호랑이가 일부러 미끼를 넣는 거죠?
0: 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는 또 노루 한 마리를 물고 오더니 원래 놓던 자리에 놓고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보이지 않자 깊숙한 강물 속에서 아가리가 큰 물고기가 강기슭에 솟아올라 노루가 있는 곳으로 불쩍불쩍 뛰어왔습니다. 강 하늘이 또 나한테 먹을 것을 보냈구나. 입이 큰 물고기가 기고 만장해서 아가리를 쫙 벌려 큼직한 노루를 통째로 삼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떡판 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숲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 고현놈아, 내가 네 놈을 잡아치우자고 숲속에서 숨어 기다렸다. 며칠 전에 가져온 노루도 모두 네 놈이 고아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네 놈을 잡자고 미끼를 놓은 것이다. 말을 마친 호랑이는 입이 큰 물고기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불쩍불쩍 뛰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은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놈이기에 감히 이 어른과 맞서는 거.

0: 그냥 살겠으면 당장 사라져라. 그러다 배채로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아. 그래 네 놈이 나를 못하니. 호랑이는 너무도 분해서 땅에서 높이 뛰었습니다. 네 놈이 웬 놈이든 이 어른님이 알 게 뭐냐. 입이 큰 물고기가 냉소했습니다. 고현놈아 그럼 나한테 저 모든 것을 똑똑히 알려주면 나는 밑에선 강물이 불어났을 때 아름드린 나무에 앉아있다가 하마터면 네 놈한테 먹힐 뻔한 어린 호랑이다. 네 놈은 나를 구해준 은인인 어구 할아버지도 해쳤지. 오늘 네 놈한테 핏값을 받으러 왔다. 말을 마친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입이 큰 물고기를 내리쳤습니다.
1: 네, 물고기가 쉽사리 물러갈까요?
0: 네, 입이 큰 물고기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날개 몸을 솟구치면서 순순히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흥, 네 놈이 감히 이 어른과 안가품 하다니 자신 있으면 덤벼봐라. 이래하여 호랑이와 입이 큰 물고기는 마침내 굉장히 싸움을 벌렸습니다. 한동안 싸움 끝에 아가리가 큰 물고기는 호랑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련한 호랑이놈아, 내가 이젠 한 사람만 더 잡아먹으면 압록강이 왕이 된다. 그 때문에 내가 무엇을 달라면 다 줄 테니 오늘을 어른님하고 더 겨루지 말고 싸움을 거두자. 물고기가 점점 맥이 지난 것을 보아낸 호랑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면 내가 달라는 것을 다 주겠다고? 흥, 네 놈은 왕이 되는 날이면 이 강, 아니 짐승과 사람은 더욱 살지 못할 것이다. 네 놈을 얼림수에 넘어갈 내가 아니다. 호랑이는 물고기 대가리를 벼락같이 내리쳤습니다. 아이쿠, 나 죽는다. 이놈아, 어디 두고 오자. 훗날 이 원수를 갚으러 다시 올 테다. 이렇게 고함을 치고 난 아가리가 큰 물고기는 퐁덕 물소를 내며 어느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강물에 물방울이 마구 튕길 뿐이었습니다.
1: 네, 물고기가 도망을 쳤군요.
0: 네, 뒤쫓아온 호랑이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자리를 뜨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아가리가 큰 물고기가 언제 뛰어 올라오는가 하고 두 눈이 멀도록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강물 속에서는 아무런 물고기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유유히 흘러가니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호랑이는 그만 작은 산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 이 산을 호산 점점 크게 부르면서 보기 좋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544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유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꽃을 받은 듯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꿈을 키웠기에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고향이 아닐까요? 우리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꿈을 꾸던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저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고향이 소화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룡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화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중국 광원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희 박사는 지금 무대 활동 가운데서 498원으로부터 598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였거든요. 여러분들 이 아직 가격 인상 전에 우대 활동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5각에 18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우리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도 돌출한 효과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698원으로부터 200원 이상 돼서 898원으로 된다고 하였는데요. 10각을 싸면 15각을 주는 우대 활동은 원 가격으로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698원에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0가게 15가게 되면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이제 천희 박사는 15가게 18가게 되면 한 가게 가격이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라면서 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지금 한각은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이 12각에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각의 가격은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그래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가 돼야 되지 겉으로 치료로서 치료 끝하게 되면 다시 또 1, 2년 지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더불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시력이 떨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제품 자체는 명사방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병 치료는 명사방이다. 이 정도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사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예, 저도 천희 박사 먹는 한다는데 너 1년 많이나 못 먹었어.
1: 아, 그랬어요. 예.
2: 예. 이거 먹은 원인이 저 다른 사람보다 신경이 특별하게 영민하다.
1: 아, 예.
2: 예. 녹이면서 하나 생각할 때면 두 개, 세 개 생각하고 말한다고. 예. 영신경이 예민했단 말입니다.
1: 예.
2: 나가서 조금만 이렇게 활동하고 같이 어울려놀자면 어지간한 말에도 자꾸
1: 자고 받죠.
2: 말입니다.
1: 예. 예. 그것도 병입니다. 병.
2: 예. 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속 이 가슴이 쪼이면 예. 그 가슴이 또 그러고 하고 예. 이 혈압도 높고 혈압 조절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가슴이 딱 더부룩 해가지고 소리는 심장이랑 뭐 병원에 가 검사하면 그게 뭐 질병이 아예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1: 그게 나타나지 않죠.
2: 예.
1: 근데 나는 감각으로만 나타나죠.
2: 예. 예. 근데 심장도 그래서 심장 간에 심장약을 계속 달고 있어도 안 되고 가슴이 더부룩 해서 소화도 안 돼가지고 예. 뭐 위에 대한 위에 약도 써보고 그랬는데 그게 잘 말 안 듣을 때다. 그러다가 전 이 천희 박사를 이게 내 우연히 방송 듣고 소리나 내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좀 옛날에도 무슨 사업상을로 많이 하고 이러니까
1: 신경 아 그래요?
2: 예. 예 다른 예. 사람보다 좀 이게 좀 예민한 줄이다 생각하고 내 이 천희 박사를 내 선택에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 예.
2: 이거 먹으면서 그렇게 잠이라 못 자고 용 힘들었는데 잠은 용 잘 잡니다.
1: 그 예민하니까 잠 자기 힘들어지죠.
2: 예. 예. 조그만 나가 활동하다 뭐 스트레스 받으면
1: 언제나 그거
2: 타고 예
1: 그거 예 헤매죠. 예.
2: 예 이래 뭐 하루도 아이고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잠 못 잤단 말입니다.
1: 예.
2: 이 기름에 가슴이 더부룩 하며 밥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던 게 이 천희 박사 가족이 밥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이 나가 활동하기도 영 편리합니다.
1: 그렇죠.
2: 이 어딘가 나 말도 그래서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리고 이 그 속에다 아예 담아둔단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는 이게 내 병에는 딱 맞는 것 같아서 예. 또 뭐 방송 들으니까 자꾸 값이 오른다 하는데 값이 오르기 전에 제 약이 좀 있긴 있는데 좀 더 배달받다고 그랬잖아요.
1: 예, 전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우수한 좋은 제품 자체니까 선택이 아주 준확합니다.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2: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도수재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선희 박사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예,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자꾸만 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래서 놀라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가 대단히 어지럽고 어떤 때는 막 그런 어림칙이 난다 말입니다. 자꾸만.
1: 예,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3: 예, 그래서 이 뭔가 뭐 놓고 위원회 가서 놓고 왔답니다. 예. 놓고 그래서 저 전속수 사람 많이 맞았습니다. 한 입원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잘났지 않던데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전이 박사를 복용했는데 확실히 어떤 일이 한 여덟 달 넘었었습니다. 나도.
1: 예.
3: 예, 이거 쓴 다음에는 확실히 이 심장이 후들후들하던 게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머리 어지름증이 아예 난다 말입니다.
1: 여덟 달 썼으면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 천희 박사는 확실히 심뇌혈관에는 확실히 제일 좋은 약 그런 게라 봅니다.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이제도 저 뭔가 뭐 값이 오른다는데 오르기 전에 나도 이 천희 박사를 더 자문 받자고 그랍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예. 믿고 쓰시겠다면 기본으로서 예.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청춘 미방이 덜 발견이니까 장수기라 하니까 이 제품 자체가 그만큼한 일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믿음이 가는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선택하는 게 잘 아주 좋은 선택으로 됐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가격 인상전의 가격으로 지금 나가게 돼 있으니까 예,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이 천이 박사 씨는 환자입니다. 저는 이 어전 단연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을 머리가 흩어머나고 머리가 그저에 막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한다면 그저 진저 못하고 머리 어림지 난다면 그저 빙빙 하늘이고 집이고 막 빙빙 돌아서 그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러베살 두고 받아 그런지 효과도 며칠 안 있을까 영 빠르지 않을까.
1: 그래요.
4: 이 예. 어림지 나던 것도 이렇고 혈압 조절이 잘 될까 예 다른 것보다도 잠잠 잘 자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놓거나 이 바보

0: 잘 먹고 하니까 몸이 부들고 있습니다.
1: 예, 심장과 뇌혈관에는 알아주는 제품으로서 널리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0: 예, 그리고도 예, 건망증 심하던 게 지금 경력이도 돌아오고 예, 그리고 맥이 오고 정신이 나고 예, 그 몸이 헷갈아집니다. 그렇게 예. 무겁던 게.
1: 그렇죠.
0: 거기다가 예, 반섭이나 낯섭에 지내 닫아서 그러던 게 최신 일을 한데 같이 지가 예, 또 효과 바릅니다.
1: 아, 그렇죠.
0: 아이 봐서 예, 예. 두 번 보고 어떤 때는 아이 보고도 자고 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난다.
1: 예.
0: 그래 놓은 효과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래 좋아질 지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
1: 아, 제품 선택이 우수하게 됐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가격 인상 전에 가격으로 지금 나가게 돼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기 바랍니다.
0: 네, 예, 좋은 약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우리 집에 집에 부위에 신체가 허약해가지고 계속 감기 자주 걸립니다.
1: 예.
3: 감기 걸리면 또 막 기침하고 감기 걸리면 한 달씩 막 가고 이러고 예. 또 폐 아이 좋아가지고 폐지종을 또 입원도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몸이 박수 허약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 소개해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세신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서너 달이 됐는데 영 효과가 확실하게 알기도 있습니다.
1: 그렇죠. 서너 달이면 확실하게 예. 알깁니다.
3: 예. 예. 그 몸이 허약해놓고 계속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리면 기가 너무 길고 기침하고 하던 게 지금 그거 한 일주일 정도 열흘 그거 이러면 낫고 옛날엔 땡디 알마든 근본 아이 됐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감기 자주 걸리고, 그러니까 또 맥이 없고, 그 다음에 식사를 잘못할까, 맥이 없고 할까, 밥맛이 없지, 소화도 잘 아야 된다.
1: 원기 부족입니다. 원기, 콤파치 예. 원기 부족입니다. 예, 예.
3: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한국말로 말하면, 로우동파의 술한 맛.
1: 그렇죠.
3: 술한데 없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뭐, 그래. 또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해서 또, 또 체내센도 있고 해서 또, 시시미로가 따당이, 워낙 황금 따당이라서, 예. 그것도 사서 좀 곁들여 쓰고 있으니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얘네 물어보시죠. 우리 사촌 시누이가 파킨스병 걸로 속인데 자꾸 머리도 떨고 발도 떨고 다리도 떨다 이런 환자들도 이런 약도 됩니까?
1: 그런 분들이 전이 박사하고 세신이로 합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전이 박사 이게가 신경기계 파킨스 질병이라는 게 낫지 않는 난치병에 속합니다. 잘 낫지 않는. 그래도 이게 지금 정도에서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3: 그래서 60대 중반입니다.
1: 60대인데 기름 아직 60이면 지금 말하면 한참 그저 중년인데
3: 그렇죠. 젊었지.
1: 뭐 젊었죠. 그러니까 천이 박사를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 그래. 지금 배달 가능하죠? 예?
1: 가능합니다. 좋기는 두 가지로 세신이로 끝이 배합하면 더 좋은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데는 그런 분들이 기본으로서 콤파트하고 관련이 많고 여기 32가지 중약제 기를 올려줘야 되지 거저 가지고서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희 박사는 신경 조절을 해주는 데는 모든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그 이게 주약의 신경 그 문란을 조절해주는 그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두 가지 배합하면 좋은데 천희 박사를 먼저 선택하든지 두 가지 배합하든지 이런 것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세심 일어로 전후 다섯 달 썼습니다.
1: 예.
5: 허전 차수 할날 밤에 한때 여섯 번 보니까 온밤 쉬지 못할까 예. 그도 맥이 없고 피곤하고 예. 밤에 잔 것 같지 않아서 예. 영 피곤했습니다. 결국도 그냥 사파에 나게도 예. 누워 쉬고 맥이 없고 이랬댔는데 이 세심 일어로 쓴 다음에 우선은 소변 차수 두 번밖에 안 보고 소변이 거품이 그리 세게 나가던 게 우선은 거품이랑 이렇습니다. 다섯 달 쓰고 나서
1: 예, 그렇죠. 예예 예. 다섯 달 예. 썼으면 확실한 예. 효과성은 볼 때가 됐습니다.
5: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무릎관절도 맥였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던 이 증상도 좋아지고 신기하게 이 세심 1호로 썼는데 밤낮이 도와줬습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5: 담낭 만날 리담 데려다 가서 예, 지구터 섞어 잡쌌는데 이거 한 다음에 담낭이 옆구리 아프다든지 그게 없어지고 맥이 나고 예, 이 세심이로 예, 그리고 또 예, 식사를 조금씩 했는데 이게 위도 돕아줬대다 예,
1: 예 그렇죠. 식사도. 예, 전면적으로 예. 좋아집니다. 예. 예.
5: 그것도 선이 좋아지니까나 오장육부에
1: 오장이 좋아지게 따라서 좋아지게
5: 예,
1: 되었습니다.
5: 오장이 따라 예. 좋아진다.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우선은 70 넘었으니까나 좀 오래 써야 된다 말입니다. 한번 콩팥이 망가지면 또
1: 돌아오기 힘들죠.
5: 예, 재발한다 예. 말입니다. 그렇죠. 계속 오래 쓰려고 예, 값이 오르기 전에 오늘 이 세신 1호로 배달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그렇게 하시오. 아주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특수한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녹혈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전녹근하고 32가지 진기중약제로 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콩팥을 위주로 해서 오장을 든든하게 하고 간을 도와주게 되고 소화공동, 호흡계통 그리고 전면적으로서 뭐 우리가 불편한 점들을 풀어주는 데서는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가 세신 1호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신 1호의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기혈을 보충해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조혈 공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혈 공능이 젊었을 때처럼 그런 씩씩하게 새로운 피가 콸콸 솟아나오고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혈 보충을 해주면서 콩팥이 양을 돋아주는 차원에서 부선종양 해줍니다. 콩팥이 든든해야 오장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면서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허리 다리가 시클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 외에 혈소판 감소증을 비롯해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본 제품 세신리로가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전녹근이라는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 지금 사슴포로 인해서 우리가 접촉하기 어렵지만 해도 이때만 해도 이런 제품은 특수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허가를 맡아야만이 여기에 쓸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이래서 사슴이 전반은 부선종양 해주고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특별한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황차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32가지 중약제는 간을 도와주고 콩팥을 도와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추위를 몰아내고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그 후루바 같은 성분 자체는 혈당을 조절해주고 소화공능을 촉진해주고 모든 염증을 제거해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며 여기에 포함된 성분 천샹이라서는 치명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상적인 이런 그 조합으로 되어 있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 1호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세신 1호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밤에 살 때도 뭐 더 벗은 신고 자거나 오유

0: 하더라도 속 안에다 또 성례복 입고 오열을 놔야 되거나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여기 한을 몰아내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한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에 많은 성분들 가운데서는 건비 익기 역할하는 그 닦은 백술이라든지 백출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바이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지황계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설사를 하거나 여기에 천실은 천실이라는 성분 자체는 건파체를 도와주면서 쉽게 설사를 하거나 100태 이상이 생기거나 여성들 가운데서는 이런 것도 해결해주고 맥동이라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폐를 유난하게 하면서 호흡계통에 충분하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완성하게끔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동이라 성분 자체는 우리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불을 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여기에 룬창 통변해주는 수호양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 보게 되면 부선종양 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공능을 쳐주는 저실자라는 성분 자체는 감각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력이 올라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종합으로 이렇게 좋은 그 효과를 보기는 드문데 종합적으로 좋아진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세신이라는 것은 콤팥을 씻어주는 젤이라는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단순 콤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콤팥은 심장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런 혈액은 몽땅 콤팥에 들어가서 뇌과가 돼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노폐물과 독성물질은 뭐 뇌도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피가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전달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콤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신주골 신주수 골격도 든든해지고 계속 소리나던 것도 해결받고 그 외에 지금 소변도 잘 통하고 하루 저녁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다 보게 되면 밤잠은 거의 풀치게 된 것이 아니라 못 잘 정도로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선희 박사 지금 뭐니까 사과하고 그런다. 우리 네. 지금 친구 지금 나왔는데 지금 우리 같이 사과하고 그런다. 그래, 나는 한 2년 거의 먹습니다.
0: 선희. 너무 우수한 제품 선택을
2: 했죠. 피부도 좋아지고 맥도 나지 밥을 잘 먹지.
0: 심장과 내 혈관이 우수하죠.
2: 예, 예. 그래도 또 가슴 답답한 것도 나지.
0: 그렇죠.
2: 고무 심장약은 난 내가 다 아예 먹습니다. 나 예. 이걸로 이래서 여름이 더워도
0: 예.
2: 어느 얼마도 없으니까 그래도 최소화 갔다 와도 그래서 어떤 아이 갔다 오. 너무 좋습니다. 싸다고 그랬다 오늘.
0: 모든 공능을 새롭게 회복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천이박사입니다. 중코맨의 원사의 처방이고 지금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고기술 산업 항목에서 국가행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2: 그렇습니다.
0: 국가고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새로운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그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해도 그 신노시갈 회의가 양천공 20인의 미국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2: 맞습니다.
0: 추천하는 이런 항목에 속하니까 시름 넣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노벨상 두 번 받았다.
0: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고 인정하니까.
2: 맞습니다.
0: 그렇죠. 예.
2: 네,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정춘미마의 발견이고 장수기에 속한다 할 때는 그만한 도리가 충분하게 여기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치부치료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중풍 후유증 환자가 심장 그런 집어치리 여치 않고 중풍 후유증 환자가 네. 10년 루이가 해결된 이런 좋은 제품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6월 24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6번째 시간입니다.

0: 장계석이 세력을 날로 키워가자 오기빈은 무척 마음이 쓰였다. 사실 그는 1928년 사군이 실패하자 장계석한테 붙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장계석은 사군을 사로 개편하고 사장이었던 그를 의료장으로 내려보냈다. 그러고는 오기위가 속한 사더러 의창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한 뒤에 무한을 지날 때 신복을 시켜 무장을 해제하려 하였다. 그런데 소식이 새어나가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 그는 장계석을 떠나 다시 장발육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장계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1931년 그는 오기비가 부대를 거느리고 류주에 주둔하고 있을 때 또 한 번 수를 쌌다. 동북에 가서 마점산의 항의를 도우라며 오기비가 광서를 떠나 호남으로 가도록 만든 다음 하건에게 몰래 오기비를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오기비는 이간을 붙이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는 무척 뛰어났다. 그는 말주변에 좋은 부하를 하건에게 보내 장계석의 말을 따른다면 두 쪽 다 손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헌데 이수가 제대로 먹혀들었다. 하건은 오기비를 해치지 않고 되려 은전만냥을 노자로 쓰라며 쥐어보냈다. 이것은 오기비의 분투 역사에서 배워난 성과였다. 하지만 성과는 성과일 뿐 힘없는 상관을 업고서는 무엇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장계석에게 투항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다행히 장계석의 마음을 사게 됐다. 그 자리에서 군비 5만 원을 얻었고 사사를 사군으로 되돌려 군장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 대가로 공산군을 토벌하는 전쟁에 나서야 했다. 오기위는 강서 소베트 구역에 들어가서야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 그 어떤 적과 맞서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적수는 요달리 완강할 뿐만 아니라 종잡을 수가 없었다. 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마음을 푹 놓고 있으면 또 갑자기 사방에서 들이닥쳐 옴짝달싹 못하게 하였다. 그는 3차와 4차 포위 토벌에서 4면 4, 군이면 군이 공산군에게 동체로 섬멸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됐다. 지금 거느리고 온 59사도 한번 섬멸돼 다시 편성하느라 품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모른다. 홍군과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빠질지 모르는 함정을 앞둔 채 걷는 것과 같았다. 이번에도 서둘러 준위로 증문을 온 참이어서 반드시 신중해야 하였다. 우리 참모는 왕결일의 승용차를 타고 앞에 나가 시내를 한 바퀴 빙 돌고는 산에 올라가 시가지를 내려다본 뒤에 돌아왔다.
1: 보고드립니다. 준위 새 도시는 어디나 붉은기가 꽂혀있었고 옛성은 총소리가 더 많은 것을 보아 공산군이 이미 준위를 점령한 것 같습니다.

0: 오기비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왕가리를 보며 웃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역에서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왕가리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애 같았다. 일성적의 고지가 두 개 있습니다. 홍화강과 로아산이라고 하는데 당장 그곳을 점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싸우기가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건 내가 잘 안다니까. 홍문하고 싸울 때는 서두르는 건 그물이야. 부드럽지만은 뼈 있는 말투였다. 저도 홍군과 싸워보았습니다. 지난해 소국이 여길 지나간 적이 있지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 이번에는 홍군 주력 부대란 말일세. 오기비가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를 치더니 고개를 돌려온 낮이 깃덧붙였다. 자네 홍군이 주은이에서 회의를 열었다는데 알고 있나? 모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일은 알고 있겠지? 그야 물론 알지요.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야. 설악 총지휘관은 이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설쳤다네. 두 사람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눈치빠른 이참모가 일이 있다며 오기비를 불러내서 속삭였다. 왕가래를 말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장들이 그러는데 일 때는 지형이 안 좋아서 홍화강과 로아산을 점령하지 않고 있다가는 정작 홍군 오면은 위험할 거랍니다. 오기비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어 그는 들어와서 말했다. 아, 이렇게 합세. 노형이 어려운 걸음을 일으켰는데 내가 한계사를 거느리고 홍화강과 로아산을 공격하고 나머지 부대는 이 자리에 대기시켜놓겠네. 어떤가? 왕가래는 금세 얼굴이 활짝 개이었다. 하하, 역시 로형께서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왕가래는 인사를 하고는 방을 나왔다. 하지만 폭신한 승용차 의자에 몸을 기대는 순간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설악이 재정 수입을 차단해 부려서 군비가 바닥난 것이다. 이번 걸음에 오기위한테서 돈을 빌리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다. 그런데 첫 번째 목표부터 뒤틀어질 뻔하다 보니 거기에만 정신이 팔다가 그만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는 다시 오기위의 사령부로 차를 돌리었다. 에라, 지금 체면을 생각할 때는 아니지. 그는 문어구에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왕가렐은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오기위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 또 무슨 일인가? 오기위는 놀란 눈으로 잔뜩 굳은 왕가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노형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지금 저희 부대는 양식을 마련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기비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입니다. 막다른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어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군비를 받는 대로 꼭 갚겠습니다. 그 궁색한 모양을 보니 오기비는 옛일이 떠올랐다. 그는 통쾌하게 소원을 저으며 말했다.
1: 좋네. 5,000원을 빌려줄 테니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게.
0: 오기비는 곧장 자금 담당을 불러 5,000원을 내놓았다. 왕가리는 싱글벙글해서 돈을 받아들고는 서둘러 차용정서를 서주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면서는 어쩐지 속이 알짝지근해났다. 오랫동안 지켜온 동지를 설악이 차지하지만 않았다면 이처럼 빌어먹는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터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울컥해놨다. 이튿날 아침 오기비 부대는 홍화강과 루아산을 공격했다. 꼬박 6시간을 치열하게 싸웠는데 겨우 산허리까지 쳐들어갔을 뿐 더 공격할 수가 없었다. 오기비는 비행기 두 대를 불러 공격을 했지만은 홍화강과 로우아사를 지키는 홍군은 끔찍도 않아였다. 오기비는 당황해놨다. 오후 2시 오기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갑자기 리참모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0: 사령관님, 야단났습니다. 다른 홍군 부대가 우리 오른쪽 뒤에 이르렀습니다.
1: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나?
0: 홍문이 감은당과 남공산을 우회하여 들어왔습니다. 아랫사람 앞이라 애써 낯빛을 가다듬었지만은 오기비는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제게 그렇게 조심해라고 했는데 함정에 빠지다니. 마을 앞쪽에서는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1: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0: 오기비가 놀라서 물었다. 리 참모가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는데 다른 참모가 달려왔다.
2: 적들이 마을 북쪽까지 쳐들어왔습니다.
0: 오기비는 대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납게 소리를 쳤다.
1: 어서 막으라고 해라.
0: 참모가 부랴부랴 뛰어나갔다. 오기비는 망원경을 들고 뜰로 나갔다. 리 참모와 오이병들이 우르르 뒤따라 나갔다. 그는 마을 남쪽에 있는 나직한 고지에 서서 망원경으로 전세를 살피기 시작했다. 포성은 갈수록 커지었다. 중장포 북쪽의 유리한 지형은 이미 홍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오기위가 겁낸 것은 오른쪽으로 애들어온 적이었다. 앞에서 오는 적은 싸우다 도망칠 수는 있지만 뒤에서 오는 적이 애워싼다면 도망칠 길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사령관의 낯빛이 흐려지자 리참모는 망원경을 쥔 손마저 떨었다.
1: 빨리 결단을 내려해. 빨리.
0: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 후퇴를 해야 했다. 1분이라도 빨리 물러나면 그만큼 안전하고 1분이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위험하였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나중에 상급의 명분을 대기 위해서라도 당장 후퇴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남의 입에서 나와야 체면도 서고 뒤탈도 없을 터였다. 하지만 이 말을 누가 해줄 것인가? 참모장이나 부사령이 해주면 좋으련만은 누구도 오지 않았다. 곁에는 참모 두 사람과 호위병 수십 명밖에 없었다. 다른 측들은 모두 귀양에 남았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느릿느릿 말했다.
1: 다들 밖에지. 지금 공산군 주력부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주후는 종대는 너무 멀리 있어. 우리 94도 모레쯤에야 올 수가 있네. 게다가 적은 우리 뒤쪽을 애워싸고 조여오고 있다고. 어쩌면 좋겠나. 자네들 말해보게.
0: 오기비는 리참호한테서 눈길을 대지 않았다.
2: 사령관님, 이 싸움에서 즉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오랜 시간 오기비를 보조해온 리참모인이 옷사람의 속내를 이쯤이야 걷더니 짐작하고도 남았다.
1: 좋아. 자네 건의를 접수하기로 하지. 그렇게 하세.
0: 오기비는 리참모에게 퇴각 명령을 써서 곧장 부대에 알리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부랴부랴 돌아봐 사령부에 있는 짐을 챙기었다. 그는 서둘러 떠나려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주화기를 들고 설악한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설악은 불리하다면 조금 물러설 수는 있지만 절대 오강 남쪽 기슭으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오기비는 고분고분 대답하고는 수화기를 쾅 놓았다.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지었다.
2: 어서 가시죠, 사령관님. 귀양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처지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0: 리 참모는 오기위의 팔을 잡아 끌고 재빨리 승용차에 올랐다. 승용차는 오강 나루토 쪽으로 내달리었다. 오기위 부대가 오강 나루토에서 시월이 떨어진 도파수에 이르러 보니 취사도구를 맨 병사들과 후퇴하는 부대가 뒤엉켜 엉망이었다. 갑자기 뒷좌촌 홍군이 수화되는 총소리가 들리자 부대는 순식간에 끓는 기름에 물이라도 끼얹는 듯 발끈 뒤집히고 말았다. 서로 먼저 도망을 치려고 밀고 밟아서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0: 기위가 탄승용 차도 하필이면 이때 시동이 꺼져버리고 말았다. 오기위는 차에서 내려 호위병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병사들 속을 비집고 나아가 도망치었다. 호위병 수십 명이 도망가면서 욕을 퍼부었다.
1: 비켜 비켜 어서 비켜.

0: 때가 떠올랐다. 그때 새파란 홍군 전사 몇이 웩웩 소리를 지르며 뒤를 쫓아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포로가 될 뻔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지 않다. 다행히 힘이 장사 같은 호위병이 있어서 그를 끼고 내달리었다. 일행은 겨우 늦지 않게 오강나루터에 이르렀다. 강에는 오기비 부대가 건너오며 놓은 긴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만 건너면 더는 위험하지 않았다. 금방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목적도 이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안전한 곳으로 자신을 데려다 줄 다리를 눈앞에 두고 오기위는 그만 땅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었다. 호위병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쩌면 좋을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리참모가 다가가서 물었다.
1: 사령관님, 왜 거기 그러고 계십니까?
2: 아이고, 나 그냥 여기에서 그냥 죽겠네. 죽어.
0: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었다. 조금 전에 서락이 분명히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앞장서서 강을 건너다니. 장군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리참모가 금세 역문을 알아차리고 호위병들을 다그쳤다. 이놈들아, 그새 어리 빠져 뭘 하는 거야? 어서 사령관님을 부축해 강을 건너지 않고, 응? 그러자 덩치가 큰 산의 둘이 양쪽에서 오기위의 팔을 잡고 부교에 올랐다. 오기위는 싫은 듯이 잠시 버티다가 고분고분 오강 남쪽 기슭으로 건너갔다. 남쪽 기슭은 가파른 산비탈이었다. 오기위 일행이 산 허리에 올라 금방 숨을 돌리려고 앉았는데 강 건너에서 종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리었다. 홍군이 벌써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는 총을 쏘며 구함을 지르고 있었다. 산 아래 나루터에는 배전병들이 벌떼처럼 다리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진도되는 소리와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뒤죽박죽이었다. 이때 다리를 지키던 군관이 허겁지겁 달래와 헐떡거리며 물었다.
1: 사령관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3: 뭘 어쩌면 좋단 말인가?
1: 다리 말입니다. 다리 어쩌면 좋겠습니까?
0: 오기위가 버럭 화를 냈다.
3: 멍청한 자식,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그래, 우리가 몽땅 포로가 되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0: 얼마 뒤 강에서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소리가 울리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이어지더니 다리가 끊기었다.

장편소설 대장정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고 우리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꽃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 웃음이 모여 더 아름다운 레일이 됩니다. 김정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 내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이 참 좋은 날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례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상길, 임향자 가수가 부른 햇님처럼 웃읍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햇님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식 일태중이 문진보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식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둥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퇴직하기 전에는 영길시 요양원하고 조회병원에서 사업을 했는데 42여 년이라는 중이, 서이, 조이, 림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0: 네.
1: 우리 림상 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 심리스창이라는 대신율이 고르지 못한 이런 병증,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나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호흡계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 이런 병증,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의 기관지 천식, 인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지금 말이죠,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환자들로부터 장밋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그러면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소화계통하고 소화계통에 발생될 수 있는 병증들을 우리 알아봅시다. 소화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우리 인체 내부에서의 영양물질을 섭취하고 분해 흡수하는 이러한 말이죠, 계통인데, 또한 말이죠, 로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죄악에는 말이죠, 상소화도하고 하소화도로 나누는데, 상소화도로 놓고 본다 할 때 구강이라든가 인후식도의 위, 십이지장 이러한 부분들로 조성됐습니다. 하소화도라 할 경우에는

0: 서장이라든가 맹장에 그리고 결장, 직장, 한관 이러한 부분으로 조성됐는데 이외에도 또 소화선이 있습니다. 예. 타액선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이 선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들 그리고 담즙에 이러한 말이죠. 소화선에서 보게 되면 식물 중에 있는 지방이라든가 단백질, 탄수화물 이러한 것을 말이죠. 분해하는 이러한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소화계통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구강궤양이라든가 급성 만성 인후염이라든가 지금 또 하늘로 파뇨싱 수강염이라는 이런 질병이 있는데 식도염, 급성 만성 위염, 급성 만성 궤양, 이런 말이죠. 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이라는 질병들을 예로 들 수 있고 그리고 말이죠. 맹장염, 람미염이라고도 하는데 결장염, 직장염, 한관에 관계되는 일련의 질병, 쓰른죽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10명이면 9명 정도가 말이죠. 치질이 온다 하는 뜻인데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소화교통에 내가 문제가 발생했는가? 어떤 증세를 보일 때 이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소화불량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배가 붓고 특히 말이죠. 음식을 잡선 다음에는 이런 증세가 더 명확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배가 아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들마다 그 증세가 증상 표현이 좀 달라지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은은히 아플 때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하게 쥐통이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플 때 있습니다. 부위를 놓고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상복부에 어떤 분들은 하복부 더 심한 경우는 온근 배가 다 아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파나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 환자분들 말을 빈다게 되면 옆구리가 개화난다는데 시통에 이런 증상들이 동반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말이죠. 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메스꺼운 기운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은 변비증이라든가 혹은 복통설사하는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화계통에 먼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늘로 말하게 되면 판수안이라는 식후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싸우시니 지지는 것 같은 감을 느낄 때 있고 그리고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방구 하는데 방귀를 잘 낍니다. 그리고 소화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말이죠. 하지 못하게 되면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지장궤양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병증이 아주 말이죠. 심해지고 출혈 현상이 나타날 때는 말이죠. 하늘로 스시싱 슈크라는데 량이가 말이죠. 출혈 량이가 1000ml를 초과할 때는 말이죠. 이런 말이죠. 쇼크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이죠. 우리 제때 구급하지 못하게 되면 순환교통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소화교통 질병을 확진하지 못하고 제때 말이죠.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질식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질식현상을 보면 아주 그 위험한 병증인데 사전에 말이죠. 별런 말이죠.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말이죠. 발생합니다. 보통 보게 되면 출혈량이가 아주 커질 때 분사성 말이죠. 이 출혈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분사성 출혈을 말이죠. 우리 전대 진단하지 못하고 상관된 구급을 못하게 되면 질식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는 박윤덕 주인께 부탁합니다.
1: 어떤 정황입니까?
0: 예, 나는 예, 어린쥐도 세게 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던 게서 예, 그 약을 세 번 갖다 먹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부탁하려 합니다.
1: 예, 오전에 꼭 오십시오. 예.
0: 예, 고맙습니다. 예.
1: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저 관절과 허리 통증이 심했거든요.
1: 예.
3: 그래 심해서 그거 하다가서는 이제 아는 사람 소개로 이제 강철수 주임의사한테 침을 맞고 약을 먹었더니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3: 예, 그래 오늘 또 방문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아, 길타대원이시요?
1: 예. 네.
4: 아, 안녕하세요. 정함이에요. 그럼, 그, 강주민대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 환자인데.
1: 예.
4: 그냥 오늘도 좀 같이 숨도 맞고, 약을 가서 좋으사고, 소리.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4: 난 이따가 보니 경수병이라서 좀 고사합니다.
1: 예.
4: 발도 좀 부셔납니다. 근데 좀, 좀 많이 좋아 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예. 네. 그냥 오십시오. 예.
4: 내가 오늘 좀 가살게요.
1: 예, 예.
4: 약도 짓고, 그, 침도 좀 받았어요.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계됐습니다. 예.
4: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선생님, 저 저번에, 저번입니까, 박윤덕 교수님 약을 한 세 첩째 먹었습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하나는 예, 불면증이 있는데 그 약 먹을까 효과도 좋고
1: 예.
5: 찜다 여자 자꾸 뛰면서리
1: 예.
5: 못 자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옆구리도 아프고 좀 그래가지고 약을 재 먹은 게 효과 좋습니다.
1: 예.
5: 예, 그래서 한번 좀 더 먹을까 한번 좀 완전하게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오전에 오세요. 예.
5: 그리고 저희 친구도 소문 듣고 왕성에서 오겠다는데 됩니까?
1: 완전히 됩니다. 예. 일찍 예. 오랍시다. 네, 오전만 예. 문진하길래.
5: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나는 길태병원 강철수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예요.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아, 일을 못 나던 게 지금 일어날 수 있어 약간씩 지금 긁고 있어요.
1: 예예. 예.
6: 예, 그래서 오늘 더 가서 치료 받을까 해서 그래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그렇습니까?
1: 예예. 예,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7: 예, 저는 그러니까 위 아프고 밥 먹지 못해갖고 위경도 하고 소약도 한다 썼습니다.
1: 예, 예.
7: 예, 근데 소약 먹어도 위 아픈 것도 안 나고 해서 다른 데서 약 썼는데 우리 언니 소개로 길태중이 박정호 주임 만나서 그러니까 소약 빠져난다 해갖고 가가지고 저래 한 달 그러니까 전약 썼는데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1: 예.
7: 그래서 좀 소개하다고 떠나드렸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예. 그래가지고 너무 효과 좋아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 또 한 번 더 찾아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그냥 예. 오세요. 예. 연결되었습니다.
7: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저 박창호 선생님 저 환자인데요.
1: 예.
8: 이게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밥 먹으면 계속 트림하고
1: 예.
8: 그러니 뭐니까 그 방구도 세게 나가고 뭐니까 예, 어떤 때는 이 변비가 많이 올 때였습니다.
1: 예.
8: 아, 약을 두어 번 이렇게 썼는데 연기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8: 그래서 이렇게 또 예약하려고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8: 예, 감사합니다.
2: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세요.
1: 예.
9: 저는 그 길태 중이병원에 가서 그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예.
1: 예.

0: 그 비 아파서 예, 두께도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래. 그 최영미 선생 친구를 잘한다 해서래. 거기 가서 친구를 한 게 많이 나아졌어요.
1: 예, 예, 예.
0: 예,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또 가려고 갑니다. 예. 예약
1: 예. 드립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뭔가 수고하십니다. 나는 예, 그 길태중이 병보일러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하에 박상호 선생인데 주약에 내 지금 예, 소화형 아이됐다 말입니다.
1: 예.
3: 거기 가서 내 예, 두 번 약을 제다 먹었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 약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많이 나섰습니다. 예. 많이 나서서 얻어먹는 것도 많이 회복되고 이랬는데 나는 예, 지금 다른 데는 크게 모르겠는데 소화 이게 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 어떨지겐 좀 예, 설사 좀 나갈까 합니다.
1: 예. 예.
3: 그러니까 얘네 지금 생음식을 우리 좀 먹자 그 뭡니까.
1: 예.
3: 근데 조금 예, 그 증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같이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이랬대다.
1: 그렇죠. 예, 예.
3: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내 지금 예, 이 소화는 낫지만 또 이 설사 그거 좀 가서 보이려고.
1: 예, 예.
3: 박상호 선생 오늘 아침에 주야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3: 예, 예. 지금 내 인사 가서 그랬습니다.
1: 예.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예.
4: 네, 저는 용성에 있는데요.
1: 예.
4: 그런데 내, 예, 내 몸은 저 무슨 인간이다. 그, 좀, 주사기 그, 소화했더니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긴다. 위도 아프고 좀 무슨 거 잘못 먹으면 설사 나가지고.
1: 예.
4: 내가 어떤 때는 좀 먹으면 위가 턱으로 가고 예. 그래서 좀 냉증도 자꾸 올라. 이래서 저번에 그 방송을 통해서 내 그 길태중이병원에가 약을 줘봤습니다.
1: 예. 어느 선생 보였습니까?
4: 그 누군가 그 박창호 선생.
1: 예예예. 예.
4: 하는데 근데 그 일주일씩 줘와서 내 먹었는데 상당히 그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4: 네, 그, 오늘도 지금 이제 한 첩이 남았는데, 그래서 예. 오늘 또 다시 길태중이병원에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박정호 선생님 오늘이.
1: 예, 예, 적응합니다. 예, 그냥 예, 오시면 예, 됩니다.
4: 수고하시게.
1: 예,
4: 예. 예. 수고하시오.
1: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4: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괜찮습니까?
1: 네. 예, 맞습니다.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5: 이제 잠은 하려고 그럽니다.
1: 예.
5: 미국에 있는데 선생님이 다리하고 신 아래 다리하고 이 신다리에 쥐가 올라오는데 그 무슨 원인입니까?
1: 이게 중요하게서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깐주진이라고 예, 예 진이라기는 힘줄에 예, 심옥이라고 해라도 좋습니다. 이 중요하게서 예, 이 간이가 약한 분들이 예, 그 쥐가 자주 올라옵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때는 말이죠. 예, 딱 어디 말이죠. 예, 진단을 붙이기 바쁜데 이 말이죠. 간을 자양해야 예, 그 쥐가 오는 말이죠. 증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5: 그래서 간과 관리 관과에서
1: 예, 그 서예에서 말하는 간염이라 이런 뜻은 아닌데 예. 예, 간이라는 거는 우리 중약에서 장수에 혈을 보관하는 이런 장입니다. 예. 이 예. 혈이가 말이죠. 예, 부족해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5: 예, 그렇습니까?
1: 예, 꼭 이거는 중이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 그렇지 예. 않으면 효과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5: 그리고 선생님 또 한번 하나 더 하겠어요.
1: 예, 예.
5: 누가 예, 그럼 지금까 내 그 말에 하니까 자기 그거 먹어서 이렇다 그랬는데 그 뭔가 위성수 CR을
1: 예.
5: 그 위성수 DR을 그럼 지금 먹은 게 그럼 그 다리 지올란 게 낫더라고. 그거 뭔가
1: 예, 그 잡사선은 이렇는데 딱 그거 딱 자시면 딱 된다 이런 말을 하기는 바쁩니다.
5: 그렇습니까?
1: 예예예.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그게 길태중이 박윤덕 저기 주임님을 또 예약하다고 그랬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지럽고
1: 예,
6: 어지럽고 그다음에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1: 예.
6: 그리고 막 짜증이 나고 예,
1: 예.
6: 맥이 없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그.

0: 신경내과 이렇게 전문이 유명하다고 길태중이 박윤도 선생님이 소문났다 해서에
1: 예.
0: 그래서 전번 줄에 가서 중약 지라 먹었는데
1: 예.
0: 신경쇠약이랍대다에
1: 예.
0: 그래면서 이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한숨 사문합시다.
0: 예.
1: 머리가 쉬고 듣고 어지러운데, 어느 이사 선생님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0: 아, 지금의 소개라고 하는 박창원 선생을 찾으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2: 네. 예. 땅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오늘 좀 예약하라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0: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3: 그 박윤덕 선생님을 예약합니다.
0: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제가도 오늘 그 박찬호 선생한테 좀 예약 부탁합시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예, 저는 좀 유입 때문에 유입.
0: 예.
5: 그래서 좀 박찬호 선생한테 한번 보려고요. 그 친구한테 예. 소문 들어가지고.
0: 예. 전화드렸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됐습니다. 예.
5: 예, 박찬호 선생한테.
0: 예, 예.
5: 오전에 가면 되겠지.
0: 예, 오전 오후 다 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또, 예, 변비증으로, 예, 고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변비증은, 예,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겠는데, 예, 제때 말이죠, 예,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어째서 이렇게 변비가 있는데 면역력과 관계 있는가? 우리 장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예, 독소를 말이죠, 예, 배출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변비증으로 인해서, 예, 장도 내부에 있는 독소가 말이죠, 예, 빠져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에 말이죠. 고여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염증이라든가 감염될 기회가 말이죠. 다른 분에 비해서 많아집니다. 그리고 모종 인소로 인해서 예, 심리적인 말이죠. 문제가 산생될 수 있습니다. 예, 항상 예, 뒤가 무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기분이 좋지 못하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우울증을 말죠. 우울증으로 고생하거나, 예, 불안장애로 고생하거나, 예, 이러한 말죠. 예,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특히 여성분들에게, 예, 주의를 불러 일으켜야 되겠는데요. 예, 미용하고도 관계됩니다. 이 변비증이.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예, 독소를 말죠. 예, 제때제때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동년배에 비해서 말죠. 일찍이 말죠. 스와일러, 예.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용에 말죠. 예, 관계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합니다. 예. 예, 뭔가 고혈압이라든가, 예. 혹은 관심병이라든가.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예, 화장실에 가서, 예, 기운을 쓴단 말입니다. 예, 힘을 쓴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압이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증가되면서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이 말이죠. 원래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병증들이 어떻습니까? 악화된단 말입니다. 네.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2: 그렇죠.
0: 예? 그리고, 예, 장기간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0: 하는 것이 높지 않다 하지만 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장암에.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꼭 병원에 오셔서 중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인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1: 네, 얘기하세요.
0: 말씀하세요.
2: 선생님 배우자고 그랬는데.
0: 예?
2: 원장 선생님.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예, 허리 아픈데 먼저 보냈지 잘 맞았습니다. 예.
0: 예.
2: 요, 화장이 저리고.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2: 예.
1: 네.
2: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0: 그리고 예, 우리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입니다. 배가 불어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예. 하나는 증상이기도 하고 하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소화계통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말이죠. 진찰할 때 말이죠. 배를 두드려보는 이런 커전이라 합니다. 예. 이때 보게 되면 또 체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분적으로 예, 배가 붓고 심할 때는 엉근 배가 다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배가 붓는 이 말이죠 현상들을 보게 되면 체질하고도 또 관계될 때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이야기에 태아민, 소민, 태양인, 소양인 이런 체질로 나누는데 특히 우리 태아민 체질을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음식을 삽수는 이 속도가 말이죠 너무 빠릅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다음을 하려고 합니다.
0: 예, 예, 말씀 드세요.
3: 아, 저기, 아이, 계속 대변이 붓고, 예.
0: 예.
3: 장기적으로 그 대변이 붓고, 그 다음에는 배 붓고, 예.
0: 그렇죠.
3: 그리고 밥맛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0: 그렇죠.
3: 전번에 그, 박선생들 한번 그 박창호가
0: 예예예예그
3: 박창호 주임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점약 쓰는데 좀 낯선 것 같습니다 그래
0: 예예 예.
3: 그래서 오늘 좀 한번 더 가려고 선요
0: 예예 예. 그냥 오십시오
3: 예
0: 이게 다 됐습니다
3: 예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예
3: 예, 그럼 감사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그러니까 예 음식을 잡수는 속도가 너무 빠른 분들이 말죠 예 예, 이 말이죠. 배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예, 위장도에 말이죠. 기가 산생되는 비율이 높을 때 예, 또 말이죠. 배가 잘 붓습니다. 그리고 예, 예, 우리 중요하게 말이죠. 폐위 다장샹별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폐당 공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붓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꼭 병원에 오셔서 무슨 원인으로 배가 붓는가 꼭 말이죠. 알아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렉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장소로 이전한 연결수상시장에는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온갖 음식향이 풍깁니다. 이곳에서 남망의 작은 만둣국이 연면의 시원한 국물과 만나고 전통 조선족 풍미가 다른 조리 기법과 융합되며 전국 각지 식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식을 함께 맛봅니다.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특색 음식들은 혀끝의 향연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장대의 온기와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연결수상시장은 활기찬 모습입니다. 갖가지 특색 음식들이 펼쳐진 가운데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신선하고 향긋해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철판 볶음밥은 뜨거운 김을 내뿜고 찰떡과 순대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합니다. 남북 풍미와 민족 특색이 이곳에서 서로 어우러지며 조화롭게 공생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작은 만둣국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옛 수상시장에서 거의 16년간 영업해왔습니다. 경영주 소개에 따르면 새 장소로 옮긴 뒤 손님이 평소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수상시장에서 16년 동안 영업해온 이 작은 만둣국 가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이자 남북 음식 문화가 어우러진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경영주 손혜민의 본적은 아닙니다. 그는 연길에 뿌리 내리고 가정을 이루며 사업을 일떠시오는 과정에서 남방 작은 만둣국의 섬세한 식감과 연변 사람들이 시원한 국물을 즐기는 음식 습관을 결합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만둣국 한 그릇으로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손예민입니다. 처음에는 현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현지 손님들이 틱톡에서 우리 가게를 소개하면서 지금은 외지 손님들도 우리 집에 작은 만둣국을 먹으러 옵니다. 새 시장으로 옮긴 후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만둣국 같은 메뉴도 늘었는데 아주 잘 팔립니다. 손예민은 아내와 딸에게 작은 만두를 빚는 일을 전담시키고 주문에 따라 조리를 하면서 갓 살만의 맛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의 품질도 시종 한결같습니다. 이처럼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작은 만둣국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경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이곳의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먹어보면 더 신선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변 음식은 자체 특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용성도 아주 강합니다. 전국 각지 음식을 아우르면서도 연변 특색과 결합해 전국 인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만둣국이 남북 풍미의 따뜻한 융합이라며 연변 특색 철판 볶음밥은 민족 풍미와 기타 조리법이 혁신적으로 만난 음식입니다. 요리사는 작은 주걱 두 개를 능숙하게 들고 철판 위에서 민첩하게 음식을 볶습니다. 소고기 완자, 치즈, 참치, 김치 등 어떤 식재료든 밥과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작은 주걱이 철판과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교향곡이 시장에 울려 퍼지자 식객들이 몰려들어 조리 과정을 지켜봅니다. 연결 수상시장 상인 박광림입니다. 김치 볶음밥과 연변 소고기 볶음밥입니다. 연변 음식은 줄곧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창업한 박광림 부부는 연길의 도시 변화와 시장 발전을 직접 지켜보는 한편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고향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시장 환경과 우수한 창업 정책으로 귀향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상인 라금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 시장 건물을 지어주어 위생 환경이 좋아졌고 손님들도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고객들도 만족하고 우리 상가 경영주들도 만족합니다.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기를 찾아오길 바랍니다. 시장은 승격되고 인정은 더 짙어졌습니다. 장태의 활기와 독특하고 소박한 변경 풍정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잇따라 명성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유대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따뜻한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답게 건네는 인사와 그냥 맛보라며 내미는 음식은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현장에서 볶아내는 철판 볶음밥은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관광객들은 몰입식으로 연길 음식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이 변경도시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령 관광객 리흔입니다. 예전에 다른 지방에서는 모두 달걀 볶음밥만 먹어봤고 이런 김치 볶음밥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음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대령 관광객 준혜사입니다. 장터 활기가 아주 짙습니다. 연변 사람들은 특별히 열정적이며 위생 면에서도 아주 안심됩니다. 두 손 가득 들고 돌아갑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다음에는 함께 자가용차를 몰고 다시 연변에 오겠습니다. 연결 수상시장에서 온갖 풍미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는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전국 각지 여러 민족 대중은 같은 아침 시장을 함께 돌아보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물을 함께 맛봅니다. 혀끝에서 일어난 공감은 마음속에 공통인식으로 승화되고 전면 교류와 심정융합 속에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정이 혈맥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래 실물경제 강화의 경제기반 다지자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는 나라의 근본이자 강국의 기반입니다. 공업은 실물경제의 핵심 버팀목으로서 장성세를 유지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발전을 촉진시키는 바닥짐, 동력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연변 공업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전조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고 증가율이 전성 평균보다 17.3%포인트 높았으며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0.4% 늘어났고 증가율은 전성 평균보다 11.6%포인트 높았으며 전성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업 증가율의 상승세는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버팀목으로 삼아 연변 특색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힘과 에너지를 축적한 결과입니다. 올 상반기 전주 공업 분야의 7개 중점 업종 중 방직 복장업, 광산 가공업, 식품 가공업, 연초 제품업, 에너지 생산 공급업 등 5대 산업 생산액은 장성세를 유지해 공업경제 고속장성의 견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업발전의 저력은 전통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전환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육성하는 데서 옵니다. 올 상반기 우리수는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산업기반 재구성과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생산액이 10억 원 이상인 전조 12개 기업이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과 증가치 장성에 대한 기여율이 각각 5.3%와 3.4%에 달하면서 공업 핵심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공업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강하면 지역도 강해집니다. 단계적 발전 시점에서 전조 상하는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실천으로 공업 기반을 단단히 다시고 혁신적인 돌파로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공업 경제 선두 우세를 공고히 하고 전조 공업 경제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함으로써 신시대 동북 전면 진흥에서 공업 담당을 짊어지고 변강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0: 룡정시 중점 문화관광 대상인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가 4일에 개원했습니다. 이 대상은 현지 특색 민속 자원이 입각해 무형문화재 전시, 민속 공연, 레저 휴가,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일체화한 몰입식 문화관광 종합체를 조성했습니다. 휴가구는 일련의 특색 활동을 통해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룡정, 나아가 우리조 관광산업 발전과 향촌 전면 진흥에 새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개원식에 참가한 귀빈들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 현판을 함께 제막했습니다. 이어 귀빈들과 관광객들은 휴가구 민속 상업 거리, 무형문화재 체험구역, 산 중턱 민박 등을 참관했습니다. 이들은 경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휴가구 내 조선족 건축과 민속 경영 모식 특색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조선족 민속 문화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주민 정소매입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오늘 사람이 좀 많고 햇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우리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고장의 민족 풍정을 제대로 체험하고 뒤쪽의 건축물들도 구경하려 합니다. 백상 관광객 정염합니다. 저와 가족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해 한 번 왔을 때는 이곳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완공됐다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와보니 현지 주민들이 특별히 열정적이었고 조선족 풍정과 문화 전통, 건축 설계도 모두 마음에 듭니다. 개원 당일 휴가구 전역에서 민속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문예 골간들과 전문 예술 단체들은 조선족 가물을 선보였고 휴가군의 민속 NPC들은 거리를 따라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 창작자들과 현지 희극 배우들은 현장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을 보여줬습니다. 음식 시장과 무형문화재 체험 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찰떡과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현지 농특산물과 조선족 수공예품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돼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개원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휴가구에서는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꽃불을 터뜨리게 됩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룡정시가 연변에 조선족 민속문화자원 우세에 입각해 문화관광융합 및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한 본보기 대상입니다. 휴가구가 정식 운행됨에 따라 현지 민박, 음식, 수공예, 농산물 판매 등 산업사슬의 상하단이 연동해 발전하고 대중의 취업, 창업 경로가 넓어지며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성점이 육성될 전망입니다. 연변 성청 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 중송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제품을 내놓으려 합니다. 여름철에는 민속관광과 견학체험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개인전용 온천욕장과 빙설오락을 발전시켜 북방 풍경구의 비수기와 성수기 불균형 난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주변 과수원 향진과 연동해 문화관광, 농업, 향촌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연면의 민족 단결과 향촌지능 시범 문화관광 관광 새 명함을 조성하려 합니다.
1: 2026년 연변주 및 연길시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 신혼 소용수업 가동식이 4일 연길시 민정국에서 거행됐습니다. 주 분열연합회와 주 민정국에서 주최한 활동에 신혼부부 5쌍과 정령기 청년대표 60명이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신혼부부들은 결혼 서약을 대독했고 관련 지도일꾼들이 신혼부부들에게 관련 물품과 서적을 증정했습니다. 이어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림하화, 주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리영이 부부 화목, 효로 애친의 우수한 가풍을 들려주면서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며 함께 건설하고 나누는 문명 가정 리념을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신혼 소형 수업을 개설해 부부간 소통 방식, 신분 전환, 올바른 혼인 출산 관념 등 실용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연길 주민 김홍흠입니다. 신혼부부로 이번 신혼 소형 수업 가동식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정을 나누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우수한 가풍을 전승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본받으렵니다. 이제 주 및 연결시의 분열연합회 민정부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를 계속 심화해 가풍 선전 강연, 혼인 심리 상담, 혼인 출산 과학 지식 보급 등 계열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0: 연결시 공항구 교통관리대대에서는 일전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구 각 가도 사회구역과 연합해 도시구역 전역에서 소유주 불명차와 폐기차 집중정돈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방치된 차가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통행로를 막으며 안전 우환을 초래하는 등 민생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도시 주차 질서를 규범화하고 도시 환경 품질을 일층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장기간 세워져 차체가 녹슬고 바퀴가 파손된 차들은 주민 주거단지, 상권 보행로, 소방 통로와 공공 녹지를 장기간 차지해왔습니다. 이는 부족한 공공주차 자원을 잠식하고 주민들의 일상 출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낡은 차체로 인해 자연 발화 위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답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여러 부문이 연동해 전역 조사, 분류 처리, 장기 효과 관리 통제를 포함한 정돈 방안을 내왔습니다. 이번 정돈은 먼저 조사에 고지하고 그 후 법에 따라 견인하는 집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자소유주와 연락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된 차에 대해서는 집법률꾼들이 현장 증거를 확보한 뒤 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장소로 통일적으로 견인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각종 소유주 불명 차와 폐기차 1,276대를 조사하고 100

0: 16대를 폐차 처리했으며 차 소유주들을 설득해 검사 기한이 지났거나 도로를 점용해 주차한 차 700여 대를 옮기겠습니다. 이로써 수백 개의 공공주차 자리가 다시 리용되게 됐고 도로 통행과 단지 주거 환경도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1: 연결시 문화예술계 련합회와 손에 손잡고 예술단은 7월 31일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를 찾아 민족 특색이 짙은 문예 공연을 펼쳐 국방사업에 일생을 바친 부대 리퇴직 간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조선족 무형문화재 무용인 아박춤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남성 독창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어머니께 무용 진달래가 만개한 곳, 실황송 영웅 등 종목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 퇴직간부 왕림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열렬한 환영과 감사를 표합니다. 배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색다른 백현 만개점 민생혜택 주제 생방송이 일전 연결 백화상점에서 펼쳐졌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백현 만개점 민생혜택 사업을 질선으로 혁신적인 금융봉사 모식을 통해 현역 소비 여러 분의 금융활수를 정확히 공급하고 연변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담바 생방송실에 의탁해 축구 경기 열기와 본지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하고 온라인 흐름과 오프라인 연동을 통해 다양한 지불 우대가 대중에게 직접 전달되게 했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전속 분할 지불과 소비 즉시 우대를 통해 주민들의 소비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붉은 금열 브랜드를 핵심으로 현역 상권의 해민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신소비에 이르기까지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착실한 조치로 해민 성과를 천문만회에 전달하면서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 새 화폭을 펼쳐가는 데 금융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문화및관광청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에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각지 각 단위의 추천, 전문가 심사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명단을 공시합니다.
1: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문화예술연구중심에서 주관하는 한마음으로 노래하며 미래 향해 나아가 2026년 연변주 아리랑가요 대회가 8월 하순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0: 훈춘시 총공회에서는 훈춘시 제6회 청년 친목활동 미혼종업원 교류주제 운동회를 19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활동 지점은 훈촌 와스토크 활락섬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연변 인삼산업의 도약과 교통운수 분야 농촌도로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내용, 국민건강 15계획에 이어 리상과 신념은 공산당원의 정신적 칼슘 등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초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귀중한 물산이며 생태 보물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산업 기준이 부족하고 품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등 문제로 연면에 량질 인삼 자원이 산업 우세로 전환되지 못하는 발전 곤경에 처했습니다. 연면주 검사검측중심에서는 국가인삼로경제품 품질검사검측중심, 국가생물농약제품 품질검사검측중심, 국가식용균검사검측중심 3개 국자호 플랫폼을 바탕으로 20여 년의 실천에 비추어 기준 인솔로 토대를 다지고 과학연구로 난제를 해결하며 전반 국면을 활성화해 인삼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 전환 승격을 힘써 추동한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품질평가 기준은 산업 고품질 발전의 생명선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인삼은 경험에 의해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변주 검사검측중심 부주임 무륜붕은 연변 인삼산업 발전의 절약을 견정했습니다. 표준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해 인삼산업 규범화 발전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현재까지 연변주 검사검측중심은 44건 국가표준의 제정 및 수정을 주도했는데 그중 야생산삼, 홍삼, 생건삼 등 인삼 관련 기준이 33건으로 재배, 관리 보호, 원료 평가, 가공 생산, 등급 구분, 시장 유통, 품질 감독 관리를 아우르는 전체 사슬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중에는 야생, 산삼, 인공 번식, 보호 육성 조작 규정 등 국내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기준도 들어있습니다. 1년에 대표적인 국가표준이 착지되고 실시되면서 인삼 업종의 발전 구도를 완전히 재정립했습니다. 무림봉은 GB-T-18765 야생산삼평가 및 품질등급 분류 등 중요한 기준 실행을 표징으로 특등, 1등, 2등 야생산삼의 명확한 등급 구분과 평가 요구가 생기고 업종 감독 관리에 중요한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함으로써 접합삼, 공예삼 등 현상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인삼의 계량화 등급 확정, 품질에 따른 가격 확정, 참고 근거 보유 등을 실현해 장백산 인삼의 정통 가치가 시장과 소비자들로부터 폭넓게 인정을 받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은 연변 인삼산업 표준화 발전의 리정표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에 해당 중심은 국가표준 가운데 야생산삼의 정의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통해 인공재배 인삼씨를 숲에 뿌려 자라난 리마삼을 정식으로 산삼보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변경은 리마삼 산업의 규모화 발전 공간을 열어주었으며 산삼 재배업을 향한 사회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직접적으로 견인해 새로운 산업의 경주로가 마련됐습니다. 표준화 시스템 구축 면에서의 두드러진 기회에 힘입어 연면주 검사검측중심은 선후에 중국 표준혁신공헌상, 기림성 표준혁신공헌상 등 중요한 영예를 따냈습니다. 올해 4월 15일 전국 농약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소집한 국가표준현장심사회의가 산동성 청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연면주 검사검측중심의 제1초안 작성 단위로서 주도한 바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 원료약과 바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 과립제 두 가지 국가표준이 전문가조의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바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는 식물뿌리 선충 등 토양 전염병을 예방 치료하는 중요한 생물 농약입니다. 장기간 통일된 국가표준의 결핍으로 산업 발전, 시장 응용 및 품질 감독 관리에서 권위적인 기술적 의거가 부족해 국가표준 제정에 매우 필요하고 시급했습니다. 기준 제정 임무를 질높게 완수하기 위해 연면주 검사검측중심 기준초안 작성 소조는 선후에 산동초농, 사천금주 등 국내 중점 생물농약 생산기업에서 현장조사 연구를 통해 생산기술, 핵심 지표, 검측 방법 등 중요한 기술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업종의 의견과 건의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체계적인 시험, 검증, 서류 작성 보완 및 기술 통합을 거쳐 이 대상은 올해 3월 예정대로 표준 심사용 서류를 완수했습니다. 해당 대상의 관련 기존 재정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인삼 등 특색 작물 병충해 친환경 예방, 통제, 기술 기범 의거를 제공하고 화학 농약 사용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 인삼 제품의 품질 안전을 근원으로부터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변주 검사 검축 중심이 인삼 등 특색 산업 과학 연구 난관 공략과 기술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축소판입니다. 최근 연간 주 검사 검축 중심은 루게로 15건의 과학연구 과제를 전개하는데 그중 3건은 국가급 과제이고 11건은 성급 과제입니다. 또 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중 13편이 SCI에 수록됐으며 5개 국가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뛰어난 과학연구 성과로 산업 발전의 난점을 해소했습니다. 지난해 주 검사 검축 중심은 국제 권위 학술지인 미세화학저널 중국과학원 2구 비이농지수 5.1의 연속 3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고 남세농약 잔해물 검축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한 기질효과 방해 난제에 초점을 맞춰 두 종의 일라이 특의 정화제와 일종의 소수성 분석 보호제를 혁신적으로 설계해냈습니다. 연구대대에 따르면 이 새로운 재료들은 기질 효과를 낮추거나 차단해 농약 잔해물 검출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 검사 검축 중심에서 연구해낸 두 개의 인삼 사포닌 검측 기술 장치는 국가 실용신용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일종 인삼사포닌 추출 장치는 간을 왕복 회전 분리 기구를 제공하고 고체 액체 분리 능률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고순도 추출액을 취득할 수 있는 토대를 다졌습니다. 일종 인삼사포닌 순환식 분리 장치는 폐쇄고리 파쇄 선별 설계를 통해 기준 미달 과립의 자동 회수 재가공을 실현하고 원재료 리용률을 현저히 제고하는 등 인삼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을 위해 기술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과학연구는 논문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림봉은 주 검사 검측 중심은 지속적으로 인삼 등 특색 산업 발전의 걸림돌에 초점을 두고 보다 많은 과학연구 성과를 기술 동력 에너지로 전환시켜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버팀목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변주 검사검축중심에 조성된 국가인삼로경제품 품질검사검축중심의 5,000평방미터의 표준화 실험실에 들어서니 300여 대의 국내외 선진설비가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고급 공정사, 석사, 연구생 등 고차원 인재로 구성된 전문팀이 한창 바삐 돌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중국 질량인증, 중국 합격평가국가인증위원회, 농산물 질량안전검측기구 심사 등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검측중심이며 검측 대상은 인삼의 모든 지표를 포함해 토양 재배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품질 통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업계를 납득시킨 것은 이 중심이 제도 혁신 면에서의 참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견본 접수, 검사 분리 플러스 무작위 견본 검사 플러스 등급별 근무 배정 모식을 실행하고 산삼에 대한 감각기관 감정은 전 과정을 고화질로 녹화하며 감정의 전 과정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무림봉은 완벽한 내부 통제 기제를 구축해 견본 검사 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고객을 인기 고객과 신용불량 고객으로 구분하고 신용불량 고객에 대해 감정 봉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철규칙이 가져온 것은 업계의 좋은 평판이었습니다. 지난해 이 중심은 천여차의 인삼, 인삼 제품이 토양 견본 검측을 완수하고 산삼 50여만 개를 검사 감정했으며 산삼 검사 감정서 12만 부를 발급해 전국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업무는 13개의 성시와 지역을 복사하고 동인당, 호경여당, 동함춘당, 뇌윤산 등 유명 약품 기업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검측 보고의 권위성과 정밀도는 업종의 광범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긍정할 만한 점은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의 디지털화 봉사 면에서의 혁신입니다.

2024년 9월 이 중심은 심판 감정 증서를 사용해 국가 사물 인터넷 코드 표시 관리 중심과 접목시켰습니다. 전용 인쇄 시스템을 연구 개발한 후 3-6년이 매일 30개에서 5,000개로 형성됐습니다. 소비자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삼의 산지, 삼령, 등급, 검사 결과 등 전 생명주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심은 또 주동적으로 기층에 내려가 봉사하고 백산, 동화, 길림 등 주요 인삼 시장에 봉사소를 설립해 인삼 농가, 상인들의 검사 원가와 손실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과거에는 견본 검사를 하려면 몇백 킬로미터를 다녀야 했는데 지금은 집문 어구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힘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백산시의 한 인삼 재배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변주 검사 검축 중심의 국가 검사의 힘으로 산업 토대 구축하고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대상이 품질 강구 5년 기술 기구 봉사 고품질 발전 국가급 전형 사례에 성공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단행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고의 긍정을 받았지만 이 중심의 시선은 이미 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병래 원사 사업소와 협력을 심화해 산삼 등급 구분, 삼령 감정, 내재 성분 검증 및 공예삼 정밀 감별 등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삼 감정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해 인삼 검사 국가 대표팀을 만들고 산삼 감정 지능 보조 장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인공지능 기술과 전통 감각 기관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동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국 인삼로경 검사 검측의 선두주자로 될 뿐만 아니라 산업표준의 재성자, 기술혁신의 최권지, 브랜드 가치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모련봉은 말했습니다. 인삼의 신분 인정으로부터 한계 산업의 표준책에 이르기까지, 한 실험실의 기술 돌파로부터 전국 시장의 브랜드 신뢰에 이르기까지 연변주 검사 검축 중심은 20여 년의 시간을 들여 국자호 기술기구가 지방 특색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생동한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 사법보호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고인민법원 위책 공식 개정 소식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교육부, 민정부, 사법부, 공청단 주황, 전국 분열연합회, 중국 차세대 관심사업위원회는 공동으로 미성년자 사법보호사업에서 은발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때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의견은 미성년자 사법보호 실천 수요에 맞추어 퇴직한 동지들이 미성년자 사법보호 사업에 참여하는 전반적인 요구와 10가지 중점 사업을 명확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조사, 갈등 해결, 인민배심원 담당, 일부 소송활동 동반, 교육지도, 심리상담, 가정교육지도, 구조지원, 판결 후 회신, 법률선전 등이 포함됩니다. 의견은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문제 지향을 강화하며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건 및 인물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며 퇴직자들의 전문 특기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능력에 맞게 행동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 과제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견은 퇴직자가 미성년자 보호사업에 참여하는 절차를 규범하고 조직지도 강화, 사업기재 보완, 서비스 보장 강화, 경험 총화 중시 등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단계 각급 인민법원, 교육, 민정, 사법행정, 공청단, 분열연합회, 차세대 관심사업위원회 등 부문은 의견의 요구를 성실하게 리행하고 조건에 맞는 퇴직 인원들이 미성년자 사법보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여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전력으로 지원하고 은발의 힘으로 민족의 미래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영하회족 자치구 은천시에서 개최된 2026년 4호 농촌도로 건설, 관리, 유지, 보수와 운행이 잘된 농촌도로 고품질 발전 현장회의에서는 15기간 교통운수 분야는 정밀하고 질세 있는 건설, 유지, 보수 및 갱신, 개조, 안전성과 근성 향상, 봉사의 보편적 혜택 균등성, 심층적 융합 발전 등을 강조하면서 건설, 관리, 유지, 보수와 운행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정과 향후 한 시기 동안 교통운수 분야는 8개 면의 중점 사업을 들어주게 됩니다. 우선 농촌 도로망을 최적화 및 승격합니다. 계획의 실행을 들어주고 구역별 및 집단화 향촌 도로망 건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농촌 도로의 승격을 촉진하고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둘째, 농촌 도로의 유지 보수와 갱신 개조를 강화합니다. 도로 상황에 대한 자동화 검사와 평가를 강화하고 유지 보수와 갱신, 개조의 연결 및 실행을 심화하며 일반 도로의 시급한 갱신이 필요한 구간의 정비 및 향상 3년 행동을 다그치 추진합니다. 셋째, 농촌의 교통안전 보장을 강화합니다. 기반시설의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재해 예방 및 감소 능력을 증강하며 운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질 안전을 보장합니다. 넷째, 농촌 운수 봉쇄 질을 향상시킵니다. 농촌 여객 운수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행을 추진하고 도시 농촌 여객 운수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며 농촌의 물류 봉사망을 보완하고 농촌의 여객 화물 우편 융합 발전의 질적 향상과 능률 증대를 깊이 있게 추진합니다.

다섯째, 농촌도로의 업종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우수 중등 도로의 비율을 핵심으로 하는 동적 평가 기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법규와 정책을 보완하며 로장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자금 투입 보장을 강화합니다. 여섯째, 디지털화, 스마트화로 친환경 전환에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농촌도로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승격을 주동하고 농촌도로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다그칩니다. 일곱째, 농촌도로 전행의 시범, 견인 역할을 발휘시킵니다. 사후 농촌도로와 도시, 농촌, 교통운수의 일체화 시범 구축을 전개하고 교통강국 시범 건설을 추진하며 농촌도로에 대한 선정과 인도를 강화합니다. 여덟째, 향촌 전면 진흥의 추진을 위해 봉사합니다. 농촌 도로 시설의 봉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향촌 산업 발전을 위해 봉사해 농민 대중의 취업 및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힙니다.

일전의 공무원은 국민건강 15계획을 인쇄 발부해 15시기 건강중국 건설을 다그칠 때 대해 포착했습니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중국 특색 위생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으며 새 시대의 위생건강 사업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의료위생 발전 방식이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고 봉사체계가 질과 효益 향상에 더욱 중점을 두며 계획과 관리가 체계적 협동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함으로써 건강봉사의 균형성과 접근성 증강을 추동해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이끌며 건강에 유리한 생산생활 방식과 경제사회 발전 방식을 다그쳐 형성하고 국민 건강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건강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그에게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2030년이 이르러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의 제도 체계를 점차 구축하고 건강 촉진 정책의 제도 체계를 더욱 보완하며 중국 특세 기본 의료 위생 제도를 한층 보완합니다. 공공위생 안전보장 능력과 기층 질병 예방 치료 및 건강관리 능력을 뚜렷하게 향상시키고 의료위생의 자원 배치를 더욱 최적화하며 다차원 의료보장 체계를 한층 보완합니다. 인민의 생명 건강을 위한 교육, 과학기술, 인재 일체화 발전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세계 전통의학 발전에서의 중국의 선도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건강중국 건설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1인당 평균 기대 수명을 80세에 도달하도록 하며 주요 건강 지표가 고소득 국가 수준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2035년 건강 중국의 실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에게서는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전주기 건강봉사 최적화 고수준 위생건강 안전장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우수하고 효율적인 통합형 의료위생봉사 체계를 진일보 보완 위생건강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힘써 육성 건강중심의 고효율 관리를 심층적 추진 등 다섯 개 분야를 둘러싸고 24가지의 중점과업을 포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품질 건강봉사, 고수준 위생건강안전, 위생건강봉사체계 현대화 건설, 인민 생명건강 관련 중대혁신, 공립병원 개혁과 고품질 발전 등 중대공정위 프로젝트와 15시기 의료위생자원배치 지도원칙을 제기했습니다. 또 교육에서는 위생건강사업의 전 과정과 각 방면에 대한 당의 령도를 관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건강중국 2030 계획 요강과 결비해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과 실시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총괄조류를 강화하고 관련 부문과 함께 계획 실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과업과 조치를 연구하고 최적화해 계획에 각 한 과업이 관절 시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과 신념은 당을 창립하고 흥성시키는 도대며 당원 간부들의 안심 림명의 근본입니다. 이 리상과 신념은 바로 마크스주의 신앙,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공동 리상입니다. 습근병 총사기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5돌 경축대회에서 우리 당은 마크스주의를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을 품고 중화민족의 전추위협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의 사업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는 것은 당의 사상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습근병 총서기는 여러 차례 혁명 리상은 하늘보다 높다는 말을 인용해 리상과 신념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리상과 신념은 공산당원의 정신적 칼슘으로서 공산당원에게 리상과 신념이 없으면 정신적 칼슘이 부족해 연골병에 걸리게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전당이 정확한 지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각급 지도 간부들은 자각적으로 네 가지 유무를 기준으로 대조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자신의 사상과 행동이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공동 리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습근병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함에 있어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반드시 정신적 칼슘을 힘써 보충하고 확고한 리상과 신념을 평생 과제로 삼아 한평생 믿고 한평생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리상과 신념은 대세를 파악하고 변화하는 형세에 대응하며 미래를 내다보고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습금형 종사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막스주의에 대한 신앙,

혁명전쟁년대 전당과 전군이 당중앙의 명령을 단호히 집행한 데로부터 건설년대 수천 명의 교통대학 사생들이 짐을 싸들고 곧 출발해 서북으로 달려가 공원을 세우는 데 이르기까지 그리고 새시대의 웅안신구 건설자들이 스스로 앞장서 일선에서 분투하는 데 이르기까지 당을 따라 확고부동하게 나아가고 당예수에 복종하는 것은 확고한 리상과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습금형 종사기는 리상과 신념이 확고해야만 마음속에 당이 있고 당에 충성하는 데 확고한 사상적 토대가 있게 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확고한 리상과 신념은 새시대의 당의 혁신 리론을 깊이 리해하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사상을 낳습니다. 습금형 종석에는 오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왕성한 생기와 활력은 막스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충분히 검증했고 막스주의의 인민성과 실천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막스주의의 개방성과 시대성을 충분히 부각시켰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18차 당대회를 당의 혁신 이론의 주요 내용을 8개 명화, 14개 견지로 개괄했습니다. 당중앙 제19기 6차 전회의 개괄을 거쳐 당중앙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10개 명화,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로 개괄했으며 2가지 결합, 6가지 반드시 견지 등 당의 리론 혁신을 추진하는 과학적 방법을 총화하고 깊이 있게 천명했습니다. 바로 이런 새 시대의 당의 리론 혁신과 실천 혁신 속에서 체계화, 합리화 과정 속에서 습금형 새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끊임없이 풍부해지고 발전했으며 완전하고 과학적인 리론 체계로 됐습니다. 진리를 인식하고 진리를 정확하며 진리를 신앙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확고한 리상과 신념의 정신적 전제입니다. 9차례 당내 집중교양을 배치하고 전개했으며 중국 공산당 당원 교육관리사업 조례를 인쇄 발부하고 연속 3차례 당원 교양 양성사업 5개년 계획을 재정 실시했습니다. 새 시대에 일련의 조치들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당의 혁신 리론을 깊이 학습하고 투철히 터득하도록 힘있게 추진했으며 정신적 칼슘을 보충하고 사상의 령혼을 정립하며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확고한 리상과 신념은 끊임없이 분투하고 게으름없이 정진하는 동력의 원천입니다. 왕의창은 18세 군대에 입대 당의 지휘에 복종하는 인민자제병이 되었고 우하스 수라이 많은 도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날마다 깊은 산속에 목축지역을 누볐습니다. 올해 7월 1일 습금형 종석에는 7일 훈장 획득자들에게 일일이 훈장을 수여하고 친절하게 악수하며 축하를 표했습니다. 가고는 형체가 없는 것 같지만 관건적인 순간에 마음을 밝히고 본색을 보여줍니다.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견지할 수 있는가, 고생은 앞장서서 하고 향락은 뒤로 미룰 수 있는가, 근면하게 사업하고 청렴하게 봉사할 수 있는가, 리상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분투하며 자신의 모든 정력, 나아가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가, 습금형 종석에는 한 명의 공산당원, 한 명의 지도 간부가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을 지내는지를 가늠하는 객관적 기준을 이렇게 개괄했습니다.

새시대의 새 로장에서 각종 위험과 도전이 잇따라 밀려오고 그 복잡성과 엄중성은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리상과 신념과 강인한 혁명적 의지를 유지한다면 모든 난관을 반드시 넘어설 수 있으며 어떤 함정이든 어떤 추격과 차단이든 어떤 봉쇄선이든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시보가 시작되는 해에서 중국식 현대화가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내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5돌 경축대회에서 습금형 종

이석윤은 저은당의 새로운 역사적 휘황함을 힘써 창조하자는 위대한 호소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리상과 신념의 불씨는 일단 타오르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변 인삼산업의 도약과 교통운수 분야 농촌도로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내용, 국민건강 15계획에 이어 리상과 신념은 공산당원의 정신적 칼슘 등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